0: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분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팔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팔미라는 것은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해서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충원, 복사삼 이런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다각도의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능 조치로 놓고만 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룩골까지 아파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룩골이 아파나면 룩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자각증상을 개선해주면서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제일 전형적인 특점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걸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름 그대로 심장과 폐열이 심하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나 본인이 심장병으로서 이미 주자를 연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된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서 아래의 증상이 나하고 관련되는가 하는 걸 많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참 어떤 분들은 뭐 치솔질하고 위약을 쓰고 별난 방법을 다 했는데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증상만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보게 하셨는데 집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니까 허물없으니까 하치해서 보이게 되면 이전엔 냄새가 진했는데 지금 아무런 냄새도 없다고 이렇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은 역시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일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본 제품을 쓰시면서 심장병 치료하니까 이런 다각도의 문제가 해결받으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어서 처방 자체가 알아주는 명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명효과를 충분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부정맥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맥이라는 것은 주하게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실리부치인데 1분의 영허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차부터 100차 범위는 기본 영허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기본 60차 이상 벗어져서 7, 80차 좌우.

0: 그리고 벌써 94%에서 100차금이 들어갈 때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금 이상으로 혹은 또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42차, 41차 이런 분들은 기본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이 막혔다 하게 되어 있어서 주자를 권장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무튼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신조어통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가운데서 부정맥 협심증, 신조통은 그러니까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이 아프게 되면 내 심장은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오른쪽 앞가슴이 아플 때 있습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그리고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내 이게 다른 문제인가 이렇게 인정, 뒷잔등에 심장이 없는데 오른쪽에 심장이 없는데 이게 모두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사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단순 왼쪽 앞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반사통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깨가 아프고 발까지 내리 아프거나 이런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이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심장병이 기본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근경색, 심지근스라 하지요. 심근경색은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절반 이상 거의 70에 가깝게끔 막혔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분제 40 내지 70이 관상동맥이 막혔습니다. 이걸 말해서 중도로 막혔다 하는데 이때는 주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하겠지만 해도 한동안 병원에는 이 주제하는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해도 지금은 좋기는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대처하는 것이 제일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전통신앙 먹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저, 뭔가, 우선 한계를 좀, 거의 씁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저 뭔가, 심장이 자꾸 이래 침침하고, 예, 가슴이 침침하고 이래서 답답하고, 그 다음 숨이 차고. 예, 그 다음에 올릴 숨이 잘 올라와요, 예. 그 다음 기침이 나고, 그랬습니다.
0: 예.
2: 그래서 촌촌심한 이 전문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래 소리가 더 한계를 좀 쌓았습니다. 그래 먹기 시작했는데 차차차차 이게 낫는 게 알겠다.
0: 그럼요.
2: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런 게 증상 점차점차 얻은 거의 해결됐습니다.
0: 예. 한계려서 이게 다음에 넉 달이니까 많이 알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야기 정말 내게는 딱 맞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0: 네, 예, 그렇습니다.
2: 그리고 또 뭔가 고요 중두호지 그리고 시름 넣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거 물어봅시다. 한계를 좀 더 먹어도 이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심장병으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24시간 심된 후 그것도 가슴에 차고 있었는데 확실히 거기에서 나타나고 이랬다면 두개려성은 기본입니다.
2: 나도 차고 있었습니다.
0: 예, 그렇죠. 두개려성은 기본입니다. 야릅다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벌써 50대, 40대 후반 이상에서는 기본으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면서 심각할 정도는 때때로는 아주 여러모로서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넉 달이 한계 요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둡달 쓰되 기본으로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앞에 넉 달은 하루에 두 번씩 견제했다면 후에 넉 달은 자기절로 알아서 장악하면 됩니다.

0: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차수는 조절하고 알수는 수말로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건강교육입니다.
1: 예. 오늘 또 이제 한 개로 좀 사겠습니다.
0: 예, 삼삼이 다섯 개 5번 연락하세요.
1: 예. 예.
2: 네.
1: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교육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초원청 심화는 지금 쓰고서 나는 심장이 대단히 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불씨를 가끔가다 불씨를 딱딱 가슴 맥히면서 호흡이 대단히 바쁘는데 그때 그 다음 정말 약을 그 단지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만
0: 아 90만
3: 예. 이 초원청 심화 나와서 이거 보게 했는데 벌써 얼마 안 먹거나 벌써 가슴 시원하면서 여기 나만 그래까지 심장 호흡이 정상적이 되면서 이야기가 좋더라. 그래서 스스로 된 좋으니까 내가 쓰고 돈이 또 옆집에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또 그 노인들 이야기 들어줬다면 내가 다 같이 집에 단합해서 그래서 이야기 또 이번에 26가구 배달 갔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삼삼이 다시 껴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도 다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널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가족은 초원청 심화 쓰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우리 큰 고모가 예, 그 전제상열로 그래 한 달치 계속 싸먹는데 붓기가 예, 아래 몸이 붓기가 내리지 않고 예,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고 헐떡거리고 기침 난다 아무것도 눈물 닿는 배리 나올 때까지 기침 짓고 예, 헐떡헐떡헐떡하고 반듯하게 눕지 못했습니다.
0: 예.
4: 예, 그러고 입안이 냄새 나고 그러고 그런 이빨이 자꾸만 아프단다.
0: 예.
4: 했는데 이 몸이 그렇게 아프단다.
0: 예.
4: 그래서 예, 내 약을 그런 생각에 한가을 그랬던데 한 달치를 그래 먹고 할까 야 입안에 냄새 그렇게 쓰고 냄새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이렇고 이 몸이 아예 아프고
0: 예.
4: 그리고 밴드 사기 못 눕던 게 밴드 사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밤잠 잘 자고 몸이 붓기가 다 내렸답니다.
0: 아예예예
4: 예, 그래
0: 예.
4: 굵지도 못하고 지네 청구만 거 돼서 발을 굵지도 못하고 예, 발도 개구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조금씩 집행이 짓고 활동한다니까
0: 예.
4: 그래 오늘 뒤에 배달받고 그래 쓰겠다니까
0: 예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겠다며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엉뚱한 증상들을 다른 치료에 매달리기보다 본 치료에 기본 일념하게 되면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도 이 저번 정신만을 오래 먹었습니다.
0: 아, 예.
5: 한 년 되게 경기에 먹었습니다.
0: 예.
5: 예, 나는 이 심장이가 이 심장통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예 항상 예 어디 다녀도 예 이쪽 생활이나 그거 안 되면 다른 심장이
0: 예예
5: 이런데 구단해야 됩니다.
0: 예.
5: 일단 이 심장
0: 어느 경우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5: 예, 예. 심장이가 이 아파난 다음에 영또 이렇게 민감하게 예, 위부터 그래서 얼리 심장 아프고 위 아프고 또 얼리 이빨 아프고 얼리 꼬리 아프고 이렇게 좀 심해졌습니다.
0: 심각합니다. 예.
5: 예, 그래 심했는데 다른 심장약도 좀 써보긴 했는데 그냥 그거 잠시 약은 뭘 떼뜨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 되고 자주 심장애가 이렇게 발작하고 이런데 이 저런 정신마를 먹으면서 지금 이 증상과 기본 상태가 좋습니다.
0: 그럼요.
5: 벌써 예, 한 석 달 지나니까 나의 먹으면서 지나니까 벌써 이게 이 심장도 그렇게 막 어떨 땐 좀 다리를 막 찍어놓는 것은 아프고 뭐 돈을 기죽어놓은 것 같고 이랬는데 이 증상과 영 좋아지니까 변한다 벌써 이 증상이가
0: 예,
5: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증상에 따라 이러더니 또 혈압까지 이 정신만 먹으면 영화에 온정되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5: 예, 예. 예. 원래는 혈압약을 두알 먹다 하나를 두리고 하는데 지금 예 하나씩 안 먹어도 예 혈압이 영 자주 재보는데 영 온정되지 않아.
0: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심장은 바로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온정되었다는 분들이 아주 비례수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5: 예, 이러니까.

0: 불편한데.
1: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그래가지고, 이, 뭐, 이네 참, 정신만은 아무리 선택을 해가지고, 꾸준히 욕 먹고 싶습니다.
1: 예.
0: 예, 이래서 오늘도 주문받당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셔. 주문 전에 3325번입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심지어 중독대체는 이게 때문에 저 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아, 예.
3: 그것도 지금 이게 약을 쓰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요. 심률도 100이 넘던 건데 심률도 80으로 정사에 됐다.
1: 어, 너무 정사입니다. 예, 예.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손이 잠긴 났으니까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쉽고, 예. 원래 이거 쓰기 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몇 번씩 쇠다 오르내리는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요.
1: 어, 심장병 전행적인 증상이 숨이 찬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쏴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잘 치료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3: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집 남편이 이 천성심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양통에온 떠이 심장이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예. 그런 게 죽음에 와서 또 가슴이 겨우 숨이 차서 예. 지금 입술까지 샥팔에 남에 예. 막 입술고 봐 어떤 때 통하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예.
4: 그래서 예, 이 약을 예, 선생님 강의도 괜찮았었는데 아 이전에 이 가슴 겨우지 않고 숨도 알차고 이 입술고 하면 타하던 게 타하지도 않습니다.
1: 예. 예.
4: 그리고 또 하품도 자꾸 합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예. 이게 하품 달고 입술이 팔아튕기서는 예, 그 구슬이 하게 됐습니다.
1: 예, 산소 부족. 예, 예. 혈액.
4: 예.
1: 심장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입술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예, 예.
4: 어, 그리고 예, 그래서 예, 내 예, 네, 이렇게 앞에 와서 놀라고 용사를 놀랍니다.
1: 아, 쉽게 놀라는 게 심장병 전형적인 특점이죠.
4: 예, 예. 이리 돌리기 있을 때 바로 올려놓고 있으면 내려놔도 깜짝 놀라고, 예.
1: 그래요.
4: 예. 자꾸 놀라고 이러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 이빨이 계속 아파던 게 이빨도 아파지 않고, 예. 그 입에서 이 점을 막 쓰고 내놔답니다.
1: 예.
4: 당황염인가 안 했던 게 이 뭡니까? 심사로 그랬겠습니다.
1: 그렇죠.
4: 지금 이 약수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 심폐리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증상에 속하는 일부분입니다. 예.
4: 예, 이 약수에 다시 심장 주사를 아이어도 되겠습니다.
1: 아, 그렇죠. 보수료법으로서 예. 주사를 피면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예.
4: 예, 이게 오늘도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치명 발매하는 우리 준의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벌써 나이가 40대 여성들은 77, 49세 좌우 남성들은 78, 56세 좌우 해서 기본으로서 먼저 약화를 가져오는 게 심장 功能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뇌졸중도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심장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에 물이 어느 정도 차서 뭐 심장내과에서 잔츠거제해서 물을 뺐는데도나 계속 일정한 정도로 심부에 물이 있거나 혹은 또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에 관상동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그 심장 근육은 바로 군살이 되는 겁니다.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살이 되게 되면 수축이완을 방해하는 역할하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의 자아 공능을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미 뇌졸중으로서 쓰러진 경력이 있었거나 이러한 분들도 심장의 혈전이 내 올라가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근본에서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협심증이라 하게다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수 왼쪽 앞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 여러모로서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프고 겨드랑이 미끄러지 내리 아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가 하면 심근경색은 40 내지 70% 막힌 것 정도로 막혔다. 70%부터 90% 그 좌우 막힌 것은 중하게 막혀 중도 두살 100% 막히게 되면 지자도 못합니다. 그럴 때는 구급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구급하는 사이에 심장을 말해서 카이시용하는 어간에 환자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관리는 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효과성, 안전성의 문제가 거의 없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지하게 되면 심장을 구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네. 제일 전형적인 심장병의 증상 가운데서는 숨이 많이 찹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고 무엇 때문에 숨이 많이 찬가면 그리고 쪼가면 하품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 원인 자체는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주약에는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혈의 산소 부족은 우리가 숨이 차고 그리고 하품을 많이 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40%의 산소가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의 산소가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장혈에는 산소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하면 98% 이상 만포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미 국제적인 전염병을 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손톱 눈에다 딱 끼고 있는 산소 파다를 측정하는 이기가 있었죠. 그게 벌써 100분지 96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는데 98%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혈액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잠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쉽게 놀라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악몽이 시달리고 하품을 많이 하고 어깨가 견주처럼 때문에 아픈가 하면 억지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배가 강다짐을 아픈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심장병으로서 이런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맥이 똑 떨어지는데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보온 제품이 필요합니다. 감기는 보통 병독성, 바이러스성 감기라 이렇게 결론 짓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깁니다. 심근염이라고. 그럴 때게 되면 보온지 맥이 똑 떨어지고 다리에다 마치 천근 쇳돌을 매단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이 확실히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하신이 심장병은 많게는 하신이 부종이 먼저 생깁니다. 단순 콤파츠 이상으로서 콤파츠에서 콤파츠한 문제로서 결론 짓는다면 상신이 부종부터 눈뜨기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이렇게부터 시작하지만 해도 심장병으로는 위주로 하신이 붓겨서 오후에는 신식기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군주기관이기 때문에 황제기관이다. 이래서 모든 공능은 심장 공능 저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해서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게 되면 심장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해도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신약

0: 빽빽방에 가게 되면 많이 우수한 가격으로 써드리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지금 세각상에 가면 뭐 그게 우대 가격이 100분제 뭐 한 7, 80 이 정도까지 우대해 준다 하게 돼 있는데요. 청담백 도타이 같은 건 노년기에는 아주 필요합니다. 아침하고 점심 그 간에 한번 풀어 드시고 오후에 한번 풀어 드시고 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한 반년 1년 지나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많이 적혈구량이 올라가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맨 안에 계속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붓거나 물을 붓을 때도 수전증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투컷에서 인사드립니다. 윤혜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엄일환입니다.
0: 네. 매일 아침 현관 문 앞에서 작은 전쟁을 치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신발장 정리 꿀팁인데요. 어쩌면 가족 구성원마다 신발 종류가 달라서 정리가 쉽지 않고 계절별로 신발을 교체해야 해서 번거로울 때가 참 많을 겁니다.
1: 네, 매일 신고 벗는 신발 필수품이지만 신발장이 꽉 차면 찾기 어렵고 또 더러워지면 냄새도 나고 공간도 낭비됩니다. 심지어 문을 열면 신발이 쏙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죠. 잠시 여러분의 신발장을 떠올려보세요. 어떤가요?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문 열기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0: 아니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신발이지 하면서 작년 여름 샌들이 한 짝만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은 겨울 털신과 여름 슬리퍼가 나란히 서서 우린 사계절 내내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느낌 같은. 그래서 예, 신발장은 우리 집에

0: 첫인상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그곳이 엉망이라면 손님 초기하기도 꺼려지고 또 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짝꿍을 찾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그야말로 난리판일 때가 많죠.
1: 그럼요. 신발장 정리는 정리했다가 금방 다시 더러워지는 편인데 올바른 분류와 보관 방법을 모르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신발장 공간 확장 비법, 신발 분류 정리 방법, 신발 냄새 먼지 제거, 계절별 신발 보관 팁, 가족협력 정리 노하우 등을 상세히 소개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느 집에 방문하거나 또 뭐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또 뭐 어떤 분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거나 놀러 올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제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0: 입구부터
1: 정관이죠. 정관에 그렇죠.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또 거기에서 뭐 사소한 것들을 이제 뭐 걸어놓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주요하게 이제 신발장도 우리가 현관에 인테리어 할 때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거나 또 그것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뭐 대충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정말 그 현관에 들어가는 신발장 굉장히 신경 써서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널찍하죠. 네. 예전보다.
1: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제일 첫인상이 바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의 신발장인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의 신발장에 좀 생명을 불어넣을 첫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집에 계시는 분들 바로 현관으로 한번 가보세요. 당장은 아니고요. 한번 신발장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이 신발장은 어떤지 한번 좀 상상 속으로 마음 속으로 한번 신발장을 좀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뭐 이제 등돌이가 안 되는 신발들도 있고 작년 여름에 신었던 얇은 뭐 샌들도 좋고 두세 시즌에 유행했던 그 뭐 여러 가지 여성분들의 하이힐 그리고 언젠가 또 신겠지 하고 방치된 등산화 솔직히 저도 이제 집에 그 상표 그대로 붙인 왜냐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뭐 여차여차 시간이 안 돼서 방치해둔
2: 신발도 있네요.
1: 네, 새 것이 많죠.
2: 그럼요. 그 또 저는 또 그 틱톡에서 보니까 신발은 안 신는 신발은 처리해 두는 게 좋다고 해서 버렸어요. 많이 버렸거든요. 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에 있는 신발 중 실제로 자주 신는 것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그냥 윤일 씨처럼 언젠가 신겠지 하는 마음으로 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겠죠. 그리고 옷장 정리할 때는 옷 좀 버려야지 하는데 왜 유독 신발만은 못 버릴까요?
1: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외출할 때 가장 또 필수적으로 우리가 착용하는 것 신발이고 근데 이 신발도 사실 유행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발에 투자하는 돈이 1년 4계절 참 어떤 분들은 많을 겁니다.
2: 예. 신발을 많이 또 수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1: 그렇죠.
2: 예. 예. 특히 젊은이들은 취향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사이즈고 뭐 상관없이 굉장히 또 보기 정말 보지도 못했던 신발들을 구입하는 그런 취향도 있더라고요. 네.
1: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신발에 담긴 여러 가지 기억 때문이거든요.
2: 네.
1: 첫 데이트 때 신었던 뭐 구두나 또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산 기념 운동화나 그리고 결혼식 때 신었던 여성분들의 하이힐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신발을 지금 신었을 때 발이 편안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때 감정은 신발이 아니라 아마 당신 안에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발은 그냥 신발일 뿐입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신발들 버리기 아깝고 또 신으려고 하니까 유행이 지나고 그런 신발도 어떻게 정리할까요?
2: 네, 첫 번째는 1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보내줘야 합니다. 단 대회는 있습니다. 어떤 대회인가 하면요. 등산화거나 트레킹화. 이것들은 계절 특허 아이템은 2년까지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죠. 2년 동안은. 그리고 웨딩 슈즈. 이것은 기념품으로 한 컬레만 두 컬레 이상은 고민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기념품으로 한 컬레만 두는 거겠죠.
1: 네. 사실 선물 받은 신발들 있고 또 고가의 명품 브랜드 신발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본인만의 구매한달 때 한두 컬레만 구매하고 그 비싼 명품 신발 있지 않습니까?
2: 네.
1: 이 디자인이 고전적이라면은 보관하고요. 만약에 다음 계절까지 안 신으면은 아 그래 뭐 누군가한테 또 뭐 줄 수도 있고 사실 요즘 우리가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아주 어지럽거나 또 그것이 어디 많이 뭐 헐망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2: 그러면
1: 단순히 우리가 유행 지나거나 또 내 마음에 이제는 신발이 좀

0: 시간이 오래됐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근데 신음에는 진짜 또 신음은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1: 그럼요. 이 둘째는 발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이 신발 진짜 편했어 라면서 추억에 잠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신발도 늙어가거든요. 밑창은 닫고 가죽은 경화되고 접착제는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어보면 아 이거 발 아프네 하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신발이 아닌 게 되거든요.
0: 사실 그 저도 네. 가끔 집에 신발장 안에 안 신는 신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죠. 아 그때 이 신발 참 좋았었는데 이 신발이 참 편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물건을 정리하고 버릴 때 보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1: 네, 오늘은 당장 가 버려야겠죠.
0: 근데 그때 살 때 그 기억이나 네. 아유, 그때 내가 이거 큰 맘 먹고 샀는데
1: 그럼요 엄청 네. 비싸게 산 신발은 버리기가 아깝죠. 근데 그런 신발은 몇 년 동안 둬도 안 신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까 빨리 버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신발 한 컬레스에 직접 또 신어보시고 거울 앞에서 10초만 걸어보세요. 내가 이게 신는 것이 편안한지 이게 지금 내 스타일은 맞는지 그러면 내가 이걸 신고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신발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진짜 신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요 세 가지 질문만 한번 본인들한테 던져보시고요. 그러면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1: 그럼요. 예.
0: 자, 노래 또 한 곡 듣고 저희가 여러모로 우리 신발을 또 어떻게 버릴 때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옹유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0: 자, 버리기 아까운 신발들. 자, 버릴 때도 사실 우리가 조금 그러면은 마음의 예를 갖춰 좀 버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기부죠. 깨끗하고 상태 좋은 신발은 주변 필요한 분들한테 뭐 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또 소중한 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재활용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이 닿은 운동화는 의류 수거함에 넣고요. 단 신발끈은 미리 풀어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0: 자, 그리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죠. 네. 완전히 망가진 신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네, 과감하게
1: 버려야죠. 네. 네. 여기서 팁 있어요. 신발 버리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왜냐하면 신발 신었을 때 30분 이상 걸으면 물집이 생기죠. 안 생기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고요.
0: 자, 그리고 신발 밑창에 한쪽만 심하게 달았는지 확인하고요.
1: 네, 발냄새가 심하게 나서 제거가 안 됐는지.
0: 자, 그리고 디자인이 3년 전 유행이라 지금 창피한지.
1: 같은 용도의 신발이 세 컬레 이상 있는지.
0: 자, 이 중 세 개 이상의 해당 사항이 된다면 신발과 이별할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과감하게 버리세요.
1: 하지만 잠깐 이 버릴 신발만 버린다고 끝이 아니죠. 남길 신발은 더 오래 더 예쁘게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발도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0: 자, 그렇습니다. 신발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발이 우리를 관리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쩌면 또 진심으로 공감되는 말인데요.
1: 그렇죠.
0: 신발도 우리 피부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참이는 늙고 상처나고 냄새나고 냄새는 빼도 그것은 빼도 확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는 또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발 관리의 원리와 꿀팁 대방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특히 가죽 신발 구두와 부츠를 상대로 말씀드립니다. 가죽은 살아있는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건조하고 갈라지고 습기 차면 곰팡이가 찾아옵니다.
0: 자, 그리고 일상 관리입니다. 신고 벗을 때마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고요. 먼지가 가장 큰 적입니다.
1: 그리고 주 1회 관리인데요. 구두약 혹은 가죽 전용 크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색깔 맞는 구두약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원을 그리며 발라주는 건데요. 10분 뒤 마른 천으로 광택을 한번 내보세요.
0: 자, 그리고 비 오는 날 물 묻으면 바로 닦고 신문지를 구겨넣어 안쪽까지 건조합니다. 절대 히터나 드라이어는 금지고요. 왜냐하면 가죽이 경화되거든요.
1: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싫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구두 신어도 요즘은 이렇게 그 가죽으로 된 것 말고요. 그런 걸 많이 또 찾아 신더라고요.

0: 장기 보관이 또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발 모양을 본딴 구두나무를 넣어서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없으면 신문지 뭉치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수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보관할 때도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발장에 그렇게 안 놔죠. 그냥 뭐 쌓이고 쌓이고 또 신발 위에 또 신발을 넣고 처음에는 그 신발장이 참 정리정돈이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씩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그 신발장도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습관도 잘 우리가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습관에 따라서 관리도 잘하면은 뭐 오래도록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그 윤일 씨는 혹시 그 구두를 잘 신는 편이세요?
1: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두죠.
0: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구두약도 사용해야 되고 이 옛 구두도 마사지가 필요하잖아요.
1: 보통 저는 구두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예전에 구두약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 아버님 세대에.
0: 그렇죠. 네, 요즘은, 짜서 쓰는 걸. 요즘 예. 그런 게 없잖아요.
1: 요즘 이제 스프린처럼 이제 살짝 이제 용기가는
0: 뿌리면
1: 예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뿌리고 살짝 이제 뭐 손 같은 거 네. 또 해면 같은 걸로 이제 골고루 이제 문제는 빛이 또 윤택이 나고 광태가 나고
0: 예 에이,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구두 뒷굽에 까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보통 여성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남성들도 뒷굽이 까지는 현상이 있나요?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일상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0: 새 구두를 특히 신었을 때 뒷굽이 까지는 부분들이 많지.
1: 근데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하고 구두 같은 경우도 저도 사이즈를 조금 이제 선택해서 사거든요.
0: 네.
1: 구두는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는 딱 맞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0: 그래서 이 까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특히 새 구두 뒷굽이 까끌거려서 물집이 잡히신 분들이
1: 예.
0: 많으신데요. 이 왁스 초를 까끌한 부분에 문지르는 게 그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는 투명 매니큐어를 살짝 발라도 좋다네요.
1: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요즘 우리가 뭐
0: 붙이는 거 있죠.
1: 예, 아주 네. 얇은 거
0: 네.
1: 뒤에 발뒤꿈치 부분에
0: 어허.
1: 예, 왜냐면 그
0: 착용하는 거죠.
1: 뒤에 살들이 참 뭐 또 부드럽기 때문에
0: 네.
1: 인춤 이춤 또 이제 뭐 상처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많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또 이번에는 캔버스와 운동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갈까요? 이걸 세탁기에 돌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세탁기에다 돌려도 되나요?
1: 예,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끈과 깔창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신발끈은 따로 세제 불려서 비비고 갈창은 손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망 사용을 할 때 운동화 두 클레를 세탁망에 넣고 이제 올 코스로 돌리죠. 예.
0: 그러네요. 저는 신발을 지난번에 누가 세탁기에다 돌리라고 해서 깜짝 놀라 의아해서 봤는데 저는 종래로 세탁기에다 운동화를 돌린다고 생각 못했거든요. 옷만 세탁해야 되지 신발을 왜 내가 굳이 밖에서 신고 다니던 걸 세탁기에 돌리나.
1: 근데 요즘은 네. 전문적으로 신발 세탁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안 비싸거든요.
0: 네.
1: 사실 몇백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자그마한 미니로 된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따로 신발만 세탁할 수 있는
1: 예, 그렇죠.
0: 걸로 해야죠.
1: 예.
0: 거기에다 만약 일단은 가정용에서 뭐 세탁기에다가 옷을 돌렸는데 여기다가 운동화를 돌리면 너무 깨그름진 것 같고요.
1: 근데 우리가 옷을 예. 세탁하는 세탁기하고 신발을 세탁하는 신발용 세탁기가 다른 이유가
0: 네.
1: 옷 세탁기는 그 회전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신발을 그런 회전 방향에 함께 돌리면은 이게 신발이 전부 다 엉망이 됩니다.
0: 돌리는 네. 사람이 있어요. 돌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용 세탁기를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1: 네.
0: 그래야 표백 효과를 나타낼 때는 흰 운동화는 세탁기에 베이킹소다 반 컵에 여기다 식초 반 컵을 함께 넣으면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0: 식초. 예.
1: 베이킹소다 반컵, 식초 반컵. 이러면 운동화가 하얗게 되겠죠.
0: 자, 그리고 건조할 때는 늘 그늘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은 고무 부분을 누렇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고요. 할 때도 신문지 넣고 그늘에 바짝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바짝 말려야 예. 하얀 운동화는 정말 하얗게 관리가 되겠죠.
0: 자,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해야 되죠. 신발 냄새 주범은 바로 땀과 세균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신발장은 세균의 천국인데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일단 베이킹소다입니다. 작은 주머니나 양말에 넣어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하룻밤이면 냄새가 쏙 빠진다고 합니다.
1: 네, 티백입니다. 사용한 녹차 티백을 말려서 넣어두면 항균 플러스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신문지입니다. 신발 안에 구겨넣으면 습기 흡수 플러스 냄새 제거하고 신문지 잉크는 항균 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1: 다음 또 흰술도 사용하면 됩니다. 작은 분무기에 흰술을 담아 신발 안쪽에 살짝 뿌리면 알코올이 살균 작용을 해주거든요. 다만 가죽은 주의해야 됩니다. 가죽에 치면 안 되겠죠.
0: 네. 자,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거든요. 신발은 연속적으로 신지 마시고요. 하루 신었으면 최소 24시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깔창은 따로 빼서 말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자, 양말은 면 소재보다 가능성 양말을 추천합니다.
1: 기능성 자. 양말이죠.
0: 네, 기능성 양말.
1: 네. 예. 네, 그래요. 깔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대박이라고 하고요. 양말도 소재, 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또 이제 1년 한 번씩 대청소하는 날이 있죠. 대청소할 때 가장 또 골치 아픈 공간이 바로 이제 신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청소 날 신발장을 완전히 비우고 또 닦고 예쁘게 정리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난 뒤 또 뭐 3일 지나고 난 뒤 다시 신발장이 흩어져 있고 짝이 안 맞고 이것도 누가 신었는지 모를 그런 양말들이 굴러다닌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시간상 관계로 다른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충분하게 5분만 투자하면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리된다고 하니까 뭐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 꺼냈다가 다시 넣고 신발장 바닥 물걸레로 쓱 닦는 거 또 구두약이나 스프레이 등 관리가 필요한 신발을 한 클릭 골라서 간단히 관리하는 거 이게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분 한 달에 20분 년간 4시간이면 신발장 영혼이 깔끔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신고 나서 그 신발을 그냥 아무렇게나 쳐넣는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5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평소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이 신발장 공간 확보는 돈 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공간을 똑똑하게 쓰는 것이 기술인데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인일 씨.
0: 네.
1: 네.
0: 뭐 포객이 뭐 높이 조절, 문디 활용 이 셋 중 하나면 충분하겠죠?
1: 네. 네. 그리고 신발장 문을 열었을 때 와, 널찍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성공입니다.
0: 사실 우리가 신발장 단순히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고 또 매일 전에 지친 발을 쉬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발장이 깔끔하면 마음도 깔끔해지거든요.
1: 그렇죠. 이 정리된 신발장은 찾는 시간을 절약하고 집안 분위기도 깔끔해지게 하고 신발 자체도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0: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집에서 또 내 모든 가정이 더 기분 좋게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부님들 좀 더 이런 세심한 배려해주면은 우리 남편도 아이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딱 이것이 우리 주부님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 남편들도 해야죠.
0: 할 수 있고
1: 아이들도 해야죠. 네.
0: 가족의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정말 한 가족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와 명서방,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원액은 한 가게 99원으로부터 158원까지 올라간다고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70각을 싸면 10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건강 평량과 건강을 올려주는 데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형제들, 내일간 혹은 뭐 이웃 지간에도 함께 이 제품 견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70각에 100각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은 한 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각이 되면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또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눈병 치료 제품 명서방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 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예 저는 이 명서방을 오전 거진 한 1년 되게 견지해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예, 예.
2: 예 내 눈이, 예. 이 눈이 돼서 예, 야, 많이 좀 신경 썼습니다. 어쩐지 계속 눈이가 부옇고
1: 아, 백내장.
2: 하도 열심히 하게 보이고
1: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눈곱이 찌고
1: 염증
2: 찌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또 이 눈을 내 인해서 이 머리 어디 아픈 것도 아무래 눈을 내 얻을 때는 그렇게 머리
1: 그렇죠. 예, 예. 특히 안아보셔 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래. 아,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백내장이 돼서 혹시 수술을 해야 되겠는지 조금만 지켜봐라 이랬대다. 그런 게 내 지금 이 명서방을 먹고서래 이제 다시 또 가 검사해봤는데 용 많이 괜찮단다. 수술 지금 정도에서는 안 해도 된단다.
1: 보얗던 게 어떠세요? 시력이? 많이 뺏겼었죠?
2: 보얗고도 지금 예,
1: 해결하는
2: 예,
1: 중에
2: 많이 이렇게 예. 선명하게 이렇게 보인다.
1: 큰 해결입니다.
2: 눈에 피지고 예. 예. 이것도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네.
2: 예. 그래, 원래는 이 눈야를 예, 떨구는 것도 써보고, 이 붙이는 것도 써보고, 먹는 것도 하고, 좀 많이 신경 썼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은, 뭐, 그, 예, 용 견저하게 알겠습니다. 이 좋아지는 게.
1: 예.
2: 그래서 이렇게 눈도 환하고, 정신하고, 예. 눈이 항상 희미하니까 정시야에 나오고, 그래서 머리 흐리투분한 것 같고, 예.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것도 정신하는 게 알겠습니다, 벌써.
1: 그렇죠.

0: 낮에 이렇게 예. 보이고, 예. 예. 예. 더구나 이 또 그 백내장도 수술해야 되겠는 거 아니지? 지금 수술 안 해도 괜찮지 않다니까, 예. 난 이 명세방을 꾸준히 지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12가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 명세방은 강가 담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단 습열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제품이 특수성이라고 보면 상처열을 쳐주는 폐열, 심장열까지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 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다른 부작용과 눈을 치료하는 제품은 뭐 심장열, 폐열, 그리고 간 담낭에 부담이 없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게 되면 눈을 구합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그냥 계속 배달도 되죠, 예?
1: 됩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34, 예. 아니요.
2: 그 501-7766번이죠.
1: 예. 그렇죠.
2: 네,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고혈압도 있고 혈당이 다 높습니다.
1: 예.
3: 그리고 동맥, 관상 동맥이 좀 많이 막혔다 합디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나도 별로 이런 뭔가 관상동맥이 막혔다는 거 별로 긴장감이 나타나도 별로 사람 무서웠을 때 나타나서 죽을까봐 예.
1: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아직 원인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용 잘 알린다 지금 요즘에 먹고 나니까 나 좀 좋습니다.
1: 사지원액이 예.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는 더 대비가 되지 않을 예, 정도로
3: 너무,
1: 좋습니다.
3: 예, 너무 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나 어지럼증이 그냥 안 나던 게 그게 좀 나아지고 흰화도 머리도 좀 많이 막았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요즘엔 혈당도 이렇게 돼서 잘 되고 있고 관상동맥에서 내가 검사 받으니까 방팔이 많이 적어졌다 작아졌다 이랬대다.
1: 그럴 겁니다. 한 예.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견지해서 보게 하시면 그게 돼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예. 돼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그냥 뭔가 심혈도 고르지 않아서 그냥 빨리 됐다 어떤 때는 막 급할 때는 막 가만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심이 좀 고르게 뛰고 있습니다. 계속 가슴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럼, 예, 뒷머리 그냥 줄이 뻗치면서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 나는 계속 못 깨는데, 명서방은요, 좀, 문약이셔.
1: 예.
3: 우리 집에 언니가 어떤 80미터 거의 되는데, 눈이 그냥 뭉개지는 것 같고, 눈은 항상 보기 때문에 눈이 집으로 하고, 예, 눈곱이 나고, 눈물 자꾸 나고, 예. 바깥에서 못 나갔대다. 근데 자꾸 눈물 나서.
1: 예.
3: 그리고 보다가 예, 백내장이 있을까나, 예, 눈도 그냥 부옇게 벌고 이런답다. 부옇게 벌고, 물체가 이렇게 자꾸 두개 쌍겹으로 급체져온단다.
1: 예, 예.
3: 그래서 내 손이, 예. 이게 약 방송 듣고 이런 약 좀 쓰라 이랬대만, 모르겠다. 니 말한 게 거짓나 두겠네.
1: 예.
3: 니 한번 문의해보라면 이랬대다. 문의하고 선생님 된답 싹 쓰겠다. 이랬대다. 근데 오늘 되겠는가 하네. 그래도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아,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자체는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의에서는 백내장은 무조건 그것도 수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으로는 달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양계 많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물체가 겹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노인성 쌍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노인성 그 안과 질병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명서방을 쓰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눈에 충족한 대사를 조절해 주게 되어 있는 이런 당기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 뭐 더 쉐얼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을 눈에다 공급해주면서 눈이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좋은 공능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이제 겹으로 돼 보이거나 눈앞이 보얗게 보이거나 눈곱이 많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피가 눈에 쩍 하면 지거나 개선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입니다. 조건이 허락되면 제일 좋게는 식전에 싸지 드시고 식후에 명세방 드시고 이렇게 하면 제일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예 그럼 나는 오늘 활동이 좋지 싸지 원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오른다니까 아무래도 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배달, 예, 싸지 예. 원액 은행하고 명수하느냐 그냥 같이 배달 받겠어.

0: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싸지만 약은 이제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팠는데 이놈에서 지금 많이 나서 땀 음미에 자지 못하던지 지금 땀 비난이 잡 수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아침에 미지나면 얘 정신이 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소화도 잘 되니까 얘 밥 잘 먹으면 애기 나고 혈압이 엉덩한 데서 영적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심하다 말입니다.
0: 그냥
2: 이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덩 잘 되니까 나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예.
2: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기침가스가 심해서 내 걸려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2: 저 약이란 약을 좀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길 때까지 마구 하던 게
0: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노인성 질병에 속합니다. 예.
2: 근데 이 사지원약 먹고 이게 지금 오늘까지 났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뭐 깍대기 없습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이 자고 예출시작이 다던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2: 그래 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좀 내 몸을 하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냉수밥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눈이 안구불로 좀 고깝던 게 씌우고 예. 그리고 저기 물체가 쌍기불로도 배우고 가렵고 바람맞은 눈물도 나고 이래서 썼는데 이면에서 좀 많이 좋아졌단다.
0: 예.
2: 결국 이 눈에 고깝던 게 쓴 게 지금 많이 벗어지니까 눈이 거뿐하다잖아.
0: 그게 벗겨진다는 게 서유에서는 긁어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긁어내면 2차 3차로 또 자랍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보증되는 겁니다. 예.
2: 예, 그리고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많이 가졌답니다.
0: 예, 그렇죠.
2: 그래,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한게 두어 번 또 이번에 활동이 좋았을 때다.
0: 예.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우리 두 집에서 좀 활동이 참가해서 약 좀 배달과 쫙 전화드리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거주는 한 8개월 썼습니다.
0: 예.
3: 예, 이 약 쓰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 약 순간에 내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먹던 거 지금 약 하나하나, 어떤 약 여러 가지 약들은 다 뗐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3: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예. 고루고루 다 좋아진대.
0: 그렇죠.
3: 지금 이 약은 내 머리가 항상 얘 머리가 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아니다며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점이네 어떻게 사실대로 되는데 이걸 지금 먹은 다음에 저래도 머리 어지러운 선에 벌써 얼마 안 먹다 이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얘 이게 머리가 얘 막 저기 뭐 어지럽고 기억력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네. 그리고 노인각이 되게 하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백내장에 가서 이신지 오란데에 이 눈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0: 그렇죠. 예, 예. 예 눈이 좋습니다. 예, 예. 예
3: 이렇게 잘 알려둔 게 지금 물질이 잘 되고, 예. 안개 쭉낀 같은 게 좀 벗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 노인가 이가 있어 미염을 내서 그래서 한 10년에 너무 고생했는데, 좋다, 이 약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약, 이거 지금 꾸준히 먹은 바람에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아무렇게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예, 연날 조금 먹으면 소화해 되고, 내려야 하는 것 같은 게 있대. 지금 소화 참 잘 됩니다.
0: 예, 바로 그렇죠. 예, 예. 예, 예.
3: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런 게 전조선 비단에서 그 말고, 밤잠 내내 못 잤습니다. 한순하게 대여섯 번씩 소변 조금 지나가 보다나 밤잠 못 잤는데, 지금은 한순하게 한번 딱딱 봅니다.
0: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콤팥이 좋아지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3: 예. 그런 바람에 그래서 통담 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한전 나가서 한 반시간씩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들어가서 그래도 밥맛도 있고 얼마나 지금
0: 이렇게 좋은 제품이 대서인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양성업 8년 4월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3: 다른 약들을 먹으면 글쎄 이 이기 좋아지고 또 저기 또 나빠.
0: 저기 상하고 그렇죠. 예예.
3: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고루고루 다 좋아지.
0: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0: 집에 나도 이 약을 야들겨울 먹었을 거라 완전히 지금 많이 좋아지. 이 재물도 감각이 얼마나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하니까 나 뭐 안에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선생님들의 활동 이렇게 좋고, 오늘 활동도 오다전 또 이러고, 나 지금 오늘 대박 받으시다.
1: 예, 가격 인상도 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런 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게 되면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루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었는데 420여지까지 천년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는 가학기관이 많은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근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사지원에게 속하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께서는 광동촌의 푸른 논밭과 말을 걸으시며 전면적인 초유사회 건설에서 어느 소수민족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따뜻한 당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총서기께서 남기신 은정과 기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게 다져왔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광동촌의 발전한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광동 조선족 민속촌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활용시 동성진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란강 중류 평강 하곡평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명정시와 인접해 있으며 길림성 2A급 관광지구로 온 하루 개방됩니다. 촌락 총면적은 724.71헥타르이고 6개 자연툰을 관할하며 인구는 898명, 조선족 비율이 98%입니다. 이 마을은 유기농 벼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맛있다 브랜드 쌀은 일본과 한국 시장에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171헥타르의 유기농 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동촌은 장백산 관광 루트 로선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농업과 관광의 융합 발전을 시작해 60가구의 특색 민박, 900평방미터의 민속식당 및 논밭 공중관람선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족 복장체험, 김치 담그기, 민속 혼례 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향촌 관광중점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촌락 등 칭호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촌사관을 건립해 논밭 관광, 민속체험, 연구학습교육의 업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2009년 9월 광동초는 국가급 생태촌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태촌 건설 소조를 구성하고 설립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생태촌 건설 사업을 전개한 이래 광동초는 생태보호와 건설, 생태농업, 생태주거, 수토 보존과 수원지 보호, 생태문화관광 등 6대 공정 29개 항목을 중심으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직해 마을 전체의 역량을 모아 생태촌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마을 내 록화 및 미화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백양나무 7천 그루를 심어 성급 환툰림 조성을 순조롭게 완성했고 붉은 가문비나무 1천 그루, 벼고동나무 1천 그루, 기타 미화 록화나무 5천여 그루를 심었으며 마을 길 양옆에는 각종 화초를 심어 광동촌 내에 계절마다 꽃이 끊이지 않고 해마다 푸르름이 나무가지에 가득한 생태 환경을 펼쳐보였습니다.

광동촌에 비어받은 해양강 평강평원에 위치하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장 큰 벼기지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연변 지역에서 생산된 로성 잎살은 이미 발해국이 당조에 바치던 곰이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촌은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해 잎살 산업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2018년 광동촌은 영파시와 협력해 나예 연변 한뜨기 논밭을 추진했고 중국 제1자동차공장 등과 협력해 공유 논밭 온라인 분양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첫 해에 400건의 공유 논밭을 성공적으로 판매해 약 4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이후 3년간 누적하여 2만 4천 건의 공유 논밭을 판매했습니다.

광동초는 녹색 주도 산업과 레저 관광 농업을 결합하고 여기에 민족문화 특색을 융합하는 발전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장백산을 왕복하는 관광팀을 맞이하고 있는데 활동 내용에는 마을 경관 관람, 순대와 떡 등 조선족 특색 음식 체험, 그리고 기계화 모내기, 가을거지, 논, 오리, 사육 등 현대 농업 생산 과정 견학이 포함됩니다. 마을에는 900평방미터의 민속식당이 있으며 동시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구역에서는 조선족 민속홀리 공연 영상을 상영하며 30여 벌의 조선족 복장을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구역에는 그네, 널뛰기 등 조선족 전통놀이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 과정에서는 해설원이 조선족 민속문화를 소개하며 관광객은 마을 주민의 집을 방문해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광동촌 당지부는 당건설의 붉은 유전자를 변경 민족마을 발전의 모든 부분에 깊이 심었습니다. 당원 대원은 2015년 35명에서 41명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그중 35세 이하 청년 당원 비율은 38%로 향상되어 당 조직에 끊임없는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논

소방지구, 민박, 클러스터 등 핵심 구역에는 15개의 당원 책임 구역이 빛나고 있으며 당원 자원봉사 서비스팀이 부지런히 활동하며 향촌 발전의 든든한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는 향촌지능의 관건입니다. 광동촌은 현재 양성과 외부 재유치 모델을 채택해 지분응... 광동촌은 평강의 오아시스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71헥타르의 논이 그 발전의 기초입니다. 마을은 이 비옥한

토지에 기반해 입살 산업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원과 브랜드 구축이라는 두 바퀴의 동력에 힘입어 맛있다, 해랑강 어용 입살 등 유기농 쌀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우수한 입살은 국내에서 잘 팔릴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국제시장까지 진출했으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원에서 15원까지 껑충 뛰어올라 일반 농산물에서 고급 브랜드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12여 년간의 분투의 길에서 광동초는 초심을 굳게 지키며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탐색 속에서 혁신하고 혁신 속에서 발전하여 마침내 광동촌을 활용시 향촌지능의 시범촌이자 모범촌으로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현재 광동촌은 기층 당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이 현저히 강화되어 당주왕으로부터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당원 간부와 군중들은 활기가 넘치고 전국 문융촌이라는 명성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경제와 마을 주민 수입은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어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한 가족처럼 치밀하여 민족 융합의 분위기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해내외 관람객들이 광동촌에 오시어 특색 관광의 매력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최금란 작사 정예승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0: 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먼저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이제 700개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죽어놓은 두시비도 안 죽어, 아예 나왔지.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모자라다. 근데 나는 이 우대 활동 참가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 돈 얼마라도 내고, 내가 어느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약해놓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참 다 없어집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르는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6세트인 4세트를 더 드립니다. 네. 예, 10세트부터는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공장 측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단연간 이 혈배강에 대해서 애착하고 지지해준 거기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또 병이 하루 빨리 더

0: 나설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혈배강 10세트를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10세트도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공장 측에서 주는 10세트까지 다 합하게 되면 모두 50세트 가게 됩니다. 겸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10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100과학 역임에 참가하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참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침구 12번 해드리죠.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침구는 어서는 제가 자꾸 환자분들을 치료하기는 쉽지만 제 이런 신체가 좀 따라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침 맞는 활동에가 이게 점점 더 큰 활동에 참가해야 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우대 활동할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침 자주 맞으면 아이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침 한 번 맞는 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침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번 지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장 측에서 주는 이 10세트는 어떤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가?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예, 개체는 오늘이 예약하겠다. 그리고 또 직접 병 볼 사람들은 원래 기차역전 라오호차잔이 그 마승켄이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그 다음에 자문하고 또 이 전화에다 전화치고 예, 오늘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옛날에 뭐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그겁니다. 약을 사고 아예 사고 그거 먼저 떠나서 먼저 자기 질병에 대해서 깊게 려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단 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병 본 지도 우선 20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간에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접촉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딱 잘한다 하기보다도 기본상 병 진단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20년 동안 환자들을 봐놓거나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와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혈압약 리노제를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이 온다. 기질은 예, 딱 혈압약 리노제 딱 이거보다도 모든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꼭 당뇨병이 옵니다. 어제 그런가? 이 당뇨병 오기 전에 먼저 간부터 나빠집니다. 모든 서약은 꼭 간을 해칩니다.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상식이죠. 모르겠으면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면 글씨 조금 해서 잘 안 보인다 하게 되면 확대기를 놓고 보세요. 저도 그럽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서약이 좋은 점 뭐인가? 자기 부작용을 명백하게 거기다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잘 보고 어느 서약이나 다 화학성분 됐기 때문에 꼭 간에 가서 해독해야 됩니다. 그럼 간을 뭐 오래 달고 있게 되면 간에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간이 꼭 나빠집니다. 어째 간이 나빠지면 혈당이 올라가는가? 혈당이란 게 뭡니까?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제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을 내서 지금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가? 당뇨병, 혈당을 내서 우리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 우리 매일마다 혈당약을 먹으면서 혈당을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제해야 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이사를 보이고 또 이사하라는 대로 혈당약 바꿔도 보고 무슨 뭐 글리본요 바꿔도 보고 얼자수한과를 먹던 데로부터 그냥 글리본요 아이 되게 되면 또 이도수를 맞아야 되고 항상 하루도 빠짐이 없이 계속 혈당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이 사람들 놓고 말하게 되면 그럼 혈당을 공제 잘했기 때문에 그럼 합병증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반면에 놓고 말하면 또 혈당을 내서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답을 제대로 해드리는 게 우리 중리입니다. 기질은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서위들은 뭔가 또 어찌는가 하면 이 당뇨병 환자들이 당이 높은 이런 음식을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랍니다. 그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한 이상 당부이란 거는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부이란 게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저혈당증이 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혈당증이 오게 되면 막 하늘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미스겁고 예, 그리고서 맥이 없고 어제 그렇습니까? 이 당부이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서 간에 이런 일종의 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이가 그 당분을 전환해가지고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가 간이가 합니다. 그러면 당부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당부위 없게 되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데 뭐가 같은 하면 우리 무슨 기계를 그랬는데 거기에 전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전기 괜찮으면 뭐 된지약이라 좋고 예? 우리 지금 뭐 电车라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 차를 그 电车를 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자꾸 충전하고 있죠. 어제 충전해야 뭐 차가 뭐 바퀴 돌아가든지 어찌든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그리고 뭐 발동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덴츠 아니라도 예? 발동기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그 시동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동기가 슈덴츠에서 시동 거는 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거나 덴츠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매치도 그렇습니다. 매치불도 하자면 뭐 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덴츠가 있어야 뭐 바다닥 하면서 거기면서 이렇게 뭐 불이 달리는 게지 않습니까?
1: 네.
0: 모든 건 오장육부가 돌아가자면 꼭 이런 당부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부위가 원래 리용돼서 근육 조직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혈액 속으로 들어갔다. 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실은 우리 이런 혈당약이라면 이도수람 오래 맞게 되면 이 간을 점점 더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나빠져서 이 당부위가 리용되지 못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답에 딱 나오는 겁니다.
1: 그래요. 아니,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쓰는, 혈배강과 건신골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예, 심자에 두근거려서 예, 밴드사기 눕지 못하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 울려도 놀라고, 예, 라조 이렇게 조그만 높이 놔도 놀라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달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가 밤잠 자지 못하고 손발이 시려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혈배강 먹는데 우선 먼저 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던 게 많이 낫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밤잠 잘 자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도 소화가 잘 됐고 밥 잘 먹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머리가 그저 터질 것 같은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조절 잘 되놓고 예.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밤잠 자지 못해서 예. 그저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일어나던 게 그 밤잠 잘 자까 얼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신곤이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가렵다 하면 예. 피투성이 되도록 굴거려도 예. 꽃도 못 보고 그냥 그저 이 또 소독 종일로 이래 닦고 그래면 이 또 안세 이렇다가도 또 재발하고 했습니다. 그런 게 이 검신고하고 혈배강 쓰니까 야 지금 하나 소진되고 있습니다.
0: 네.
2: 아이고 예 그런 어제 산 것도 아이 먹던 게 지금 떼고 그리고 그런 이도수도 지금 맞던 게 지금 다 떼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0: 네.
2: 거기다가 이 손발이 시리던 게 지금 뜨뜻해지고 예.
0: 네.
2: 운동 몸이 먹어봐서 운동 못하던 게 운동 얼마 잘하겠습니까?
0: 네.
2: 예. 예. 하루에 5,000번씩 걸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야 그냥 누워 굴던 게 그래도 몸이 헷갑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배달받자고 전화 드린 겁니다.
0: 아 우대 활동회가 마지막 일곱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대 그 값이도 2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공장 측에서 열쇠 더 드리는 이런 활동에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0: 좋은 약을 알 수 있는지 고맙습니다.
1: 전화 치세요.
2: 예. 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예, 근신고를 한 다섯 달가량 썼습니다.
1: 네.
3: 예. 근신고 쓰기 전에는 예.
1: 예, 아버님은 지금 근신고하고 그 혈배강 지금 같이 쓰고 있죠. 예.
3: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쓰기 전에는 예, 아래 다리 치기 묶이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무리 네.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예, 휴대폰을 찾느라고 온 집안을 헤매면서 뒤적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네.
3: 거기다 귀도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소리를 듣기는데 뭘 하는지 똑똑히 들리지 않습니다.
1: 네.
3: 예. 이사 소장님 하는 말이 뭐 간도 안 좋아서 직접 눈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눈앞이 항상 뿌옇게 보이고 예.
1: 네.
3: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위에서 식품으로 솟아나고 토하고 미스껍고 예. 방구가 쉴새 없이 나가는
1: 네.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혈배강을 썼는데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 좀 할까 봐서 예. 성질 오리너리는 것이 맥이 나옵니다.
1: 네.
3: 귀 소리 나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 근신고하고 혈배강 같이 쓴 게 오장육부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된 약 보충할 그런지.
2: 네, 끊겼는데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4: 선생님, 저는 예, 관심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1: 네.
4: 그래, 요즘에 예, 이 선생님 방송 계속 들으면서, 예, 나도 이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지금 정말 어떤가 선생님 들어보고 얘기해 주시오.
1: 예, 예.
4: 나 지금 예, 어떤가 하면 예, 정말, 그저 북, 조금만 움직여도 예, 심장이 좋지 않으면서 땀이 어찌 나는지 뭐 잠재기 못하겠습니다. 이 더울 땐 더하단 말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뒷땀들 지내게 와서 예, 영 말해야 한 말입니다.
1: 네.
4: 그럼 보면 또 혈압이 양백시 올라갈 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은 더 말이 없단 말입니다.
1: 네.
4: 그리고 무슨 하다 생각했다도 또 깜짝 또 잊어먹을 때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아와인 또 어떤 등사 있는가 하면 원래 며칠 전에 중풍 맞았댔습니다.
1: 네.
4: 굉장히 회복이 지금 잘 되지 않았어요. 팔다리가 굳굳하고 말씀도 하는 게 좀 변변치 않고 이래서 정말 영 옆에 사람이 애나 죽겠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래 그 다음에 저기나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할까요?
1: 네.
4: 네, 그래서 애 딱 나서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약을 어떻게 먹으면 좋겠습니까? 나 좀 알려주셔. 내 이 방송 며칠 계속 들어보면,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효과를 받았다는데,
1: 네.
4: 정말 나도 먹어도 되겠는가? 우리 아바이도 같이 닦아도 되겠는가? 이거 내 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1: 일단이 우리 이 예.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4: 예예. 예. 예.
1: 그리고 우리 주심화를 하면 달고 있던 분들 주심화 끊을 수 있고 어제 그런가 하면 여기 안에 그 천궁이라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4: 예,
1: 그리고
4: 예.
1: 단산디왈 안에 단삼하고 삼칠이가
4: 예,
1: 그 성분이죠.
4: 예. 예,
1: 이런
4: 예.
1: 단삼 삼칠도 다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리고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4: 예.
1: 입에 들어가는 즉실로 흡수됩니다.
4: 예.
1: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약은 공능 주치에 다 썼습니다. 관심병, 예. 신조통, 그 다음에 심두리 고지 못하고 땀을 세게 흘리고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썼고
4: 예.
1: 그리고 이쪽에 신경수복제 거기 공능 주치에도 우리 뇌동맥경화라미 고혈지 그리고
4: 예.
1: 노년성 시신경위축 뇌를 건강하게 한다. 예? 그리고
4: 예.
1: 또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기관지염 이걸 다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4: 예?
1: 그래서
4: 예.
1: 이 두 가지 약 쓰면 맞는데 그런데 예. 우리 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4: 예.
1: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길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4: 예. 예. 예.
1: 그래서 제가 원래 기차역전 마성 켜네 우리 우기병원

0: 있습니다. 예. 우기병은 2층 중이과를 찾아오죠. 예, 예. 그래 부부가 예, 같이 찾아와서 예, 정확하게 진단 받고 그래서리 예. 어떻게 참가하겠는가, 거기 예, 예, 어떻게 예. 치료를 하겠는가 방안제가 짜주겠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약하자면 288-0018
1: 예, 예, 예, 예.
0: 치시.
1: 예. 예, 네, 그럼 그 우리 병원 찾아가서 선생님 강조를 받고 예.
0: 먼저 전화 치고서리 예, 그 예. 찾아와야 됩니다.
1: 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1: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무슨 뜻인가? 정적으로는 우리 그 당뇨에서 합병증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실은 간이 나빠서 당뇨 걸렸죠. 그런데 우리 서약을 쓰므로서 혈당 공제한다는 약들을 쓰므로서 간이가 진일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왕왕 우리 보게 되면 이 적감의 을자쌍과 가족설이 이 혈당이가 공제되던 데로부터 마지막 가서는 그게 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혈압약도 마찬가지로 어립니다. 혈압도 어느 혈압약 어느 먹다가서리 그게 공제해야 되게 되면 또 다른 약 바꾸고 바꾸고 하다가서리 우리 혈당약을 바꾸다가서는 혈당약 가지고도 안 되겠거나 어찌해야 되는가. 그 근본상 그 문제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간이가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부득불 이도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연병원 가보세요. 우리 그 투석실에 줄 서서 투석 받는 이런 환자들을 70% 이상 보게 되면 다 당뇨를 내서 이도수를 맞는 분입니다. 이도수 오래 맞게 되면 곰팥이 다 나빠집니다. 네, 말른 곰팥이 이롭다 하는데 그게 무조건 다 나빠집니다. 이건 다 림상에서 다 검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합병증이 오는 게 혈당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매일마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서약의 부작용을 위해서 마지막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 공제를 할 때 우리 손가락 피를 빼서 검사하죠. 발가락 피를 빼서 검사해 보세요.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뭐 설명하는가? 손가락 피, 손가락 끝자기 혈당이 몽땅 발가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유세강 승한 감다.
0: 네.
3: 이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아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0: 네.
3: 이게 색도 있고 물이 혈관이 많이 막혀서 걸어 다닐 때는 걷기 바빴습니다.
0: 네.
3: 걸다는 우울증이 나서 심해서 우울증이 먹는 약을 계속 갖고 다녔습니다.
0: 네.
3: 그리고 간 산소도 높고 혈지도 엄청 높았습니다.
0: 네.
3: 이렇게 물이 흉하던 게 풍도 오고 했습니다.
0: 네.
3: 그래 지금 혈배강을 썼는데 혈압 혈질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 많이 맑아지니까 정신하면서 맥이 좀 모르고 다닌다.
0: 네.
3: 이 약이 효과 좋아서 저희 동생이 이 부위 와서 그림이 온정치 못하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자꾸 떨구고 밥 먹으면 양쪽 입에서 밥이 도로 나오고 하였습니다.
0: 네.
3: 이 약을 제가 권고해서 써보게 했는데 속다 썼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긁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떨구지 않습니다.
0: 예.
3: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을 처음이라면서는 기분이 좋아하고 온몸 힘이 나고 맥이 난답니다.
0: 예.
3: 혈압이 계속 높아 혈압약을 떼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은.
0: 네.
3: 그런데 혈압약을 다 끊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오늘이 10가루 배달해달랍니다.
0: 이번에 10세트 줬습니다. 우리 10세트 사는 분들 10세트 더 드리고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10세트 네. 돈 내게 되면 30세트 가질 수 있죠.
3: 예.
0: 이 제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값이 200원 좌우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날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서두르세요.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당뇨 걸리게 되면 일단 시력 감퇴옵니다. 예, 눈이 부옇게 보이거나 실명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손발이 마모기 오고 예, 제 말이 틀리는가 보세요. 당뇨병 환자들 공통점 뭐니까 오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예, 혈당을 오래 공제했죠. 예. 그러나 항상 발이

0: 헤맨 디딘 갖고잉 무슨 뭐 개미 개 댕기는 갖다 마모기 온다잉 예 발이 막 차가 반한다 몽땅 그 문제입니다. 이 당뇨병 약의 부작용을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혈당은 몸속에 다 있습니다. 절대 우리 뭐 당뇨병 약을 먹었다 이도술 맞았다 해서 혈당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몽땅 발가락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발가락 끝장에 피를 빼검사하게 되면 혈당이 30까지 올라간 것 지금 우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사지가 마모기거나 맥이 없거나 예, 자꾸 저혈당 증가한다고 뜻입니다. 그리고 또 땀을 세게 흘리거나 어떤 사람들은 땀 미네 아예 흘리고 가렵다는 게 어제 가렵은가? 기실은 말라들어서 가렵은 겁니다. 말라든다는 건 뭔가 피가 없기 때문에 진액을 산생하지 못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2: 예,
0: 주세요.
2: 저 혈배강하고 근신고를 같이 한 반년 남짓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병원에 진단하는 폐심병인데,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0: 네.
2: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숨이 차서 못 견디고, 무슨 일이 방사가 먼저 가슴이 헝헝 하고 심장이 목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0: 네.
2: 예. 소변이 또 여시금이 소변 정상이 아니고 다리가 계속 붓기고 소변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리뇨제를 써야 제대로 소변 받는데
0: 네.
2: 지금은 그게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0: 네, 우리 요즘에
2: 괜찮아졌습니다.
0: 천연적인
2: 예.
0: 리뇨제 그 택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 아니,
0: 예.
2: 글쎄요. 그래가지고 소리, 아, 그것 때문에 기저귀를 타고 벨트스 다 해봤는데 창피하기는 그저없고 그래서 그게 지금 소실되니까 나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상적으로 침이 날 때는 시누른 가래가 나오고 입술은 항상 포래가지고 거기다 담백뇨 심합니다.
0: 아이고,
2: 담백뇨.
0: 심장
2: 예.
0: 나쁘고, 예, 곰팥이 나쁘고,
2: 병원
0: 예.
2: 검사에 간이 커져서 오른쪽 옆구리 개워놔서
0: 네.
2: 서약 많이 먹었더니 위가 항상 쓰리고 검은 변도 드문 나가고 피도 토할 때가 있었습니다.
0: 심했어.
2: 예. 용 심했습니다.
0: 예.
2: 그러던 차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혈배강하고 근신고로 함께 썼습니다. 그래
0: 네.
2: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침구까지 결합해서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효과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0: 여실금이라며 침구 제그
2: 아,
0: 고대력법 딱
2: 요즘, 예.
0: 예
2: 요즘은
0: 고대력법 이거 쓰게 되면
2: 침구로 해결된
0: 예
2: 것
0: 그거는 100%로 떨어집니다.
2: 같아요. 예. 그래야 한 반년 썼는데 이젠 한 번도 피도 토하지 않고 대변 색깔 정상으로
0: 점점
2: 돌아왔습니다.
0: 좋아지죠.
2: 예. 붓긴 것도 내리고 가슴이 편안해서 잠도 잘 잔다.
0: 네.
2: 그리고 우리 집이 6층인데 옛날에는 숨이 차서 단번에 올라가지 못했고 몇번 쉬었는데 지금은 거뜬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근신고는 피를 보충하고 혈배강은 모든 혈관 신경세포를 수복한다니까나 거기다 선생님이 정성 어린 친구를 결합하니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언영 폐인이 될 뻔했는데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0: 서약을 바꾸는 것만 대단하지.
2: 이번에 12세트를 하는 그 활동에 참가하면 친구도 할수 있죠?
0: 지금 침구는 16세트부터 있습니다.
2: 아,
0: 예.
2: 16시. 그럼 거기 참가하시오. 난꼭 친구는 너무 영웅 그래서 믿음이 간단 말입니다.
0: 맞지? 예.
2: 그래서 이번에 16세트에 참가하시오.
0: 예. 오늘 빨리 서두르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2: 아,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원영 안다. 알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셔.
1: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설명 주시죠.
0: 막 가랍다 못해서 막 피부 긁게 되면 막 피투성이 될 때까지 긁어야 되죠. 다 당뇨 합병증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천화분. 당뇨는 무조건 천화분이라는 약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오미자. 다 이게 생진止咳.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 해결해주고 진액을 대량적으로 보충해주고 청열작용이 좋고 예, 불을 없애주고 그리고 황증이라는 약재는 예, 또 젊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수오라든가 또 赤芍 그다음에 또 황

0: 황계하고 맥동, 예? 예, 이런 약재들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당뇨 합병증 치료에 엄청 좋은 게죠. 예? 그래서 당뇨는 중의에서는 예? 당뇨란 말이 없습니다. 중의는 우리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이름 달기 때문에 진상燥热하고 그 다음에 인진亏虚하고 气阴两虚하고 阴阳两虚하고 淤血阻滞 이런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이걸 해결해주면 예, 모든 당뇨병 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도수 그 다음 당뇨약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 시찰 때 남긴 간곡한 당부는 등대 마냥 방향을 가르쳐 주었고, 습근병 총서기의 친절한 배려는 우리에게 희망의 봄날을 선물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가슴 깊이 새기고서 오늘은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들로 엮어가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구나 가수가 부른 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해란 강반은 해해년년 황금 물결 넘실거리고 장백산 아래 날 따라 색이상 날아치는 연변입니다. 천리변강 곳곳마다 민족 단결꽃이 피어나는 우리 연변. 새 연변의 꿈을 이뤄가는 자랑찬 연변의 모습을 기대하며 담연 작사 김창근 작곡의 그 사랑 그 배려 잊을 수 없습니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너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에는 더 밝은 내일을 꿈꾸며 희망차게 뻗어나가는 새 연변의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 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고향을 생각하면 추억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노래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산과물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우리는 희망과 사랑을 꽃펴가고 있습니다.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연변의 모습을 이어지는 가요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천혜의 거장 연변은 살기 좋은 거장, 행복의 거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풍경마다 아름답고 먹는 음식마다 정겹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연변의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신아 칭칭나네 들으시겠는데요. 전통민요 쾌신아 칭칭나네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 가요에는 낙천적이면서 활기찬 기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맹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오늘은 희망찬 연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들로 함께 했는데요. 부강 발전할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염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당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봉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临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0: 광고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라깁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림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묘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림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 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보고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 거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

중심 학생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 방지 사업 의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 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마침 점심 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 고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결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표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책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조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상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감원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응급 민병 위험 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연속 작업 끝에 약 5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0: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고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5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판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 참호단 관할구역 려갱열차 운행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갱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갱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G8144편, G81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역의 그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조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영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4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0: 위치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 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략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략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0: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여주 무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량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된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리 활동에는 우리

0: 네, 우리 여사의 삼복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중에는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서 치료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름이라는 것이 바로 삼복지간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그 많이 알고 있지만 요 삼복이 되게 되면 각 지방에서 모두가 삼복에 좋은 병치료에 좋은 이런 양생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많은데,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규모는 이런 무슨 침이랑 맞아가지고 우리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복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그 지금 뭐 좀 중한 이런 병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은 아침에 단번에 두 봉지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겨울에 얻은 병, 중한 병, 잘 낫지 않은 병, 꼭 여름에 와서 치료해야 되는 이런 병들이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두 봉지씩 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동청하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동청하초 얘네 당뇨 합병증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많이 고사했습니다. 약도 많이 쓰고 무슨 좋다는 방법은 다 해도 예, 아이디어든 게 동청하초에서 지금 있으니까 예, 손도 좋아졌지, 심장하고 폐도 좋아졌지, 예. 그 다음에 소화 잘 돼서 예, 밥 잘 먹으니까 매끈하지.
0: 맞죠.
2: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니까 예, 그 양 160에서 양 100에서 웃돌던 게 지금 예, 혈압 약 안 먹어도 혈압이 정차입니다.
0: 맞죠, 예.
2: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맥이 나지. 아침에 일어나면 예, 눈정신 나서 영 좋습니다. 그래서 두 몸이 어디 무거운 데 없이 할까 봐서 그래서 째깍째깍 움직이고 어쨌든지 써보니까 예, 이 동청하초만의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맞죠.
2: 그래서 다른 약은 예. 정말 예, 수택 많이 다 썼는데 아이디어 든 게 이번에 이 동청하초에서 지금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2: 들을 때하고 다른다 그래도 좋다는 게 좋겠지 이랬는데 정작에 내가 써보니까 이제까지 야 진짜 좋은 약이구나. 이게 뭐 황제들이 쓰던 약이 다르긴 다르구나.
0: 맞죠.
2: 예, 동청하초를 또 발효식에서 30대 아이만 높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예, 날마다 또 좋아지는 게 알기고 예. 어쨌든지 약하고도 주르르 세워놓고서 약을 사던 게 약 아이 먹으니까 위라는 게 편안하지.
0: 맞죠.
2: 그다음 또 약 먹는 게 하루에 한 번 딱 먹고 온 하루 약 근심해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이 동청하초 이번에 우리 할때에서 올 때 나는 쌌습니다. 쌌는데 우리 오빠네 또 이 부유화 소리 우리 형님이 부유화가 또 소리 그래 이 우리 할때 이렇게 좋다고 그랬지 싸게 돼서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 왔다고 그런다.
0: 그러십시오. 이게 우리 활동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2: 예.
0: 내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인차에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예. 연결한다면 동청하초 발효균 분도 더 드리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삼복지간 아주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예. 제품도 드리고는 이런 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3: 동청하초로 문의를 하자, 길입니다, 나는.
0: 예.
3: 예, 나는 예,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
0: 아, 예.
3: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7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 골이 만날 때, 예, 하면서, 예, 막 혈압 올라가면 이래서, 예, 막 내추럴로 와서, 예, 선생님. 그래서, 오차에 막 쉬게 갔습니다, 이전에.
0: 예.
3: 약 쓰기 전에는 길에서 하고 약 맨 많습니까? 좋단 약은 많고 병원에 지원하고 돈도 수태 썼습니다.
0: 그랬겠지.
3: 이 동청하초 좋다는 방송 내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내 쓰는 게 옳은가 안 쓰는 게 판단력이 좀 그렇을 때다 이전에. 그래서 하도 못 써서 효과 좋다 하니까 내 한 번 좀

0: 어떤 약도 얼룩도 했습니다, 선생님. 나시라고 말하겠다. 얼룩대도 있고, 아예 얼룩대도 있고, 빵 맞는 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만에 없습니다.
1: 그렇지요.
0: 그래서, 길에 내 활동전화처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서, 네, 이거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 먹었습니다. 이것들 먹으면 경과가 어떤가 많이 났습니다. 골도 덜 아프고, 예, 희하던 것도 잃었고, 예, 왼쪽 다리가 자꾸 떨겠습니다. 이것도 잃었고, 예,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게 어째 무슨 붓이란지 어떤지 층대를 올라가자면 막 부들부들 떨림 아프면서 이것도 무슨 주사를 맞아도 아이되고 약을 먹어도 하고 미래에 아픈 게 또 큰일입니다. 중대를 올라모아서 그래서 밀차를 이런 거 다 싸서 올리 구슬 댕겼습니다. 길이 댕기 어제는 그것도 다 재뿌리고 그래서 막 따라 올라갑니다. 중대로
1: 얼마나 썼습니까? 예.
0: 예, 그래서 머리 아픈 것들 있고 각종 방면이 효과영 좋습니다. 이 약을 썼는데 엄맹랑의 정말 생각사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정말 이 통천하서 이렇게 좋은 거 소개를 예 말씀하자 했는데 내 판단력에서 썼습니다. 노시락 말해서 어제 이급달 거짓 썼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애기가 시장 중부에 왔는데 하지만 나도 그거 써볼까 이리 정말 길에 한번 써보 나도 이렇게 정화에 그렇던 게 많이 이랬는데 저도 나이 70인 게 효과 나겠지만 써보 길이더만 길에서 내 시장 시액기 싸겠다 해서 내 언어로 담원하고 내 또 효과 좋으니까 효과 반응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내 언어 선생님
1: 맞죠 예
0: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이래 싸려고 합니다 싸서 싸주려고 하는데 싸겠습니다, 선생님. 활동도 좋고, 약도 많이 주고, 장애도 많이 주고, 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좋은 약을, 제 약을, 저 병 때면서도 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싸자고 내가 자문하는 겁니다.
1: 그러시죠. 중풍 있는 분들은 예, 꼭 쓰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예. 예, 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 쓰십시오.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동천하초 발효비물이 용산매라든가 셀리라든가 이런 거니 우리 동맥 영화랑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풍이란 게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해결해 주게 되고 또 이 약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풍이란 게 온 다음에 2년 내지 5년 사이 재풍이란 게 자꾸 옵니다. 올 때마다 더 중요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합병증이 또 우리 일반적으로 후유증을 많이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 중풍이라는 거니 그러니까 어제 나이가 70 되니까 거의 뭐 지금 중풍만 아니고 예, 다른 장기도 예,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0: 예, 쓰라고 예. 쓰라고 싸겠다 빼다.
1: 그래서 2830666번에서 지금 예. 연결하십시오.
0: 예, 자부름도 얼마나 잘 오는지 예, 그래서
1: 맞죠.
0: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예. 말씀하셔서 예.
1: 예.
0: 예, 건강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청화초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약이 관심병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폐렴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축성염도 있고, 예, 특히 밤에 소변 자수 사다가도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많이 좀 낫습니다, 지금.
1: 맞지요.
3: 관심병 이쯤에 심혈도 고르지 같은 것도 많이 낫고, 특히 심조통도 생기는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지요.
3: 마음이 특히 소변 자수가 잦은 게 또 그것도 많이 났고 심조통도 생기는 것도 지금 많이 났었습니다, 이거 쓴 게.
1: 맞습니다, 예.
3: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다발성 예경색이라 또 내 위축까지 와서 지금 얘 머리하고 지금 손 뜬데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아웃과학사 좀 대도치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좀 내세했다 하지만 지금 떨기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중풍 후유증으로 많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요 삼복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잘 되지 않던 병, 좀 중한 병들은 예, 요 시간에 예, 두 봉지 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지키십시오. 예.
3: 예,
1: 예,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내 전화입니까?
1: 예.
4: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예, 동충 한철 쓰고 영 좋습니다. 어젠 나는 좀 승진 어란다. 그래던 게 머리를 했지, 맑아졌지, 혈압이 정살됐지, 소화 잘 됐지. 이 점이니

0: 달랑형 아파트에 중계로 올라가기 용 바빴습니다. 그런데 식구문이 단번에 올라갑니다.
1: 그래서
0: 나는이 저 무시인가 어때 그런데 어떨 때는 뒷단돌이에 빼려고 이렇게 뭐다 할까 근질근질 하면서는 이렇던 게 이런 것도 없었었지 않을까? 이전에는 별로 뒷단돌이 지금 개발로 올라가는 것들이 그게 다 신경 털기
1: 신경은 예, 맞습니다. 신경요원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아집니다. 예.
0: 예. 그런 게 그것도 감 없이 사라졌지 않을까? 예. 어쨌든 예, 요 동충 하초로 먹을 거나에 내비어도 한 가지 요렇게 야금야금 없애버리는 게 용 좋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나니 돈이 많지 못해야지. 활동마다에 많이 싸지 못해. 또 여수통 계속 이렇게 쌉니다. 예.
1: 그러십시오.
0: 예.
1: 그래도 예. 예, 이어갈 수가 있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0: 그래야 계속 이어되지.
1: 맞습니다.
0: 한시 많이 싸게 되면 어떻게 돈이 다 당당히 못하지. 많이 타지 않으니까나.
1: 그러십시오. 그래. 예. 이 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지금 우대 활동하는 거 드리고 동청하자 바로 6번도 더 드립니다. 경제상에서 네, 큰 도움이
0: 돼요. 몇 통씩 줄까?
1: 요통 살 때 지금은 세곽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그 저 전화를 걸게 되면 이 네. 83-0666번에 연결하면 더 줍니다.
0: 아 예.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예.
0: 어쨌든 선생님은 그저 자세하게 잘 알게
1: 네.
0: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선택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과 수고합니다.
2: 네.
3: 저도 동통화도 먹은 지 한 반에 거의 됩니다. 그래, 예. 이거 먹기 전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 약이란 약은 정말 못 먹어본 약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살다고 애썼는데 아이들이던 게 이 약 먹으면 먹을수록 좀 점점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3: 나는 이 동통합차에 무슨 언영 무슨 괜히 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먹으면서 또 예, 이고 온갖 배에 다 있었습니다. 난 수술도 여러 번 받을까 예. 그래서 아까 출입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거 먹고 석 달 만에 그래서 일어서서 예, 지금 활동에 배낭 활동 다 합니다. 남다 솔직히 활동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한 10년 어린아들과 같이 해도 지금 먹으면 먹을수록 예, 힘이 난다 말입니다. 다 위도 다 좋아졌지. 간, 담낭, 다영, 심장 다 나쁘던 게 지금 점점 좋아져서 예, 활동하는 게 모두 야, 이 아줌마는 무슨 먹었길래 이렇게 힘이 쓰는 것을 모두 말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 예. 너무 좋간에 모두 그 다 모두 물어보니 하고 모두 농가주는데 그 나눠준 사람들 모두 싸더라 말입니다. 먹어보겠다. 아. 먹어본 사람 다 효과 본다 말입니다. 이 정말 동충하처처럼 효과 본 이야기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못 오겠다. 저번에 언니 우리 언니도 한 애 있는데 한 분 있는데 영 건강했단 말이야. 근데 여름에 감기 한 게 감기도 또라지. 아이 내 그래 그런 이 감기를 영 좋다가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거 먹으면서 또 감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두 번씩 한 번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 먹은 게 인차 떨어진 나만다 그래서
1: 완전히 예.
3: 혈당 없다 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회에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매일매일 소리도 보고 동통화도 시간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빼놓고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더니만 이제 아무래도 저기나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 너무 좋을까. 내 10년 차에 나들 것 같이 댕기도 예, 좀 멋지지 않다만 더 지금.
1: 예.
3: 예, 활동하고 댕기까. 그래서 예, 그, 언니 싸겠다가 아무래도, 그런, 언니 좀 이런 전화 질주도 잘 못하지, 농토리 했을까. 그래서 내 지금 전화를 하는 중입니다. 너무 좋을까. 이 전화, 이 양말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말. 이만 광고약 100개 다 먹어봐도 예, 효과 정말 좋습니다, 이게.
1: 맞죠.
3: 예, 이 먹어본 사람은 안 갔답니다. 정말 이 먹어본 사람들은 효과 다 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무래도 생각도 안 맞대 언니도 약속하겠다가 그래서 내 전화를 해줍니다.
1: 언니분이 지금 혈당이 높다니까 우리 당뇨병 오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1: 이런 분들이 이 당뇨병 여기면 당뇨병 그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습니다. 합병증이 한 80여 가지 나타날 이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하나는 이게 혈당 조절도 되고 또 우리 그 합병증이 올 이런 기회를 다 막아서

0: 기 때문에 그래서 써주는 게 좋은데 만약 사신다 하게 되면 예, 두 봉지 잘하시죠 처음에는 예?
1: 예.
0: 예, 지금 또 요 삼복지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이 83-0666 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나도 지금 두 봉지씩 씁니다.
0: 아, 그러십시오. 예.
1: 예. 그러니까 힘나더라 만다.
0: 맞습니다. 예.
1: 예.
0: 건강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라는 거는 바라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바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바른 경우는 이미 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중약의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또 나곡이 동충하초를 발을 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라든가 충초소, 활초다당, 여러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 알파분해매, 피모포자균, 그리고 실린 등을 축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 특히 우리 알파분해매라든가 피모포자균,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안 된다든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그 치료를 포기했었던 내셔 계신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시고 7, 80대, 90대에 달하는 이런 연령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약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90대가 되는 분들도 우리 지금 전화에 참여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약으로 잘 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병도 치료가 되는 이런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고 또 빨리 나으려 하는 분들은 이 삼복지간에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꼭 두 봉지 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세 개 계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계단이라게 되면 천응이 회복되게 되고 정력하고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큰 병이 초보적으로 나아지는 이런 계단이라 하면서 오랜 병으로 고달프게 보내시던 분들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을 물러나고 가장 명확한 특징은 신장이 기부적으로 출현되는 우리 심신이 필요하고 맥이었고 그리고 우리 기란 거는 신장이 저축에 주게 되고 주도라는 거는 폐가 주도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부적으로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싫고 머리가 어지럽고 자기로 땀이 몹시 나거나 식욕감퇴

0: 근육이 요염해서 맥이었거나 허리가 시클고 다리가 나른해나든 이런 증상들이 우리 동청어조 발육위원회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동청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화 안 되고 속이 뒤지려서 밥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밥을 잘 먹고 있고 비인비 심했는데 어린 비인비 해결됐습니다.
0: 맞죠.
2: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2: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됐고 이놈이 자주 나서 예, 땐지를 계속 맞았는데 지금 예, 이놈이 나서졌고 이 약순이 이놈이 다시 나지 않습니다.
0: 맞지요.
2: 예. 지금부터 이 약 쓰기 전에 다리에 자꾸 기어올라서 그래서 비교다 예, 대하고서리 엄지 바깥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온갖 곳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리에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0: 맞죠.
2: 선생님 저는 예, 이런 것도 예, 이전부터 동상하철 쓰기 싶어 드렸습니다. 배에 많으니까.
0: 예.
2: 예, 그때는 돈이 좀 비쌀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할때 잡거나 우리 같은 어병생도 다 이렇게 절반 값마다 더 누군 이런 가격이지 않고 뭡니까?
0: 맞죠.
2: 예, 길을 한번 좀 써보자 하고 죽기 전에 써보자 하고 썼는데 야 진짜 효과 떴습니다.
0: 맞죠.
2: 땀병에서 효과 없던 병이 하나하나 다 치료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이 약은 쓰면 쓸수록 예, 한 가지 병이 다 좋아져서 쓰는 게 좋은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 오래전부터 우리 할때 끝이니까 나는 같이 쌌는데 얘네 쌌어 또 한국에서도 두 집에 썼습니다. 아. 한국에서 많이 싸 보내달라네 보내주자 그랬다.
0: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육균분은 우리 비장, 우리 소화계통이란 것이 좋아야 됩니다. 위가 좋아야 되고 비장이 좋아야 내가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장이 좋아야 그 영양물질을 각 조직에다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부족이라는 것도 내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몸에 많은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화가 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영양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장이 좋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을 각 조직에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맥이 없던 분들 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력이 충만하게 될 수가 있고 기색이 좋아지게 되고 얼굴 색깔이 붓고 윤택이 나거나 정기신 이 세 가지가 충족해지게 되고 발다리가 맥이 나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병이 시달림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활력이 넘쳐내게 되고 신체 소질이 증강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지가 소설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장황한 설명이 없이 단 몇 줄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함축성 때문입니다.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도 어쩌면 소설보단 시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꾹꾹 눌러 쓴 단 한 줄에 담긴 모든 감정, 뭐라 설명하기 힘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은 그 사람의 뒷모습, 눈빛, 말투에도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한 줄에 눌러 담아 펼쳐보기도 아까운 시 같은 인생, 어떤 삶이라도 모두 아름답게 쓰여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

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아래 우리주 홍수 방지 특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 여러 곳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이어지며 홍수방지 형세가 엄중했습니다. 전주 각급 부문과 당조직 그리고 당원 간부들은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의 리념으로 언제나 안심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층 조직 소식입니다. 안도현 량병진 당위는 하나의 10가지 임무 홍수방지 목록을 정하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안치소를 마련했습니다. 왕청현 춘양진은 132가구 241명을 질서있게 이전시켰고 연교시 3도 만지는 2천여 개 모래주머니를 쌓아 하천 천여 메터를 보강했습니다. 당원 간부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훈춘시는 155개 돌격대 870여 명이 680여 차례에 달하는 그물식 점검을 통해 3,500여 곳의 위험 우환을 발견했습니다. 도무시는 430개 기층 당조직과 만여 명의 당원들이 비상사태세에 돌입했고 룡정시는 700여 명으로 구성된 홍수구조대처예비대를 조직했습니다. 주기상국은 이번 강우 기간 동안 폭우, 소나기 경보 16차례, 산사태, 지질재해 경보 30여 차례 등 모두 50여 차례에 달하는 각종 경보를 발부했습니다. 12379 국가 비상 시스템과 문자 메시지, 위챗, 틱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으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3시간마다 강우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는 56개 저수지, 51개 중점 하천에 숨은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하고 산간 고위험 지역에 대해 2시간마다 업그레이드 감시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219명의 복구 인력이 24시간 대기 중이며 도나시, 앵목진 등 위험 지역에는 발전기와 변압기 등 긴급 설비를 사전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각 현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안도해는 촌마다 하나의 대책으로 홍수 방지망을 촘촘히 엮었습니다. 명월지는 45개 행정촌 순찰을 강화하고 독거로인 등 특수 군체의 1대1 도급제를 시행했으며 량병지는 31세대 53명을 대피시키고 3,400여 메터 되는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신합향은 장애인과 로인의 응급 연락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도나시는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 평균 강수량이 109.1mm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4,000여 명 구조대를 조직하고 12,000가구 26,000여 명을 사전 이전시켰습니다. 38개 저수지 등 11개 저수지를 미리 비워 3,114만 립방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대형 장비 375대와 모래와 자갈 30만 립방미터를 비축했습니다. 이외 주내 국유기업과 사회조직,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문원사회구역은 배달 택배기사들을 이동식 감시병으로 활용하고 활용시는 응급자원봉사팀이 홍수방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목전 주기상국은 고강도 대응상태를 유지하며 연변전력공급회사는 24시간 당직으로 전력망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도현과 도나시를 비롯한 각급 조직은 하천 순찰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군중 대피와 생활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주 홍수방지 특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군중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가 소식은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부유해진 세상과 반대로 가난해진 우리의 식탁과 식사의 현장을 낱낱이 보여주는 책 비 윌슨의 식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침 식사는 빵에다 우유로 간단히 때우거나 건너뛰기가 일쑤. 점심은 간편식품 또는 배달음식. 저녁 식사는 반찬 가게에서 산 반찬이나 슈퍼의 반조리 식품으로 최소화. 그 사이사이 카페인 음료, 간식 등으로 배를 채웁니다. 집에서 요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식사는 언제 했는지 선뜻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잡지의 칼럼니스트인 비 윌슨은 식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분명 미식의 시대의 것만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식사습관을 고발합니다. 식사습관을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흡연,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보다 몇 배나 많을 정도로 된 현대의 식생활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생활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것일까요?

1970년 노벨평화상은 수확량이 많은 밀 품종을 개발한 농학자에게 돌아갔을 만큼 전 세계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기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요즘 세계에 어디를 가든 먹는 음식은 비슷한데요. 식재료의 균형으로 다양성은 부족해졌습니다. 품종의 단순화로 인해 전 세계 식단이 천편일률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식사가 열량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서 단백질은 부족하며 영양 부족인 동시에 비만이 창궐하는 현실이라는 통계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1년 내내 즉시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오늘날에 영양 부족이라니, 음식을 섭취하는 본연의 임무인 영양 공급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근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식탁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열량은 높아졌지만 비만이 창궐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단은 어떤 발전을 해야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부유해진 세상과 반대로 가난해진 우리의 식탁과 식사의 현장을 낱낱이 보여주는 책 식사에 대한 생각을 알아봅시다.

네, 책에서는 음식과 건강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며 식품 산업과 사회 변화에 의한 과식과 역사를 들려줍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는 식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채소의 섭취가 적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덴마르크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식단의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급격히 바뀌는 사회의 증거인 마른 비만은 영양학적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진화한 인간의 본능은 현대 환경과 충돌되는데요.

그 표현은 매일 구하기 쉬운 음식으로 소비하면서도 과체중은 사회적인 낙인으로 평가받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식품 공급 체계, 경제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며 우리는 결국 식품 기업이 우리에게 팔고자 하는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우리 식생활의 문제는 질 좋은 음식의 가치와 음식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재현됩니다. 어떻게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올해 바쁜 일상과 빨라진 리듬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야 하게끔 만들었고 혼자서 여러 번 간식을 먹는 것이 새로운 식사 방식이 될 정도로 간식이 우리의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요리는 선택이 된 시대지만 요리사의 지위가 점차 달라지고 요리를 한다는 것의 의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대엔 요리를 하는 행위가 해독제로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식품의 질과 다양성, 먹는 기쁨 등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선된 새로운 식문화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현대인들의 생활 문제를 들여다보는 책.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비 윌슨의 식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날씨가 시작되면서 찌는 듯한 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이어져 바깥 출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더운 날씨에는 더위를 꼭 조심해야 하는데요. 더위를 먹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위 먹었을 때 증상으로는 피로, 어지럼증, 구토, 메스꺼움, 두통, 근육에 쥐가 나는 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 탈수 증상이 함께 일어나고 땀을 심하게 흘리게 됩니다. 더위를 먹은 사람의 경우 시원한 바람에 선풍기를 쐬어주는 것이 좋지만 만일 선풍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늘하고 바람이 부는 그늘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것으로 몸을 마사지해주거나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감싸주는 것도 더위 먹었을 때 좋은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또 머리와 목의 양쪽에 차가운 얼음을 올려놓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수분과 함께 염분도 보충해주는 광물질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위 먹었을 때는 수분 보충에 좋은 과일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땀을 많이 흘리고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이나 각종 질병이 나타날 수 있어 수분 보충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의 수분은 량질의 광물질을 함유해 물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혈관 질환을 비롯한 일사병과 같은 여름 질병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 자두 같은 과일들을 평소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더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꼭꼭 씹는 습관을 길러 음식에 대한 섭취율을 높이고 위에 부담을 적게 줘 온열 질환이 나타났을 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이 나타날 경우 소화가 힘든 육류나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는 비타민이 단백질을 대사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평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것도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대인들의 식생활 문제를 들여다보는 책, 식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더운 여름, 더위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우리의 삶, 오늘에는 어떤 일상들로 그 내용을 만들어갈 예정이신가요? 왠지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기한 나루토 동쪽 지석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련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 동장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점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인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 노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닻이 없어서 뗏목을 고정하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전사가 돌덩이를 닻으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지요. 밧줄로 돌덩이를 묶고 강바닥에 던지어 겨우 뗏목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로 나갈수록 물살이 어찌나 센지 2,000근짜리 바위도 굴러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지요. 누군가 물이 천근 나가는 바위는 실어가도 넉냥짜리 쇠는 못 굴리는데 왜 무쇠 닻을 안 쓰는 거냐고 했습니다. 말이야 옳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무쇠 닻을 얻는다 말입니까? 그때 한 전사가 대장쟁이들이 쓰는 모루가 무쇠인데 이 동네에도 대장쟁이는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대장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여경과 옹안 두 군데서 대장쟁이를 열 사람 남짓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주고 모루를 사다가 둘을 하나로 묶고 닻을 만들었지요. 시험을 해보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다 보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에는 큰 대광주리를 짜서 안에 돌을 꽉 채워넣었지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찔러놓고 꽁꽁 묶은 다음 물에 던져넣었더니 뾰족한 대나무가 강바닥 돌 틈에 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정은 정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정말 공병 몇 사람이 뗏목 위에서 뾰족한 발이 달린 대광조리를 강물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러자 흔들리던 뗏목이 제자리를 찾아서는 것이었다. 홍군에 공병이 있다는 말이야 진작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부대인 줄은 몰랐다. 오늘 검푸른 강물 위에 기다랗게 놓인 초록빛 다리를 보면서 한동정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번에 오강을 건너는 일에서 그 절반은 동지들이 해낸 겁니다. 한동정이 엄지손가락을 내미며 말했다. 아닙니다. 동지들이 진지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지요.

1월 3일 새벽 주황홍군은 이긴 초록빛 다리를 건넜다. 노새 포병 그리고 수많은 짐과 들끝들이 모두 이 다리 우로 무사히 지나갔다. 비록 10만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눈이 내린 후 또 큰 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날씨이다. 오강을 돌파한 신화를 이어 또 신화를 창조한다.

홍군이 오광이라는 절연 요새를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홍군은 누구나 수마를 탔는데 이 수마가 살아온 물결 우를 나는 듯이 달리는 데다가 전사들은 총칼에도 뚫리는 법이 없는 철갑옷을 입어 귀주 군대한테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는 등 수마를 달려 200리에 이르는 오강 방어설을 무찌르는 바람에 귀주 군대는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뜻 수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귀주 군대에서 나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귀주 군대로 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준이와 귀양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덕분에 기나긴 행군에 지친 홍군은 손쉽게 길을 열 수가 있었다. 한동정 황소가 거느린 탄은 오강을 건너 계속 앞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적의 오강 방어사령부가 있는 저장을 점령을 했다. 저장은 후지 담부대의 여장이자 오강 방어사령관인 림수생이 지키는 곳이었다. 림수생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준이로 달아났다. 이튿날 그들은 또 깊은 골짜기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양암하를 건너 림수생의 부대를 계속 추격해왔다. 한동종과 황소가 얕은 골짜기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신병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단정동지, 정치위원동지, 유참모장동지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류총참모장이 지금 어디쯤 있답니까? 한동정이 다급히 물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이를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에서 빠져나와 산비탈에 앉았다.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 총사령의 전보문을 못 봤나? 총참모장이 이번 준이 공격에서 지휘를 맡게 됐다고. 황소가 말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강을 건널 때도 전선에 왔었지. 한동정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총참모장 동지는 지원이라면 간도 커야 하겠지만 마음이 섬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지. 내 보기에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수놓듯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나는 평생 닮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따라 배워야지. 어? 황소도 웃으면서 대꾸를 했다. 한 시간쯤 기다리자 동쪽 산구비로 부루말 한 필이 나타났다. 녀석이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품이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류백성은 색안경에다가 낡아서 다 주저앉은 모자를 쓰고 마루에 앉아있었다. 등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가족지도 가방과 헝겊을 씌운 기다란 외가당 망원경을 메고 있었다. 류백성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잡다한 물건은 모두 호위병의 손에 맡기는 다른 지휘관과는 달랐다. 한동정과 황소는 다급히 일어나서 맞으러 갔다. 류백성은 가볍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오래 기다렸지요? 류백성이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레이를 갖추어 말을 했다. 그러더니 한동정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총참모장 동지, 말을 보니까 9살이나 10살을 먹은 것 같은데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역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성미였다. 류백성은 말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은 주황소비트 구역에서부터 여러 해 나를 따라 돌아다녔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노백성은 풀을 한 줌 뽑아 말의 입에 가져갔다. 부루말은 제 흉을 보는 걸 아는지 풀을 씹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요백성은 훌륭한 군인답게 소박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경망스럽지도 않았지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를 잡지도 않았다. 남의 마음을 사려고 비위를 맞춰주는 일도 없었고 군의를 내세워 남을 짓누르는 일도 없었다. 그는 손을 털며 한동정, 황수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다. 요사의 적들 사이에 전설이 떠돌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백성이 물었다. 들었습니다. 한동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수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고 오강을 건넜다더군요. 우리 홍군이 그만큼 위험있게 싸웠다는 얘기겠지요. 군대란 전략도 뛰어나야겠지만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죠. 싸움을 하되 사상자를 줄이고 탄화를 아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아야 해요. 요백승은 지도 가방에서 조금 전에 적들한테서 빼앗은 5만 분의 1짜리 준이 지도를 꺼내 무릎에 펴놓았다. 그리고 준이와 귀양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총사령이 3군단대로 여기 이 길을 끊으라고 했으니 저기 정원부대가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준이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심계수라고 하는데 준이에서 3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적군이 주둔해 있는데 백성들은 구향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전탄이 하나같이 구련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지. 사장이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문제는 여기가 놈들의 촉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백승이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몽땅 섬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놈이라도 놓쳤다가는 준이 성에 있는 적들이 금세 알게 될 터이니까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백승이 고개를 돌려 외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한동정과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잘 알겠습니다. 한동정과 황소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노백승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는 지도를 가방에 놓고 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서둘러 떠났다. 노백승은 말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친구, 어서 먹게. 늑장을 부르서는 안 돼. 우리도 길을 다그제 하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노백승은 말이 한참 풀을 뜯게 하고 나서야 길을 떠났다.

산동정리타는 그날 밤 단계에 머물렀다. 마을은 꽤 컸는데 동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동정과 황소는 심계수의 적을 무찌를 책략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몽땅 막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부대가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슬슬 모여들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곧 심계수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앞서가던 영장이 와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물었다. 한동장이 마루에서 빗물을 훔치면서 쏘아붙였다. 이런 기회는 얻기도 힘들 텐데 묻긴 뭘 묻습니까? 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하세요.

0: 마음은 싱겁도록 깔끔히 끝났다. 홍군이 마을로 들어간 지 반시간도 채 안 되어 전투를 마무리했다. 한동정과 황소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포로를 200명 남짓이 모아놓은 뒤였다. 적의 영장은 병사 10여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 작은 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결국 류백승의 말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1: 아, 이제는 눈 좀 붙여도 되겠군.
0: 한동정은 황조가 뭐라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젖은 옷을 벗고는 방으로 자러 가버렸다. 그는 자기 문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은 몇 년을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 황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황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깨달아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0: 한자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근데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1: 그러세요.
0: 왜냐하면 예. 이 스튜디오는 예. 지난주부터 아주 활력으로 차 넘치는데 예. 학생들이 목소리가 오히려 예. 더 낫네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거 판소리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 예. 세 분이 지금 오셨는데 예. 그 소리 할 때랑 다르네요.
3: 그러게요. 네. 평소에는 참 아, 말도 쉽게. 잘하고 네. 장난도 또 그렇게 또 많이 네. 네. 아직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개구쟁이들인데 네. 방송만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긴장하고
0: 네. 수줍은 소녀예요. 네. 네.
3: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오늘 또 반가운 학생 한 분 오셨어요.
3: 그렇습니다.
0: 아마 그 우리 양혁설
3: 예 네. 네. 그렇죠.
0: 한해 풀고 동실 뜨자에서
3: 그렇죠.
0: 참 기가 막히게 인상을 너무 오래 그렇죠 오래도록 남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오 뺑덕이 어머니 오셨네. 인사 나누죠.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변대학예술학원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리우경이라고 합니다.
0: 리우경 학생이네요. 아유 제가 이름을 저 예. 이름을 좀 이름보다는 뺑덕 언니 이렇게 예,
3: 그렇죠 이미지가
0: 아 이미지가 너무 예. 확실하게 아, 그렇죠. 판소리를 보고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아~ 학생이 너무 잘 배웠다고.
3: 아이고.
0: 어떻게 예. 그 나이에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뺑덕이 예. 예. 현상을 아주 예. 정말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잖아요.
3: 네. 그렇죠. 재주가 굉장히 많은 친구고.
0: 네.
3: 그래서 또 계속 또 공부를 좀 판소리에 대한 공부도 욕심이 좀 있어서.
0: 네.
3: 판소리를 조금 더 배우고자 연구생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어머.
3: 예, 그래서 좀
0: 예, 이런 학생들이 예. 많으면
3: 그렇죠.
0: 박서연 예. 선생님이 그 뒤를 정말 예. 잘 이어받고 아, 소리를
3: 예, 그렇죠.
0: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그냥 그 방송을 귀로만 딱 들었을 때는
3: 예.
0: 정말로 아, 이 박서연 선생님의 그 소리를 그대로 아. 온전히 전수받은 학생들이라 다들 예. 얘기하세요.
3: 예, 예, 네. 아이고.
0: 자랑이죠. 네, 예. 이렇게 예. 전승인을 모시고 우리가 또 판소리를 배워가고 또 예.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판소리는 예전에 그냥 그렇죠. 그 전문 소리꾼들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예. 우리가 또 판소리를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 가르쳐서 또 보급 되잖아요.
3: 예, 그렇죠. 네,
0: 소중합니다.
3: 예.
0: 학생 여러분도 화이팅이고요.
2: 네.
0: 네. 잠시 후에.
3: 많이 긴장한가 봐요, 또.
0: 긴장하면 좀 긴장을 풀어야죠.
3: 그렇죠.
0: 네. 그럼 유경희 학생이 지난번에 예. 우리 두 학생이 다 또 그렇죠. 신고식을 했거든요.
3: 예, 예.
0: 또 리우경 학생 오랜만에 왔기 예. 때문에 또 신고식 안 하면 또 서운해 할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0: 네. 네. 시고
3: 소리꾼들은 네. 소리를 하는 분들은 소리로서 이제
0: 인사를
3: 해야 되거든요.
0: 그럼요.
3: 예. 예. 예. 그렇죠.
0: 자 소리로 인사 나눌까요?
3: 그럴까요?
0: 자 리우경 학생 판소리 뭐 준비했어요?
3: 어떤 걸로
0: 갑자기 예. 갑자기
3: 저를 보면 어떡합니까?
0: 네.
3: 그러면
0: 평소 배웠던 판소리 중에서 괜찮아요?
3: 그렇죠. 내일의 시합에 참가할 곡이긴 한데
0: 네. 네.
3: 조금 아직 좀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0: 아~
3: 제가 그 긴장은 꼭 무대로 부딪혀서 네.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0: 네네.
3: 긴장을 피하다 보면 더 큰 긴장이기 때문에
0: 네.
3: 무대에서 부딪히고 무대에서 해결을 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0: 네네.
3: 또 오늘 같은 이런 또 좋은 무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0: 그럼요. 여기에서 긴장을 네. 풀고
3: 그렇죠.
0: 한번
3: 이왕 왔으니 네. 또 한 곡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나절
0: 아니리를 아주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하셨어요. 이왕에 네. 왔으니 소리 한번 불러볼까? 아시고
3: 아시고
0: 좋다.
5: 용왕이 분부시되 여봐라 토끼를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허구영을 내려놓으니

싸움에 맞춰 싸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저 잡는 것도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러

0: 토끼
1: 아니요. 아.
0: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2: 시가
0: 개가 들면은 더 웃죠. 다 삼복다름에 너를 자 역개장도족 누가 네가 안을래요. 우게 당 때려 먹고 이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갈게 되면 오혈내종 혈담에는 만병해춘병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유.
2: 씨가
0: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소 같으면 더 웃죠. 다 도판에 너를 자

0: 끝없느니라 이 송아지 보라가지 아이고 내가 소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1: 아시가
0: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선관복 후관족이라 이보다 낭장 절림마로다 현황도 백금으로 죽은 뼈 사셨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신금상을 안 주랴 들그라

0: 별주부예. 무엇이냐? 오, 그게 아. 수궁담요라는 것이다.
1: 오시고, 이야. 지금 우리가 손에 땀을 주고 지금 그 수궁가
2: 그렇죠.
1: 토끼가 지금 잡혔잖아요.
2: 그렇죠. 저게 잡아드리는 이제 대목이죠.
1: 잡아드렸는데 토끼가 그렇죠. 아우 나는 토끼 아니요. 그렇죠. 나는 개요. 개.
2: 그렇죠.
1: 소요. 막 말이요.
2: 아, 그럼 소다. 예. 아 소면 더욱 좋지.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말인가?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아이고 나 그러니까, 죽었네.
1: 얼마나 긴장한지. 그대목을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막 상상이 막 펼쳐집니다. 그렇죠. 막 그림이.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감사합니다.
1: 내일 시합에서 꼭 네. 좋은 성적 있다는 네. 얘기 기원합니다. 네, 아우 너무 멋져요.
2: 너무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가서 네. 내일 참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2: 좋은 무대를 또 이렇게 마련해 네. 주셔서 네. 저는 또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1: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학생분들 네. 우리 판소리 오늘의 노래 주문에 예. 꼭 자주 오시기 바랄게요.
2: 아, 예. 좋은 무대가 또 어디 있을까요?
1: 그럼요. 예. 네. 저희들도 이렇게 애청자분들도 판소리를 그렇습니다. 배우고 있거든요.
2: 예.
1: 에이, 그럼요. 그래서 함께 또 젊은 전공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 판소리 문화가 정말로 거리타분하지 않고 어렵지는 않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청취자분들도 배울 수 있고
2: 그렇죠.
1: 전공자들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죠.
2: 예, 영정이, 어려운가요?
1: 예, 김 여사님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워도 이제는 판소리가 왜냐하면 예전부터 전해져온 소리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얼마든지 다 배워내는 그 장르만큼
2: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 우리가 이 학생분들의 흉내를 내도 되죠. 선생님의 흉내를 내도 되고. 예,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한 사설이라도 우리가 그 완벽하게 배워내면 천천히 가면 정말 뭐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죠.
2: 아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2: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보다 낯선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1: 네. 근데 네. 요즘 보면은 타민족들이 네. 그 판소리를 엄청 네. 좋아하더라고요.
2: 너무 좋죠.
1: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창극의 하나잖아요.
2: 그렇죠.
1: 창극이죠. 네. 그 한
2: 1인 오페라.
1: 예, 1인 그렇죠. 오페라고. 네. 그리고 창주에서도 그 창극이 경극.
2: 뭐 그렇죠.
1: 비슷한 그렇죠. 장르다 보니까
2: 예. 군취도 있고
1: 예. 아, 예. 좋아하는 그렇죠. 면도 있고.

0: 있고 예.
1: 쥐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장르가 아주 깊고 높습니다.
0: 네. 아유, 자, 우리가 판소리를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그,
1: 그렇죠.
0: 그 적벽감만 빼고 우리 방송 예. 애청자분들은 배웠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네. 다섯 바탕 때부터 정말 많은 거를 배우셨죠.
0: 네.
1: 정말.
0: 다섯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예. 적벽감만 빼고 예. 예. 어, 학생들은 적벽감 배웠겠죠.
1: 아직 시도를 못했는데
0: 아, 그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수군가에 아. 좀 많이 좀 아. 치우치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예. 수군가는 소적벽가라고 그러거든요.
0: 예.
1: 다섯 바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적벽가인데
0: 예.
1: 소적벽가라고 할 정도로
0: 아,
1: 수군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교적이고
0: 네.
1: 어, 통성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0: 네.
1: 물론 뭐 춘향가나 심청가도 굉장히
0: 예.
1: 다 어렵고 그게 또 재밌고 뜻이 있지만
0: 네.
1: 저는 예전부터 수군가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
1: 소리를 그쪽으로 좀 어, 여자애들이지만
0: 네.
1: 여자애들이지만
0: 네네.
1: 사실은 반소리는 남자들 소리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0: 네.
1: 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웬만한 그런 끼 가지고는
0: 네.
1: 하기 힘들다 라는데 어, 애초부터 수군가가 어려운 거를 아는데 또 저 제자들이 잘 따라줘요.
0: 어.
1: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해나가고 있고
0: 네.
1: 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깨닫는 거랑 또 거기 그렇게 애정을 또 썼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기특하기도 하고
0: 네네.
1: 또 정의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자, 수군가 그 파면 팔수록
1: 네.
0: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1: 아유, 그렇죠.
0: 네네.
1: 그렇죠.
0: 네
1: 토끼가.
0: 네.
1: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내가 간을 육지에 두고 나왔다.
0: 그러니까.
1: 그러니 육지에 한번 우리가 가서 육지에 가서 내가 간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또
0: 네.
1: 다시 왔어, 육지로.
0: 네.
1: 뒤로 다시 가겠어요?
0: 그니까요.
1: 그래서 별주부가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다에 못 돌아갔다는
0: 네.
1: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0: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네. 어찌 보면 인간사죠.
1: 그렇습니다.
0: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군가 네. 중 아내 이별 대목.
1: 예, 네. 그렇죠. 아내는 이별 대목이,
0: 네.
1: 아, 길진 않지만,
0: 네.
1: 여러 또 목들이 또, 두부지 목들이 또 많이
0: 재밌는
1: 나오죠.
0: 목들이 많죠.
1: 예.
0: 네.
1: 네. 여기 나라의 환호가 없어. 아, 이 부분은 유경이만 배웠죠.
2: 네.
1: 그렇죠. 유경이만 아. 이 부분을
0: 네.
1: 배워서 어, 했었는데
0: 네.
1: 오늘 아주 좋은 기회네요.
0: 그러니까
1: 나라의 환호가 없어. 자, 따라 하실까요? 자,
3: 나라의 환호가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니.
3: 약을 구하러 가는 니.
1: 무슨 봉배 싸우리까?
3: 무슨 봉배 싸우리까?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3: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3: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네 이미 알았지만은
3: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3: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1: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만류하였구나
3: 잠깐 만류하였구나
1: 그렇죠 잠깐이 잠깐 하면 잠깐이 안 되고 잠깐 만류하였구나
3: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거여라
3: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거여라
1: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3: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1: 침실로 돌아와
3: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3: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3: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모친의 니은 받침이 스스로 들으셔야 됩니다.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3: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1: 어? 허시 허시기네 허가 자꾸 뛰어가네요.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4: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1: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1: 별주부 마누라가
3: 별주부 마누라가
1: 그렇죠 별주부 마 까는 소리가 나오죠 처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음은 절대 까는 것이 아닙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3: 별주부

0: 보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그렇죠. 세상 꾸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펴서 펴서 하세요. 세상 세상 간단 말이자 세상
1: 간단 말이 웬 말이요.
0: 끝소리 웬 말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양을 보면 웬 말이요 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0: 깊은 물에.
1: 좋으세요? 네, 좋은데. 요 가실 적에 자꾸 끊이려는 게 느껴져서.
0: 위수다광 깊은 물에.
1: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허블. 자.
0: 위수다광.
1: 그렇죠.
0: 깊은 물에.
1: 깊은. 그야말로 깊으셔야 되기 때문에. 깊은, 안 깊잖아요. 깊은 물에.
0: 깊은 물에.
1: 하면서 혀가, 저희 혀가 입천장에 완전히 밀착되겠어요. 깊은 정도가 아니라 깊은 물에. 자,
0: 깊은.
1: 그렇죠.
0: 물에.
1: 그대로 아구성을 쓰셔서, 야, 보세요. 절대 벨칸토식으로 야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야, 이 모양이 장방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자,
0: 야,
1: 놓치지 마시고 아.

0: 하면서 두 번째 은이 자꾸 떨어지시거든요. 맞존 들으세요, 돼요.
1: 맞존
0: 힘을 놓지 마시고 좁게 흐미 흐미 좋아지셨습니다. 이목이 드디어 되셨네요. 흐가 아니라 흐미 찍으셔서
1: 흐미
0: 오더리를
1: 오더리를
0: 그러죠.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1: 버리고
0: 이제는 다 지지 마시고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1: 다 버리고
0: 고, 고. 마지막 끝을 그 꼬리 끝을 힘을 놓지 마시고 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고 더 한번 맺어주세요. 고 힘 놓지 마시고 만리정산

0: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자,
1: 안지와요.
2: 가기는 가되.
0: 그렇죠.
2: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0: 뭐 저번에보다 많이 슬퍼지셨어요. 저번에 막 해맑게 네. 이제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렇게 막 어려운 목이 있다기보다 좀 까탈스럽거든요. 여기가 네. 떨어질 때.

0: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만 몰래 먼저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살짝 기다리시는 게 있어서 머뭇거리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시작할 때 이미 나는 떨어지는 기운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인제 가면 은지 와요. 가기는 가되 가까지 그 음정을 갖고 내려오셔야 가기는 가되가 잘 풀리는 거죠. 자, 인제 가면. 자,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그렇죠.
1: 가기는 가되
0: 마시고
1: 못 입고 가는 것인데.
0: 저 보세요. 언제가 어도 아니고 으드 아닌 사이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언제 와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또 으도 아니에요. 은제도 아니에요. 아도 어도 아니고 으도 아닌 음이 되어서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언제 와요 이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랑 을을 합한 언제 와요. 아래 턱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인제 가면
1: 인제 가면
0: 그렇죠.
1: 가기는 가되
0: 그렇죠.
1: 옷 입고 간 것이네.
0: 그럼요. 무엇을 그다지
1: 무엇을 그다지.
0: 저세요. 지금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글자가 어떤 것일까요? 세 글자 중에. 무엇을 해서 슬이 제일 강하죠. 근데 슬이 강한 것이 우리가 소리를 하는 창자는 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어에 어 슬이 나오기 전에 어에 어에 그 꼬리를 물고 가셔야 되거든요. 무어를 생각 안 하시고 슬만 강조하겠다 싶으면 무엇을 이렇게 띄워버리는데 무어에 집중하면 무어 꼬리를 계속 갖고 가시면 무엇을 그다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에 실에 슬에 집중도를 거기에 뺏기지 마십시오. 어만 잘하면 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을 자
1: 무엇을
0: 그렇죠.
1: 다지 못 잊어요.
0: 자꾸 무엇을 그다 자꾸 까시거든요. 까지 마시고 점은 까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 예, 무엇을 그다지 그다지 이건데 그다지 아지 저 그렇게 까시거든요. 누르지 마시고 자 어에 집중하시고
1: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당상학발자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늙은 못 친
1: 늙은 못
0: 호흡하시고
1: 친
0: 조석
1: 조석
0: 누르지 마시고 공

들어도 호를 띄겠다고 생각하시면 후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 오, 염정이 중요하거든요. 요, 호! 이렇게 하시면 민요처럼 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요를 잘 딛고 요, 호이!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자, 요!

0: 큐즈.
1: 여기서도 큐요 저음이절 준비하세요. 큐호 이렇게 뛰려고 하지 마시고 큐 이음 정리 중요합니다. 자,

0: 내가 뜨지 마시고 어차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교조. 자,
1: 교조.
2: 응, 마침 이제서야
0: 젊은.
1: 젊은.
0: 오늘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또 젊은. 이게 띄고 싶죠. 흐를 강조하고 싶죠. 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의 무의 의의 몸 끝자락을 꼭 끌고 나오세요. 젊은 아내.
1: 젊은 아내.
0: 수업 중에도 네.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젊은인데 지금 어느 학생이 또 절로 하거든요.
3: 절로.
0: 꼭 강조를 예, 하는 부분입니다.
3: 선생님 이
0: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우리말 젊은 자.
1: 젊은.

0: 들지 마시고 철행 지사를
1: 지사를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요 좁은 길로 갈게요 계속 좁은 길로 자
1: 못 좁게. 잊어요
0: 저 길이 넓어지셨죠? 아니라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얼씨구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리 잘하실까요? 이 어려운 소리를
2: 어려운 소리를
0: 네 어렵죠 야,
2: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잘 배우고 계시죠?
0: 그럼요 너무 네. 잘하십니다
2: 네, 참 대단하죠. 예. 우리가 이 판소리를 또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예. 너무 경이롭고
0: 너무 잘하시니까 예. 저 또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더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계속 또 예. 훑어보거든요. 조금 예. 단어 하나 또 어떤 호흡부 하나 도둑숨 하나 네. 거기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예,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우. 예.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정말 꼼꼼히 지금 짚어가면서
0: 예.
2: 한번 불러봤어요.
0: 그렇죠.
2: 예.
0: 혹시 어디 좀 잘 안 미문점이 있는 데는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2: 소리를 배울 때 예. 오늘따라 우리 쪽이 그 학생 예. 이쪽 젊은 예. 학생들이 예. 10대 학생들이 예. 있어서 그런지 예. 소리를 안 내시네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2: 그래.
0: 저기
2: 뒷줄에
0: 뒷줄에
2: 우리 학생분들은
0: 뒷줄에, 예 뒷줄에
2: 소리를 안 내시죠.
0: 근데 너무 잘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2: 아, 그래.
0: 이 모양을 보면 전 알 수 있거든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2: 소리 내셔도 돼요.
0: 예. 거의 예. 내주세요. 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2: 예.
0: 깔깔하시거든요.
2: 예.
0: 반소리가 하려는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리 자체가 갖고 계셔야 돼요.
2: 예.
0: 소리가 밑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그 끼가 굉장하셔야 되고
2: 예.
0: 그것보다 또 더 굉장한 그 혹독한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2: 그렇죠.
0: 혼자만의 시간.
2: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물어볼 부분이 없을까요? 어느 대목 혹은 어느 글자라도 좋고 네.
2: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들은요
0: 네.
2: 그냥 흥얼흥얼 할 거면 저희 방송 보니 라디오가 있잖아요.
0: 아이, 그렇죠.
2: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집에서 복습하셔도 되고요.
0: 예.
2: 현장에 오셨으면 소리를 내서 크게 내서
0: 그렇죠.
2: 누구한테 민폐가 되는 일 없어요.
0: 예.
2: 네, 오히려 안 부르면 자기한테 손해죠.
0: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거 소리 내면서 배우는 게 예. 바람직하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2: 방송을 따라서 함께 배우시더라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0: 그렇죠.
2: 그냥 그렇죠. 앉아서 요거나리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신데요. 근데 예. 혼자서 집에서 가능하겠죠.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현장에 오셔서 배우실 때는 정말 소리 내서 크게 배우세요.
0: 예예. 크게 해주세요.
2: 예.
0: 크게 해주시면
2: 그럼요.
0: 저 또한 저는 너무 그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학생 때
2: 네네.
0: 학생 시절에 그때는 저희 선생님 학생이 체제가 너무 많아서 1대1로 레슨이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5명 내지는 네 명씩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해도 그렇죠 한 사람씩 좀 이렇게 대로. 체크를 해주기는 예, 예. 조금 무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0: 네 분, 다섯 명이 할 때 괜히 그 부분에 가서 엄청나게 틀려버렸어요. 그게 틀려버리니까 선생님이 딱 그게 귀에 거슬리시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꾀를 또 내기로 했습니다.
1: 정명합니다.
0: 토끼 꾀를. 그래서 수능 가중에 토끼처럼 약간
1: 지혜롭네요. 아니 근데 배울 때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 언제 눈치 다 보고 하려면 끝이 나잖아요.
0: 그렇죠. 못 배우거든요.
1: 못 배우거든요. 아니 그리고 시간이? 처음에 배울 때는 또 박서연 선생님이 몸 밖에서 다른 학생들 수업 받을 때면 그걸 그냥 들었대요.
0: 그렇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또 그렇죠. 저희 또 그 저기 선배죠. 네. 변용아 언니도 있었고 지금 가마단에 있는 최련아 언니 네.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 수업이 그 시간표를 딱 문 밖에 이렇게 걸어놓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딱 봤다가 그 시간에 별 수업이 없으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 가서 듣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1: 저도. 목말랐죠.
0: 저희 제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 다른 그러니까. 이 학생들 누가 수업하면 아유 그럼 나는 간다 이렇게 가겠죠.
0: 가게 바쁜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근데 또 굉장히 재주꾼들이라서 저는 우리 때 배웠던 그때 시대상이랑 좀 다른 끼들이 있고 굉장히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배워주면서도 저는 너무 기특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애틋함도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애틋함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1: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길은 소리 길 외롭고 그렇죠. 힘든데 박서연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내 오신 거예요. 참 얼마나 학생 때부터 이렇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목말랐으면 선생님 수업할 때 밖에서 그냥 듣고 따라서 하다가 그 강신자 교수님께서 발견하셨대요. 아 이런 학생이 수업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구나. 그래서 박서연 선생님을 와서 수업 받으라고 이렇게 그렇죠. 건의하신 거고요.
0: 굉장히 고마웠고 좀 저는 그렇게 막 레슨비를 따로 이렇게 지불하고 다닐 만큼의 집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선뜻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그러셨죠. 굉장히 고마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1: 그렇죠.
0: 굉장하죠.
1: 자, 우리가 지금 수군가 이 앞으로도 수군가 중에 정말 눈대목 여러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0: 너무 재밌죠.
1: 하나하나씩 또 배워보도록
0: 할만한
1: 거고요. 오늘 그 유경 학생한테 뭐 시간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내일 또 시합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한 번 또 이걸 다 배웠다고 했죠?
0: 그렇죠.
1: 한번 불러보실까요?
0: 지금 아주 지금 얼굴이.
1: 자,
0: 한번 또.
1: 사설 있어요.
0: 하나.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태의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쉬고
2: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하는 말이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부인에게 매였어.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0: 이고 가는 것이네. 무엇을 그 다하지 못 잊어요. 당당 앞발 늙은 모 진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조정 사지 글 못 잊어요.
1: 그제?
0: 주우 그 젊은

0: 다르죠.
1: 잘 배웠네요.
2: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나도 사실은 내일에 시합이라서 네.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 아, 두 학생이에요?
2: 네, 두 학생이에요. 앞에 부분만 조금 한 1분 정도를 할까요? 제가 끊어줄게.
1: 그럼
3: 자. 자. 이리 오너라 준양아. 우리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1: 시구.
3: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빵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의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좋아하셨다고 하더라.
1: 다.
3: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1: 다. 돼.
3: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1: 다.
3: 놀아 웃고 놀자.
1: 으시고.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1: 다.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1: 다.
3: 이리 내 사랑 히루다. 밤에도 내 사랑아.
1: 으시고 여기까지.
2: 여기까지
1: 아쉽네요. 아니 그 유경 학생만 참가하는 줄 알았잖아요.
2: 아,
1: 야 시간 이렇게
2: 빠릅니다.
1: 빠르네요. 그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2: 아이고,
1: 여러분
2: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3: 엄미 살 진한 개를 물어다 놓고 이 눈다. 톱쑥!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요 시간을 잘 지키고 들어오시겠다며 심장병 치료에서 근본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방법으로서 대체하겠는가 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서 리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늦걸거지 아파라고
0: 네.
1: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어떤 사람들이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힘든 분들, 심부에 물이 찼거나 혹은 비후성 성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성을 충분하게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가지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저는 심장이 나빠서 초원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네. 그래, 내가 집에서 물소리 탁 나도 놀라고. 그리고, 집이 우리 7층인데 내려갈 때는 그 한 서너 곳 했는데 올라올 때는 그래서 천천마다 쉬고 올라온다.
1: 아, 심장병으로 숨이 찼어. 예, 예.
2: 예, 예. 올라와서는 그 심환을 계속 먹었댔습니다. 물고 있었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그래서, 병원에 검사한 게, 뭔가 뭐 그런 거, 심장에 지퍼를 넣겠다고 해서, 심장에 수술을 했습니다.
1: 아, 시술을 했겠네요. 주자. 예, 예.
2: 예, 예, 주자를 했습니다.
1: 예.
2: 주자를 옆쪽에 놓습니다.
1: 그랬어요? 예.
2: 예. 근데 지금 맺는다니까, 예. 또다시 가슴 쉬고, 숨이 차서, 예. 지금 좋은 소식을 먹고 있는데, 아, 이제는, 마의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은.
1: 아, 그럼요. 예, 예.
2: 그렇게 숨 타던 것도 이렇고, 그래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그저 소리만 중에 그대로 놀라고 했는데,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또 잠도 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잠을 잘 삽니다.
1: 그럼요. 예, 예.
2: 예. 꽤 젊은 시간에 있으니까, 이리 효과는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예, 예.
2: 예, 그게 효과도 저는 더 써서 쓰다고 그랬다.
1: 예,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일단 견제하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다각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세요.
2: 예, 선생님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0: 들고 있는 좋은 정시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순회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332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전주 신약대학방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시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예, 좋은 정신만 중간중간에서 계속 병원에가 입원하고 일주일마다 와뒀거랑 어제 가랑가랑하고 목이 헛덕헛덕거리고 안 밴드 사기 넣지 못하고 모자비를 넣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놓은 거 잤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 이제 놓고 났구나. 자주 못했습니다.
0: 예.
2: 예, 자주 못하고 저화가 이제 놓거나 예, 죽은 거죠. 또 숟가락 먹네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좋은 정신만이 제가 싸서 한번 그래 먹는 거 한강 더 그랬거나 예, 한 달 넘어 됩니다. 그랬거나 예, 그거 먹고 그런 게 입이 그렇게 걱정하던 게 그게 낫고 이빨이 예, 몸이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낫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 그게 엥 끝났다.
0: 그 문제죠.
2: 밤잠. 예, 예, 예. 예. 그리고 모자비를 못 넣고 밴드 사기 못 넣고 해놓거나 그게 목에서 그런 그런 거지. 헐떡거리지. 숨 차기도 바쁘고 그것도 앞뒤까지고 다물시고 젖히는 것 같아. 어떻게 아픈지 정말 진짜 못했습니다. 그랬는 게 그게 다 좋으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바로 그렇죠.
2: 예. 그래서 아예 오전은 마이지가 체계로 정수 넘었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죠.
0: 아 그럼요.
2: 몸도 헷갈아지고 예 운동도 못하던 게 운동도 하고 했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끊지 말고 쓰자고 예. 아홉각 배달 받자.
0: 아 그렇게 해서 아홉각이면 세각을 물어 드리니까 그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되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 이상이 따로 생기는 거 기본으로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아, 건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 치료 제품 초은 청심한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는 확실한 효과성을 갖게 되어 있고 그 효과가 빠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본 제품 이제 위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본 제품 쓰시고 나서 심폐를 심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기침을 잘 짓고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돼갖고 뭐 여러 가지 감기 치료를 해봤다 별난 치료를 다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소염 그 댄디까지 이렇게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맞고 이랬는데 잘 낫지 않았는데 본 제품 초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기본으로서 이런 점들이 다각도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은 청심환은 심장병 자체가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여러 개 어디에든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수면제에 의뢰하거나 수면제를 많이 드시면 방법이 없는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많이 드시게 되면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치매를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노인성 치매를.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다각도로 상상외의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개선을 가져오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심률이 고르지 않습니다. 정상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제일 낮아서 40몇 차, 높아서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나.

0: 저는 정신만 지금 쓰고서 예, 많이 도와줘서 예. 우리 가족이 신우이고 시동새고 다 쓴다.
1: 보통 그런 가족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이웃이 예. 함께 친구가 함께 예, 예.
0: 그래서 예, 한국에 다 계시는데 우리도 이거는 시동새고는 부채를 보냈는데 신우이도 예, 어디든 더 나온 게 좋은 정신만 보내달라 되니까
1: 예.
0: 그런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남선에서 일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심장이 후두두두거리고 다리 호들거리면 맥이 똑 떨어지든지 이 좋은 정신만 쓰니까 예. 맥도 나고 그다음 다리 호들거리던 것도 잃었고 예. 겨우 혈압조절 이용 잘 됐다 생각.
1: 그렇죠. 예.
0: 예. 어떤 때는 혈압이 막 고혈압으로 달아 올라가고 이래면 영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이 영 식당이래도 마음이 안정되고 영 좋다면서리 오 약을 영 바로 붙들었다고서리 그래서 좀 붙여달라 해서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배달까지 받는 그 전화가 있는데 335번 그리고 예. 그 정도까지 부채 보내는 분들은 량을 비교적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많을수록 예. 우대정책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8가게는 예. 6가게 드리니까 예.
0: 그러니까
1: 예. 예. 잘 이용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내 관심병이 있으니 자꾸 심리를 고르셨고 심지어 성교생님이 그냥 혈압도 조절 아니고
1: 예.
3: 심지어 올라가는 자꾸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끼다 올라가게 되고
1: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에 숨이 찬 겁니다. 예예. 예.
3: 그래서 내 지금 좋은 정신만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떴습니다 지금.
1: 그럼요.
3: 혈압 도전에 아이들은 것도 많이 났고, 늦사이 숨이 참이고, 그런, 그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3: 제가 방금 기간이 생기는 게, 그 통증이 언제 사라졌습니다.
1: 예. 예. 예.
3: 대부분이 약 좀 더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주위에서 치료하시게 되면 심장 때문에 큰 건강 이상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3: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실 때 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팡찬이란 집이라는 팡자에 찬이라는 거는 떨린단 말이겠습니다.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방세동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심장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방, 심실로 나누는데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에 속하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는데 심방은 자심방, 자심 우심방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고갈에 판막이 있고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 심실이 피를 각 기관에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얼잔바 산잔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꼭 너무 닦여 있거나 혹은 또 비서해 있거나 혹은 또 완전히 뭐 그 열렸다 닦였다가 정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 다면 상당할 정도로 그 환자가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누이에 앉아 댕길 정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팡찬이라 하게 되면 우리 심장은 1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0만 타자오 수축이 안 하고 그리고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양이 1만 4천 근에 도달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혈액이 바로 심방, 심실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가 하루에 10만 차 자오 그게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가 완전히 쓰러지게 되었거나 아주 위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물론 증상이 심각하게 되면 큰 병원에게서 이식수술을 받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해도 평소에 시작이 이렇다면 아무튼 내려나가 어떻더라도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을 견지하시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하루에 꼭 한두 번씩 계속 견지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버섯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하나는 아스피린 장염편 100mg짜리 하루에 하나를 문제없습니다. 어디에 출혈점이 있다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이게 만약에 안 되는 분들과 이것은 위에서 용이하지 않습니다. 장에 내려가 용이합니다. 어떤 분들 나는 위가 나빠서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는 분들 가운데는 뭐 아토바 타딩이라든지 루시바 타딩 레이를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Q10에다 그 오메가3 이거 함께 드시게 되면, 그러면서 좋은 정수만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으로 나타나는 건강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고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헤매낼 디딤 같은 감을 느끼고 배가 강다짐으로 아파나고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100% 심장으로 다 이렇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해서 이러한 자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충분하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너무 잘 되지 않으면 이 심장병 치료에 매달려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소화계통에 확실하게 문제가 또 따로 있을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다음에 여기 좋은 소화 건강을 도와주는 제품이 있으니까 적어놨다 이 제품을 꼭 이용해 보시오. 리가 허월완이라 합니다. 리라는 건 유리하다는 리, 간이라는 간, 합평이라는 화, 위라는 위. 그래서 리가 허월완이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함께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화계통은 끔찍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소화 공능이 저하게 되어 있거나 이러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형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면서 확실히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며 단순 위뿐만 아니라 리간 허원완이란 이 제품 자체를 함께 드시고 여러분들한테 건강 장수의 비결은 심장관리와 오장육부를 골고루 관리하는 데서 심장관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염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단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봉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봉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림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잎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临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봉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림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폭우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그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결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책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가뭄 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0: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더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병 위험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련속 작업 끝에 약 5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에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 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 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5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 참호단 관할 구역 려갱열차 운행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갱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갱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주의 8일 44편, 주의 8일 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흐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도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내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주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영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0: 있습니다. 특히 서원 제사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북경 중의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0: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동선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 주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또 관심병, 심교통, 용경괴심증, 혈액형괴심증을 치료해 주는 이야기라고 약과기 죽치공릉이 딱 밝혀 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 중풍 치료를 해 주는 이야기라고 주치공릉에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죠. 이런 병들은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이런 병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아주 중요한 이런 심혈관 질병 치료에서 돌출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약 심리방 어제부터 시작해서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드리고 또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비계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더 증송해 드리는 우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하나를 증송해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증송해드립니다.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이리론에 따라 배합해가지고 백에 속에 넣어 만든 채워 넣어서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보호해 주면서 자의 행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베개고 피로를 또 풀어준다. 100% 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입니다. 베개가 이게 아주 좋죠.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도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그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330원을 더 증송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하나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2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2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한자입니다.
1: 예.
2: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 동안 혈압에

0: 밥을 먹고 살았는데 컴파스람이 많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1: 네.
0: 게다가 왼발의 예방성을 두고서 이상해 심내방을 입었게 됐는데 헤라토솔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헤라비약을 감량했고

0: 포상을 예, 했는데, 예, 지금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짐다고.
0: 예, 일장약 심내, 저기 나뭔가 이 약이 서당 대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이런 야생약, 약재들로 이렇게 제조한 우산 약을 써 그러는지, 예,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르지요? 예. 예.
0: 하루 얘기하고 저기나 뭔가 세 번씩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저기나 뭔가 그렇게 예, 좋아지댑니까?
1: 그렇죠.
0: 예. 예, 지금은 예, 당연히 식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는데 예, 저기나 뭔가 위도 좋아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예, 모든 면이 예, 다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0: 예, 이 약이 너무 훌륭한 약이라 예, 이렇게 예, 좋아지니까나 예, 약에 대해서 예, 칭찬하는 거 이게 아끼기 쉽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나, 저기나 뭔가 내 소개로 예, 친구, 내 소개로 친구가 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혈압이 형, 저기나 계속 예.
1: 그게 어째 나죠? 그렇게 캤습니까? 어째습니까? 그게 그렇게 한자글로 나죠? 캔 게 막 나온가?
0: 옆에 집에서 나죠? 띄워 놨습니다. 예.
1: 그건 그냥 저쪽에 그 다른 그 듣기지 않은 데 가서 하시고.
0: 네, 이쪽 방에 나왔는데 그 예. 예. 혈압이나 영 이렇게 낮아가지고 예, 계속 이렇게 어림증이 나가지고 예, 저기나 했는데 예, 어림증이 나서 예, 눈이 저 뭔가 눈도 예 이렇게 쑥 꺼진 것으로 예, 어림증이 너무 나니까나 우무각이 들어가고. 결국 얘 다닐 때도 얘 형 이렇게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1: 예.
0: 이 약을 내 소개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얘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알리고 어지럼증도 안 나고 결국 얘 맥이 없던 게 얘 맥이 난다면서 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이번에 얘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소리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예, 현금도 빼드리고 그리고 아, 본약도 또 두 곽 더 주지. 거기에다가 예. 또 고급 차향비계 또 두 개 주지. 거기에다가 또 398원이다라는 건강 선물 시트까지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그분 예.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참가해서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3: 예. 예, 저는 근 20년 동안은 혈압을 내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예, 그게 우연하게 친구 소개로 예, 선생님 방송을 들으면서 입장약이 혈압이 투표라고 얘기하고 또 사장님에서 고산에서 자랐을 것 같은 약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쓰기 시작했는데 쓰면서 계속 먹던 혈압약을 좀 자주 감량하면서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알려줘서 그까지 결합했으니까 6달부터 실험적으로 혈압약을 끊었는데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1: 예. 아,
3: 혈압이 완전히 혈압은 예. 기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러면 또 이 약을 먹으면 생각밖에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안 좋아져서 예, 심자에 항상 그 심율이 고르지 못하고 뒷가슴이 키우고 앞가슴이 또 쏙쏙 찌르는 것 같고 또 쉽게 놀랐댔습니다. 기침 소리에서 놀라고 문소리에서 놀라고 그런데
1: 예.
3: 지금 예, 이 놀라는 증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
1: 네.
3: 가슴이 쏙쏙 찌르면 아프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이, 그 뭔가 하지가 항상 냉돌이 됐습니다. 너무 발이 시리고 이 다리가 너무 시려가지고 예. 계속 내복 못 벗고 살았는데 다리를 계속 신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1: 아.
3: 근데 지금은 예. 이 발이 따뜻해지고 땀이란 건 못 나봤는데 땀이 난단 말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따뜻한 느낌 들면서
1: 예,
3: 예
1: 그렇지.
3: 여름에 반닦고도 입어보고 너무 좋지. 그래서
1: 아, 예.
3: 예, 이번에 선물도 좋지 해서 남편과 둘이 같이 먹자고 소리 있을까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아 예.
3: 예, 그래서 내 좋으니까 예, 주변에 친구, 친척들 많이 소개했는데 모두 효과를 볼까 나도 용기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근데 우리 친구의 심사에 또 아이 좋고 혈압도 높고
1: 예.
3: 그리고 위도 아예 좋았어요. 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년 썼는데 효과 본다면 이제 이번에 새로운 또 저기 장례 제도가 나와가지고 베개도 두 개 주고 돈도 경감하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1: 약도 본약도 330원짜리 또 두 개 주시 그렇습니다. 두 통 예. 얼마 줬습니까?
3: 예, 그 얼마 줬습니까?
1: 예.
3: 양만 해도 줬는데 이럴까나 아무래도 예. 그것 우리 아무래도 장보가 제끼인가 너도 그래 싸서 남편과 둘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가 언니 고맙소 하면 다 겠사겠다고요. 오늘

0: 배달 받겠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당약 신장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어디서 먹었는가 하면 신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나와서 예.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1년에 몇 번씩도 뒤어왔는 게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 병이 발작한다면 그것도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쇄나고 또 뒷단정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땀은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빨빨라면서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 아예 몰래 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내방을 먹는다면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그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원도 해야지 지금 뒷단등이 아프다고 들었지 이러는 거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났어요. 30년 동안 그날 것도 혈압약을 소약을 먹으면서 정말 지내왔는데 소약도요 지금 한 날이면 어떤 세 번 먹을 때 됐습니다. 혈압 조절해야 되니까 만약 심리박을 먹으면서 며칠 먹은 후에 선생님이 그 지도하였어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간량하면서 먹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이래 이 방법을 장약 신내박을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그런 살이 되지 않나. 그래서
1: 잘 됩니다 원래. 예.
3: 예. 아홉 달 만에는 장약 신내박만 먹고 이런 약을 안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런 살이 된다.
1: 예.
3: 이 약은 정말 해발이 높으니 서당이 설상고원지된 야산약 되고 그 중에서 환경촌은 또 예, 환경촌은 또 얼마나 좋을까? 환경촌 5천 400m 되는 그 설산지구에서 하는 약재이고 예, 이 연화금물로 불려오는 예, 그 약재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들어 그런지
1: 네 가지 들어가죠.
3: 바로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예, 이 약을 먹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치료의 효과를 맛봤어. 정말 예, 이게 대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시고 싶지요.
1: 예.
3: 그래서 이번에도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1: 그렇습니다. 예.
3: 활동도 자꾸만 선전, 사람마다 자꾸 선전하는데 이 약을 뭐 이런 이 약을 먹어라. 그래 우리 셔츠 아줌마에 한 분 있는데
1: 예.
3: 이분은 뇌경색도 두 번 나오고 심장에 주저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바빠서 했네. 이 약을 먹어라 자꾸 권고하니까 먹기는 먹겠는데 감히 어디 속에 떨어지니까 말 못하겠다면서 선생님과 한 번 문의한 다음에 먹겠답니다 지금.
1: 아 예, 이 뇌경색도 두 번 왔다 제 고모입니까? 예.
3: 예.
1: 우리 이 약은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심장 주저를 그 두 개나 했다 제 고모입니까? 예. 그때 당시 여기 딱 그저 막혀있는 있는 그 이 관상동맥이 그 부분이 두 가닥이 있거나 막혀 있는 거 그걸 해결해 줬는데 이 앞으로 이게 두 개를 했대서 내 우선 심장병은 완전히 이롭다 이런 그. 그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이런 보호자이 없죠. 예. 앞으로 이분은 3개, 4개, 5개, 7개 이렇게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관상동맥경화를 계속 치료를 해주면서 치료를 해야만이 앞으로 이 지자이 변두리에서 그 해탈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전문적으로 이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면서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게 아주 맞는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약인만큼 정말 이 뇌중풍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심장 치료에서의 효과를 잘 보는 이런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정말 건강 찾은 환자 중에 한 번입니다.
1: 예.
4: 저는 예, 이 약을 써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 공농조치 딱 충분 치료된다고 이렇게 쉬어 있지 않은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정말 몇 년 동안 험한 거서 굽은 길만 걸었습니다. 근데 네. 이 약은 딱 거서 소장약이자 아이 활성산소를 많이 그런 활성산소입니다. 산소도 장량 거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지.
1: 예.
4: 그다음에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다 이거 네 가지나 들어간 이런 약이고 하니까나 공농조치 딱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그다음에는 심근경색이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협심증의 관상

0: 관심병 치료한다니까 요런 약 쓰면 치료되겠다 해서 썼는데 저는 실상도 막 이렇게 그런 중풍 두 번 오다 나니까 반신 지우지고 누이다 하도 피고 얼굴 마비꺼지 와가지고 어느 당에 약이나 물 먹자면 태꺼지 떨어가지고서 막 때로는 어떤 때는 밥이나 먹자면 삼키지 못해서 자기 벌도 씻고 해도 씻고 하면 그래서 이 해를 씹어서 피를 많이 흘릴 때도 많이 됐는데
1: 예.
0: 이약 쓰면 소리도 막 건강 찾고 지금은 5년 3개월 오전 가까이 쓰는데 병원 한번 모르고 사고요. 심장도 부자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심장 얼마나 이 약독이 무난히 보내고 이 여름이 와서
1: 심장이 좋아진다.
0: 예, 군신 걱정 없습니다. 약을 써보면서 막 예, 요약처럼 거서 딱 소리 나게 해서 막 중풍도 치료하고 아이 심장 모든 관심병요 치료하는 약은 또 막 보기 드뭅니다.
1: 예.
0: 옛날에 보면 이 공로조치 없는 치료된다고 쓰여 있진 않는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요 약에서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효과 보니까 지금은 이 정말 불편한데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검사 수치 정상이 되고
1: 예.
0: 비율 부족이 심해서 그래서 정말 용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요 알림이 불려가고 하고 하던 게 나중에는 그게 아이 동선서 병이 중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런 주제를 하라 돼 구멍가
1: 맞습니다.
0: 요 알림이 가니까. 근데 이 약을 모금의 소리부터 모든 것을 심장약을 다 떼버리고 요것만 먹으니까 얼마나 지금 예,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하하하, 예.
0: 예. 선생님, 요렇게 이 약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약재가 비중한 약재지, 보물급 약이지, 아이.
1: 그렇죠, 예.
0: 요렇게 신노세고가 되면 딱, 한 날에 세 번씩 딱딱 먹을까 모든 병이 치들지 못하게. 동풍이 오지도 예. 못하게
1: 아, 짝 치료를 해주는 게 있다 이 약이 그래서
0: 예, 하루에 세 번씩 이런 약이 없습니다
1: 정말.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이 활동에도 나는 이렇게 정말 그 청정기도 받고 이렇게 좋은 거 받았는데 내 소개로 우리 친구 남편이가 이렇게 그런 간질병 해가지고 한 달에도 막 세네 번 아예 그 놓고 유엔에 주원하던 게 이 약속에 지금은 주원 다이하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정신 상태도 좋아져가지고 예. 그리고 또 자기 언니가
1: 예.
0: 그런 뭔가 경색이 와가서 병원에서 조언하다 나오다마다 자기 남편이 약을 공급해 그런 언니를 줘서 답습게 했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다 제품 뭔가
1: 네 경색이 좋죠 그렇게
0: 네 그러면서 예. 아 정말 세상에 이 소장약만한 게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고 해요 장약만한 게 없다고 해요 자꾸 이러면서 자기 언니네도 이번에 한 포를 싸고 자기네도 한 포를 싸겠다고 해요 서른여섯가 약에서 예. 아이 약도 더 주지 그다음
1: 돈도 감해주지
0: 돈도 아이 사건
1: 집에 52호이나 감해주지 예.
0: 예. 그 언니도 싸겠다고 우리 그 친구도 싸겠답니다 그래
1: 예. 2417979번으로 구원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 신예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1: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 이미 전에 중풍이 온져서는 신이 됩니다.
1: 예.
3: 그래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힘 돌아가는 것 같고
1: 예.
3: 다리맥이 없어 토끼 다리맥이 없어 걸음 걷다면 영 힘듭니다.
1: 예, 예. 그 중풍 후유증이 그렇습니다.
3: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시작한 게 거기다가 저희 약의 약속에다가 예, 딱 중풍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풍수성 심장병이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심장병도 영 대단합니다.
1: 예.
3: 넘질 못합니다.
1: 풍수성 심장병에도 그렇게 좋잖아요.
3: 예. 확실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렇게 예. 걸을 때마다 영숨이 잘 어지지 못하던 게 예. 이 약을 복용하니까 우선 여러 달 복용했습니다.
1: 예.
3: 그런 결과가 이게 저 풍수성 심장이 붓는 것도 내리고
1: 예, 다 내려서 갈 수 있습니다.
3: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네. 그럴 수 있죠.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힘 돌아가는 이면도 지금 없어집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3: 그리고 다리맥 절대 또 그래고 다리용맥이 없을 때다 걸자.
1: 예, 그게 중풍이지
3: 이제. 지금 요즘은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이제 이전 보고 많이 낫습니다.
1: 예.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제.
3: 예. 이 당에 신예방을 계속 쓰기 위해서, 예. 어쨌든지, 저는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이 약을 계속 써야 됐지.
1: 그렇죠. 이 태풍 예방이.

0: 좋은 이야기죠.
1: 다른 약 알 수, 이 약만 계속 쓰겠습니다. 이만한 좋은 약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하하, 그렇죠. 예.
1: 확실히 예. 써보니까 알깁대다.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저는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쓰면서도 이번에 할 때 경제 허락되면 또 싸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시오. 예, 경제 허락될 때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이게 그 이 중이는 이 노인성 치매를 노년이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사람이 뇌세포는 아 죽으면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세포라는 거는 140억 개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 보면은 아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 아 그 뇌 위축을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뇌 위축을 일반 로백성들은 아, 그 치매라고 하죠. 예. 근데 예, 그 아, 이 뇌 위축을 보면은 그 중리는 또 이 노년에 들어서서 그 멍청해지는 노년 치다성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뇌세포를 아, 그 이 재생이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예, 이게 항의 머리가 뇌세포를 생 이거 재생시켜 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래 보니까나 모든 동물이 머리는 일단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아 머리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갔다 하면은 다시 재생이 안 되죠. 예. 근데 유독 상어 머리만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재생돼서 머리가 자라난답니다. 예. 이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원상 복구돼서 그대로 머리가 그 자리에서 자라난답니다. 예. 그래서 아 과학가들이 상어의 머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성분들은 다른 그 동물 물들과 똑같은데 유독 한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어의 선징수환입니다. 예. 신경산이 예. 이 상어의 머리는 아, 신경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해양보호법이 나오면서 상어를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어쩌겠는가? 지구의 땅덩어리에서 자라는 식물 안에는 아, 신경산이 매우 적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식물에는 신경산이 근본상 포함되지 않은 식물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되지 않은 약재의 뿌리 안에 에, 들어있는 이 추출물 거기에서도 또 기름을 짜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름 안에 우리 대뇌에서 제일 그 모자라는 선징수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죠. 예. 예. 그래서 아, 이 선징수환이 사람이 뇌세포 재생하고 대뇌가 손상받은 이 뇌세포를 수복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거서 이게 죽었다 이래면은 잘 아야 되는데 예, 그게 예, 많은 그 세포들이 그 이래 그런 그 이 사망이 변두리에서 거의 죽자고 이런 변두리에서 헤매는 이런 것도 아, 이 약을 드시면서 지금 뇌세포를 수복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아, 그 이렇게 이 객관 선징수산이 아주 비쌉니다. 이 항공군이 120만 원인데 예, 그만큼 비싼 것만큼 또 그 값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중국 사람들이 항상 잘 쓰는 속담 이번자체 이번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한 가격이라 할 때 그 물건 도 아 그만한 그 원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1전이면 1전만한 해당되는 그만한 가치밖에 창조 못합니다. 예. 이것을 꼭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실면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 예. 그런데 그 옆이 손상받지 않은 뇌세포는 다 휴식합니다. 예. 그러나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았으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예. 예, 그럼 이럴 때 이 손상받은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줘야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 부위 그 뇌 세포를 수복해 준다면은 아, 노인분들이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고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하이마 방후의 이 해마치라고도 하는데 이 해마치가 위축되지 않게 보호해 준다면은 그냥 금방 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열쇠가 바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입니다. 이

0: 고임기 생물신경활성 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제, 신경재생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경세포를 수복해 주려면은, 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 효소가 들어간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수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원한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순간 무더위가 싹 사라지고 온몸이 상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영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자, 이뿐만 아니라 수영은 또 전신 운동으로도 좋고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 자, 오늘에는 수영의 건강 효과부터 올바른 운동 방법, 안전 수칙,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이던대로부터 흐리겠습니다. 도나 안도는 낮에 분산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물에서의 자유로운 느낌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여러 가지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먼저 수영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영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일 때는 팔, 다리, 등, 복부, 가슴 근육 등 모든 근육이 사용됩니다. 달리기나 자전거가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수영은 상체와 하체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습니다. 특히 등과 어깨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현대인들의 고민인 거북목 증후군이나 움츠린 어깨 자세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자유형의 팔 돌리기 동작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평형의 다리 모으기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탄탄하게 해줍니다. 자, 물속에서 숨을 참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는 호흡 패턴은요, 폐활량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네, 규칙적인 수영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안정 시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수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40% 낮다고 하네요. 달리기나 점프

운동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발목에 집중적으로 전달됩니다. 자, 반면에 수영은 무리의 부력 덕분에 체중의 약 10%만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관절염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 그리고 비만인 분들, 그리고 부상 후 재활 중인 분들에게 수영은 가장 리상적인 운동으로 꼽힙니다. 같은 시간 동안 운동 시 수영은 달리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성인이 자유형으로 30분간 수영하면 약 250에서 350칼로리를 소모하며 저병이나 강도 높은 단거리 반복 수영은 400칼로리 이상 태울 수가 있겠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온이 빠르게 빼앗기기 때문에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 후에는 신진대사가 평소보다 활발해지고 운동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물속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느낌은 명상과도 같습니다. 차분한 물결 소리와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일상의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 실제로 규칙적인 수영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자, 수영 후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행복 호르몬인 겁니다. 자, 이어서 수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도에 따라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 노래 듣고 그 여러 가지 방식과 그에 따르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자, 수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도에 따라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래 수영의 여러 가지 방식과 그에 따르는 효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영 방식입니다. 팔을 번갈아 돌리면서 호흡을 측면으로 돌리는 방식이라 이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합니다. 자유형의 핵심은 몸의 회전과 호흡의 타이밍에 있겠습니다. 상체 회전 없이 팔만 돌리면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은 체지방 감소와 심폐 지구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수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형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평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영은 개구리가 헤엄치는 모양을 본딴 방식인데요. 얼굴을 물 우러 내밀고 숨을 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물을 끌어당기고 동시에 다리를 접었다가 펴는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과 복부 근육을 강화합니다. 다만 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에 너무 과도하게 다리를 벌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평영은 특히 중년 여성들의 하체 근력 강화에 추천되는 수영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배영입니다. 배영은 말 그대로 하늘을 보고 누워서 헤엄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항상 물 위에 있어서 호흡이 가장 편하고 척추를 자연스러운 C자 곡선으로 유지해줍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잘못된 자세인 거북목과 움츠린 어깨 자세를 교정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배영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장애물과 충돌 위험이 있겠죠. 실내 수영장에서는 천장의 줄이나 기둥을 기준으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야외에서는 절대 혼자서 배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영입니다. 두 팔을 동시에 돌리면서 돌고래처럼 몸을 파도치듯 움직이는 수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가장 강력한 근력과 배, 허리 주변 근육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초보자가 무리하게 접영을 배우려다 허리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니 최소 1년 이상 다른 수영 방식을 익힌 후 도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영 초보자일 경우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준비물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용품부터 잘 준비해야겠죠? 자, 수영복은 몸에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도 물의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영 안경은 코와 눈을 보호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필수품이어야 하며 안대가 잘 끼지 않는 제품이 좋습니다. 수영모자는 머리카락이 물속에 흩어지는 것을 막고 수영장 물의 염소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부드러운 탄력 고무 소재가 좋다고 하네요. 귀마개와 코마개는 중이염과 비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처음 수영을 배울 때에는 물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얕은 물에서 걸어보고 얼굴을 물에 담갔다가 뗐다 하며 숨을 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호흡을 연습해야 합니다. 물에 얼굴을 담그고 코와 입으로 기포를 내뿜은 다음 얼굴을 들고 숨을 들이마시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물에 뜨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배영 자세로 물 위에 배를 띄우고 자유형 자세로 얼굴을 물에 넣고 몸을 일자로 펴봅니다. 기본 발차기 연습을 할 때에는 자유형 발차기는 물장구를 치듯 가볍게, 평형 발차기는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내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 동작과 호흡의 조합을 익히는 것인데요. 자, 2단계는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고개를 너무 높이 드는 것입니다. 자유형에서 고개를 앞으로 들면 허리가 꺾여 몸이 물속에 가라앉고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고개는 척추와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호흡은 옆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발차기를 무릎에서 하는 겁니다. 네,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저항이 커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요.

자유형 발차기는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고 허벅지에서 힘을 내어 물장구를 치듯해야 합니다. 숨을 너무 오래 참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물속에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물 위에서 들이쉴 준비가 되는데요. 기포를 길게 내뿜는다는 느낌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영 시에는 안전에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영장으로 갈 때 명기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몸풀기, 달리기, 팔 돌리기 등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수영 중 근육 경련이나 어깨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종아리 경련은 물속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영 후에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줘야겠습니다.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절대 혼자서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실내 아니고 야외 수영장, 강, 바다, 계곡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혼자 수영 안 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 건강 이상, 그리고 조류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함께할 동반자가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인이 있는 이 공공수영장이나 관리가 잘 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실력보다 먼 곳까지 수영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체력이 소진되면 물에 뜨는 것조차 어려워지는데요. 초보자는 수로를 따라 가까운 거리부터 왕복하고 점차 거리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야외 수영장이나 야외 풀장에서는 반드시 날씨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 뭐 즉시 물이 이럴 때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붉은 물 현상이 발생한 지역이나 수질 오염이 의심되는 해변가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피부병, 안과질환, 장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린이가 수영할 때는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에서 아이는 아무 소리 없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짝팔짝 물장구를 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안전한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아이에게 수영 보조용품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튜브, 구명조끼는 말 그대로 보조용품이지 절대적인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영에는 피부와 모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수영장 물에 들어있는 염소는 피부와 모발에 자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수영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온몸을 헹궈서 씻어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에 염소 성분이 남아있으면 푸른색 또는 초록색으로 변색될 수 있기에 염소 제거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영의 건강 효과와 안전 수칙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수영은 전신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지구력을 높이며 또 관절을 보호하고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는 좋은 운동임은 틀림없습니다. 수영은 나이가 많고 적음, 체력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주변에 가까운 수영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몸에 물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움과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영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인생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관절이 붓고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한어 말 그대로 그 직역한다면 류풍습 관절염을 가리킵니다. 관절염, 예, 맞습니다.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예,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은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와 달리 자가 면역성의 전신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관절이만 병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기에도 그리고 갑작스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경과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예, 이 병도 꽤 많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병이 그 후과는 그 변형이 되면서 관절이, 예, 잔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예, 손가락, 예, 또 손, 발, 손목, 발목, 무릎에 여러 관절이 아프고 붓는, 예,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근육이나 피부나 폐나 눈, 예, 여러 장기의 이상을 초래하는, 예, 그래서 전신적인 만성 염증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명 중 한 2, 3명 정도. 근데 이 병은 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남성은 병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네, 증상이 이제 작은 관절에 손가락이 제일 많이 91% 정도, 손목은 78%, 순위로 쭉 본다면 어깨 관절, 발가락, 팔꿈치, 무릎 등 관절이가 늘 쑤시고 아프고 붓고 열나고, 양쪽 관절이 또 대칭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됐습니다.
2: 네, 저 풍을 다리를 못 쓴다만.
1: 중풍을 어서.
2: 네.
1: 예, 한쪽 다리를 바로 못 쓰겠죠. 예.
2: 예, 걷지 못함.
1: 예, 중풍. 오른쪽을 바로 못 씁니까?
2: 왼쪽.
1: 왼쪽. 그러면 오른쪽 대뇌에 뭐 뇌경색, 뇌출혈입니까?
2: 뇌경색.
1: 뇌경색.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 10년 넘습니다.
1: 근데 전혀 진적이 없고 또 재발한 적은 없습니까?
2: 한번 재발했습니다.
1: 재발했죠. 예. 그리고 몸에 뭐 고혈압, 당뇨, 뭐 거지혈증 이런.
2: 없습니다.
1: 예?
2: 없습니다.
1: 원래 고혈압도 없고,
2: 네.
1: 예, 고지혈도 없고, 당뇨도 없고, 예.
2: 네.
1: 평소에 뭐 술, 담배 많이 합니까?
2: 술을 많이 합니다.
1: 아, 예.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발병의 하나의 인소입니다. 예. 예, 그래서.

0: 이제부터는 아마 주의해야 이게 재발 잘하는 게 특점입니다.
1: 네.
0: 예. 그, 이게 다 어려운 병인데, 현대병원에 265-2120에 예,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0: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0: 예, 나 지금 저 척추협상증을 해서 한 10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1: 예.
0: 그, 뭐, 장수병원도 가봤어, 뭐, 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신병원도 갔어, 무슨 뭐, 다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1: 예.
0: 그래서 수술하라는 데 지금 나 수술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우리 친구가 한 번, 뭐, 이전에 뭐, 수술한 게 무슨, 아이, 거기 후유증 와가지고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고.
1: 예.
0: 그래서 나도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 들으니까 현대성원에서 무슨 부강주사요법이라든가 뭐,
1: 예.
0: 할 수 있다고 이래서 지금 다음을 하는 길입니다.
1: 아직 처음입니다. 예. 현대병원 문이 예. 처음인 것 같은데.
0: 예.
1: 말, 소문 그대로 맞습니다. 현대병원에서 그 부강수사료법이라는 게 이게 어디나 없는 예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병 치료하는 가운데 특히 이 척추협착, 예, 무릎관절염, 대퇴골 모혈괴사 이런 골관절병에 그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금 꽉 조여 있는 상태 좀 넓혀졌을 뿐이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나도 예, 그렇게 뭐 썩 시원하게 해결되기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0: 아,
1: 예, 그래서 한번 현대병원의 그 부강수사 예, 근데 이거 수술하라 할 정도면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0: 아, 심하다, 그래, 심하가지고.
1: 그렇죠, 예.
0: 밤에 자다가, 걸다가 또 무슨, 아, 다리가 저래가지고, 서로 뭐, 아프고, 저리고 이러니까, 앉았다, 쉬었다가 하고.
1: 예.
0: 5층인데, 집에 올라오는 게 한 대여섯 번씩 쉬었다 올라오고 그랬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1: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 더 어렵지 않습니까?
0: 야, 나 올라갈 때 막, 그래서 찡찡 드러나면서 그랬어. 내려갈 때 또 엄청 바쁜다.
1: 내려갈 때 사실 더 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 이거에, 그, 2652120에 오늘은 지금 좀 늦었는데 매일 4시 전까지, 저녁에 4시 예. 전까지 전화하면 원장 선생님이 직접 받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0: 근데 이렇게 해서 심한 것들은 치료할 수 있으니까.
1: 심하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죠. 예.
0: 치료될 수 있는.
1: 예,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협착이 아주 심한 이런 예. 환자들도 아, 네. 예,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로서 치료해 드립니다. 심하면 그 치료 횟수가 좀 더 많고 일반적으로 한 열흘이나 12날 간격으로 해서 3번의 일반 환자들은 3번 치료하면 다 낫습니다. 예, 좀 중하면 한 4번, 5번, 예. 근데 한 4번 치료해도 효과 없을 때에는 그 후에 5번째 치료부터는 돈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0: 아, 이거는 부작용을 한 게 없습니까?
1: 예, 부작용 없습니다. 예, 수술처럼 뭐 피를 흘리거나 마취하거나 무슨, 예,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0: 예.
1: 예, 비용도 뭐 수술에 한 20분의 1밖에 안 드는 게고, 예, 치료 시간도 그저 한 달 좌우하면, 예, 다 낫습니다.
0: 예, 비용은 얼마, 한 번 하는 건?
1: 부강주사 한 번에, 예, 모든 거 다 2652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아.
1: 예, 예. 전화번호 적으셨습니까?
0: 예, 2621. 2120.
1: 예, 맞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예, 제 사촌 현대병원에 치료한 게 좀 욕 많이 났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서 치료받았습니까?
3: 이 조림에서 아파서 이 걸른다는 게 5m도 못 걷습니다. 이 다리를 막 타이면서.
1: 5m 예. 못 가면 그 좀 중합니다.
3: 막 이렇게 걸는 게 처음 봤습니다. 막 이렇게 탑니다. 다리 서서 걸자 뭐. 막 이렇게 그 뭡니까 그런 또 이렇게 무슨 그
1: 중풍 환자처럼 그렇습니까?
3: 예, 막 탈매 소리 또 무슨 다리 떡이 타는 것은 그렇게 막 이렇게 탈면 그렇게 걸습니다. 먹고 그냥 먹거래 여기서 치료하다 아이 됐어 장순병원까지 갔다 왔다 아이 됐는데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세 번 치료한 게

0: 저는 욕 많이 나왔습니다.
1: 어, 예.
0: 그래, 욕 많이 나왔어서 그 아래층까지 옷 침대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랍니다. 이전에 매일.
1: 어, 예.
0: 그래도 한번 치료하면 욕 났을 것 같더라 합니다, 지금.
1: 3번 치료했는데, 예.
0: 3번 치료했는데,
1: 예.
0: 많이 팔았습니다. 이전에 또 중풍도 한번 어긋나 왔습니다.
1: 아,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예. 문제, 예.
0: 그 중풍이 왔을 땐 또, 그리 이름습니다. 그래던 게 또 그렇게 막, 허리 막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지나면 이러고 내일 가는 날까지 내일 열흘이 됩니다. 가서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연락처는 알고 있죠, 예?
0: 예, 예. 그 전날에 알려줘서 갔다 만다는 거 전했습니다, 지금.
1: 아, 예.
0: 예. 예, 연락 전하다. 내일 아침에 전합니까?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둘째 언니의 국내는 73세인데, 또 이 여자만 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나왔어요. 수술하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맞았습니다. 굉장히 오늘이 열한 일 되는데, 오늘 원래 가서 이제 또 선생님 와서 내일이가 됩니까?
1: 예, 뭐, 딱 그, 열 하루, 열두 날, 딱 금 끊는 건 아니고, 예, 대개적으로 네. 열흘이나 열두 날, 예, 간격으로 해서, 두 번째 치료받으면 됩니다.
3: 예, 예, 그, 전화를 치고 가야 되니까요.
1: 예, 같습니다. 전화해야 예약이 됩니다.
3: 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전화번호 2652120.
3: 2652120.
1: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류마티스 관절염, 예, 이게 참 오랜 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가 면역성 질환 하면 일반 질환보다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래서 그 원래 자신이 몸의 면역이가 자고적으로 작용해서, 예, 예, 면역은 원래 자신이 몸을 지켜주는 방어의 힘입니다. 예. 세균도 바이러스나 진균, 기생충, 지어는 암까지, 예, 자기 몸에 내 것이 아닌 무엇이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거꾸로, 예, 내 몸의 조직을 나쁜 것이라고 인정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예, 이게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4: 예, 관절염 중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 전형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발병이 높고 그리고 또 잔폐율이 높은 이런 병이기 때문에 특히 발병이가 좀 젊은 예, 30대, 50대 혹은 40대, 60대 예,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2: 네.
4: 예, 혹시 나도 하는 생각으로 예, 예 아까 얘기 드린 그 특징적인 증상 예, 이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예, 관절이 뻣뻣한 시간이가 예, 특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시간이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예, 이것을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물론 예, 손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양쪽이 다 대칭적인 것도 아니고 또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2: 네.
4: 아, 한 예, 반 시간 이내에 예, 또 그 완화되는 예, 이런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또 예, 피부에 관절에 덩어리 결절이 잘 나타납니다. 예, 이 결절은 크기가 각기 부동해서 콩알만큼으로부터 기사의 알만큼 예, 이런 결절이 잘 생깁니다. 예, 이것은 그저 관절 증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반드시 그 일반 림상 증상에다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특히 류풍습 인자의 비검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말씀하세요.
5: 저는 전수기자가에서 서는 자주 봅니다.
4: 네. 예.
5: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두사료법을 치료받았는데 지금의 소변 자주 보지 않고 많이 소변 자세가 줄어들었습니다.
4: 네.
5: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이렇게 효과를 좋으니까 내일 가서 한번 더 치료를 받다 그랬다.
4: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4: 예, 그래서 이 류풍습인자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검사인데 이 류풍습인자 하나 가지고 류풍습이다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4: 말씀하세요.
6: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예, 보수성 관절도 있고 여쭈간 반대 하체도 있고 다 무릎 관절까지 야, 너무 아파서 야, 근심 것들 하다가 정말 이 방송 들어보가는 현대병원이 그 어디가 내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병이 이 조사가 진됐어요.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게 여기 효과 좋았어. 특히 무릎 관절 때문에 중간에 우리 집 3층만 깨지는 게 내려갈 딱딱 맞추면 그리고 얼얼 땡겨서 내려갈 때 말을 두 발을 못 와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는데
4: 맞습니다. 내려갈 때는 예 몸 예, 무릎이 힘이 좀 올라갈 때보다 더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올라갈 때는 그래가 내려올 때 너무 바쁘기로 저는 그냥 몇 번씩 일어나서 것도 만지고 안마가 무슨 약을 바르고 그래서 또 많이 났던 게 선생님께서 한번 저런 일이 나서서 나는 계속 몇 번 더 치료하자 그런데 이 선생님 독수한 제법이 있구나. 이 여수관만 사출로 또 가나이 허리부터 다리 양쪽 다리 무릎까지가 막 사가땡이면 아픈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4: 네.
6: 나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 말한 게 한 네 번 더 와야 되나. 요 엄중하라는 거만.
4: 엄중한 환자 두 번 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6: 예, 그래서 그 선생님 어지만 할 때까지 하여튼 한 번 가기 약간 무릎 승기 내려갈 때 별로 그렇게 아프는 게 약간 맞는 것 같습니다.
4: 네.
6: 약 허리 먹고 붙이고 무슨 별차 탄약 다 붙여도 해야 되는 게 요새 내 효과를 봤어. 선생님 이 감사드리면서 또 며칠 근데 가자면 또 예약해야 된가?
4: 예, 언제든지 예약은 해야 됩니다. 265-2120 예, 265-2
6: 예, 예약하고 가야 되거든요.
4: 예.
6: 많다고
4: 예.
6: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4: 말씀하세요.
7: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한 분인데 지금 정맥곡자에 대해서 여러 곳에 지금 선생님이 치료를 한 뒤 다 말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배워보자고 한다.
4: 어디 주로 다리에

0: 구불구불한 뭐 핏줄이 서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1: 예.
0: 예. 종래꼭장 현대병원에서 치료 잘합니다.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시고 예, 치료 받으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림상 증상만 가지고 그 판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꼭 비검사가 수혜됩니다. 예. 류풍습인자 이 하나만은 또 예,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항CCP 항체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거기에다 림상 증상 결합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대병원에 좀 자문하려고 그럽니다.
0: 네.
3: 선생님 지금은 이 전신 피대로서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3: 지금 현대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아, 어느 선생을 배우랍니까?
0: 전립선 비대에 소변 아마 네. 자주 보는 네. 증상이 심하겠죠. 예. 예. 네. 현대병원에는 그 부강주사료법으로서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그 치료 효과 아주 좋습니다. 이제 금방도 앞에 분이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 예약도 되고 또 직접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2: 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까지 류풍습 관절염 치료라는 것은 대증료법, 즉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소염제, 지통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예, 그래서 안 되면 또 스테로이드, 즉 격소 치료 예, 이게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이 치료해도 자꾸 재발도 하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예,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지금 윤길씨 현대병원을 찾아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 어느 뭐 환자는 지금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고 예,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염증제, 지통제, 호르몬제, 장기 복용에도 관절은 해마다 변형이 되고 움직임도 불편하고 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없겠는가 예, 약을 적게 쓰면서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 이것을 문의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그 최후의 수단으로 격소 치료하는 것은 사실 이게 뭐 조금은 소염 지통 작용이 있어도 그 부작용에 얼굴이 달 모양처럼 예, 둥그랗게 체중도 늘어나고 예, 그리고 배 지방도 쌓이면서 혈지 혈압도 올리고 또 골다공증도 일으키고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대퇴골 무혈괴사 예. 그러니까 골절 위험도 더 높아지고 또 위궤염 위궤양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지금 병절을 놓고 말하면 관절 활막이 염증 상태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 증식되고 예, 또 이 우리 몸의 뼈를 공격해서 골다공증도 일으키고 예, 예, 이래서 참 어려운데 사실 소염지통제도 위를 상하게 하고 격소제도 위나 간장 신장에 모두 이게 불량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길씨 현대병원을 찾아서 치료받은 분들이 적지 않는데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약이 되고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기나 또 말기 이런 환자분들도 역시

0: 영주시 현대병원 찾아서 예, 사실 어디 가서나 치료 많이 받았는데 별 희망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예, 지금 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예, 그 맞춤성 있게 자가면역 기초 관리로부터 예, 신체의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이게 근본 해결 방법입니다. 예. 이러면 당연히 예, 그 뼈에 대한 예, 공격을 예, 멈추게 되고, 예, 그리고 또는 관절의 변형을 더 늦추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지 움직임, 예, 예, 기능이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상례시를 시찰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장근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조석이 뉴질랜드 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우리나라 상반기 국민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금평이 15일 상례시를 고찰하면서 고품질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인민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생 수요, 계책, 교과를 전부 인민에게 묻는 원칙을 견제하며 도시 재생의 재반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진행해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15일 오후 습금평 총서기는 중공장 정치국 위원이며 상례시 당면의 서기인 진길령과 시장 공정의 수행하에 황포구에 위치한 반송 원로 가도 시민 신촌 주택 단지를 찾아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신촌 주택 단지에 1950년에 건설한 건물 4동은 개축과 재생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해 거주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지역사회 종합봉사소를 찾아 위생시설이 없는 로후주택 개조 상황과 로후주택구 주민들의 변기통을 들고 다녀야 했던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 그리고 단지 개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당장은 도시사업을 크게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성이 있으며 문명하고 지혜로운 현대화 이민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도시의 로후주택 단지 개조는 그 중요한 일환이라고 표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 반드시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대중들이 급해하는 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꾸준히 공을 들여 대중들이 관심하는 일을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가며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수를 놓는 정성으로 주택단지의 관리와 변민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대중들이 만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퇴직 주민 주공리의 집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거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공기는 총소기에게 주방, 화장실이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소기는 기뻐하면서 대중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마음에 담아야 한다며 대중들의 삶은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나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오직

0: 이민을 위해 봉사하며 이민 대중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당과 정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숙금형 정석이는 조공리에게 퇴직 생활을 잘 누리고 가정도 잘 갖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석금형 정석에는 지역사회 당원 군중 봉사소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과 채소 공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거실에서 주민대표, 가도 간부, 지역사회 사업일꾼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석금형 정석에는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라고 표했습니다. 지역사회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원, 서비스, 관리 등이 기층 일선에 돌려지도록 추진하며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역량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건설의 인솔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주택관리위원회 간 협업 운행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민생활권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 실제적인 일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고찰 과정의 습금형 정석에는 지금은 홍수 방지 사업의 관건 시기라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와 홍수 상황, 태풍 날씨를 예의주시하고 위험 부담과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하며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계자들도 고찰에 수행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인민도시 이름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7월 16일에 출판된 제14기 당구잡지가 중공장 정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의 중요한 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05년간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 역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련시켰습니다. 105년 동안 이어진 분투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이 견줄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시종 전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굳건히 잡았으며 발전 대세에 따르고 시종 시대의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념을 시종 유지하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고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빛냈습니다. 그리고 당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고 본색을 바꾸지 않으며 본연의 취지와 전통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확보했습니다. 그는 신시대 새로정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발 정진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로선, 기본 방략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합니다. 정진 과정에 봉착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7월 15일 북경에서 뉴질랜드 전 총리 존 키를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존 키 선생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찬성하며 당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두 번째 10년에 진입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더 공활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0: 관찰하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중국은 계속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진력할 것입니다. 종키 전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은 뉴질랜드에 거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시종 중국을 벗으로 간주합니다. 쌍방이 무역과 투자,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안정세, 새로운 성장세, 고품질 발전세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습니다.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주요 지표가 합리한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4.7% 증가한 69조 6천억 원, 성장률은 연간 경제 성장 예기 목표에 부합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동 쪽이 지연 충돌로 세계 에너지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은 자주적 생산과 다원화 수입을 병행하면서 상반기 주요 에너지 제품 생산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여름 곡물의 증산과 풍작을 실현하면서 식량 안전 기반을 다졌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갈수록 돋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했습니다. 전통산업은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녹색 전환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산업 등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대표하는 업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인공지능 관련 집적 회로 제조, 스마트 차량, 장비 제조 등 업종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집적 회로 생산량은 2,798억 개로 일평균 생산량이 15억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질적 효익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경제 발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제조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제조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2%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상반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59.5%,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66.1%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소비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사회 소비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이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가 량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서비스 소매액이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상품 소매액보다 4.2%포인트 빠른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소비, 친환경 소비 등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대중들의 일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0: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총량이 합리하게 증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반기 금융총량이 합리하게 성장했습니다. 6월 말 광리적 통화 M2 잔액이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증가률은 명목 GDP 증가률보다 높았습니다. 상반기 인민币 신규 대출 규모는 10조 7,200억 원, 신규 채권 융자는 8조 5,100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채권 융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을 다졌습니다. 총량 증가와 함께 상반기 신용자금이 과학기술 혁신과 소형기업, 영세기업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거리로 더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6월 말 소형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잔액이 동기 대비 8.3%, 산업중장기 대출 잔액이 5.9% 증가해 모두 전반 대출 성장폭을 웃돌았습니다. 사회종합용자 원가가 사상 비교적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6월 신규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동기 대비 20기점 낮은 3.0%, 신규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기와 비슷한 3.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인민폐 환율은 안정 속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6월 말 여러 화폐에 대한 인민폐 가치가 지난해 연말 대비 4.7% 평가 절상하고 달러 대 환율은 지난해 연말보다 3%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면 금융시장은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과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 송신양시와 서장자치구 낙주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 송신양시는 방문조사,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로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천 요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로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신양시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의료보건,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1960여 건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정비와 시정 대장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서 서장 낙주시 당원 간부들은 가정 방문, 의견함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세내구 로맥향 조곡촌은 고산 동토지대에 위치해서 주민들이 목욕을 하려면 시내까지 왕복 3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여 우물을 파 물을 저장하고 보온과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며 태양광 공결 등 기술을 활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마을에 소규모 목욕탕까지 건설했습니다. 올 3월 이후 낙지시는 이와 같은 촌급 목욕탕 19곳을 완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모든 외딴 목초지 마을에 촌급 목욕탕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낙지시는 각종 문제 9,393건을 정리 점검하고 그중에 6,900여 건을 처리했으며 촌급 목욕탕, 작은 주방 등 여러 민생 개선 사업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낙주시는 이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실천 과제를 통해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 동북 여러 지역에 강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강한 장마의 영향으로 길림성 동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방어 정세가 준엄해졌습니다. 7월 15일 오전 6시 기준 길림성 전역의 50개 하천에 67개 수문 관측소 수위가 경계 수위, 위험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휘발하, 목당강 길림 구간에서는 뚜렷한 범람 과정이 나타나 하천의 배수 압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지 무장경찰, 민병, 소방 등 구조 인력은 주요 하천 지방 전선에 투입되어 단계별, 구간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분출 지점을 신속히 덮고 막으며 지방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일 흥룡강성 영안시 위치한 경박호는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여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14일부터 영안시는 3천여 명 인력을 동원하여 길이 2.4km, 높이 1.3m의 강변 홍수 방어 보조 제방을 긴급히 축조하고 강변 지역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에서는 29개 강변 마을에 1,600여 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5일 련영성의 이번 강한 장마는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지속된 폭우로 인해 도시 일부 구간의 침수가 심각합니다. 심양시 환경보건부문은 860여 대 각종 차량을 투입하여 주야로 도시 도로의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0: 진행하고 백원망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순에서는 교통 등 관련 부문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간선도로에 대한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일 국가재해방지감축구조위원회는 길림성에 대해서 국가사급 재난구조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긴급 배정하여 길림성의 태풍폭우 홍수재해 이후 비상복구를 지원했습니다. 14일 국가홍수방지감흥대처총지휘부 판공실은 관계부문과 함께 려능성의 재방, 순찰용 탐조 등등 중앙홍수방어 물자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4억 3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을 긴급 배정하여 1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에 홍수 태풍 방어와 비상구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가 7월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농촌교통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와 정비사업의 디지털화 승격을 추진하여 농촌도로가 연결해서 승격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례성 해남 장족자치주 공화현에서는 총길이 52km 이상에 달하는 농촌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는 정례호 관광지와 린근 두 개 향진을 이어줍니다. 이달 말 개통되면 린근 6천 명 주민들의 출행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허수 주변 성수기 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연선 관광산업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올 들어 농촌 도로의 관리와 유지도 함께 승격되고 있습니다. 명안은 스마트 검축 차량을 이용해 현과 향의 도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균열, 치마 등 결함을 정밀하게 식별하면서 요지 관리에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농촌 도로 고정 자산 투자는 1,4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개조 보수 공사는 3만 4천 킬로미터, 요지 보수 공사는 6만 5천 킬로미터를 완수하여 서비스 능력과 안전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에너지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사회 전력 사용 총량이 동기 대비 5.3% 증가한 5조 999억 킬로와트시, 그중 충전, 배터리 교환,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56.9% 증가하고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이 44% 증가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일선 도시의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1%, 중고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연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0개 대중도시 가운데 신축 상품주택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는 전달보다 4개 증가한 20개입니다.
0: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관리 잠정 방법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인공지능 인화 인터랙티브 봉사를 인류를 위한 보조와 봉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거나 사용자의 심리를 통제하고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등 서비스를 목표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 교류와 현실적 교류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신분 알림과 위험부담 개입 기지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새로 개정한 시장감독관리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 관리 방법이 7월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법은 기업의 정보 공시 행위를 오만하게 다스리고 실정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꾸미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엄중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점 액상 식품 도로 산적 운송에 참여하거나 특수 설비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을 중지하지 않거나 리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위법 신용불량 징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0: 미군 중앙사령부가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제2라운드 타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은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는 한 유조선을 타격해 관련 유조선이 항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0: 있지만 이란 남부 헹가임 섬이 미군의 포탄 공격을 받았으며 서남부 후지스탄성 수도인 아와스 일부 지역에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15일 이란 무장 력량이 표명했듯이 이란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침범 행위도 필연코 상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해서 이란은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현재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수부 아르빌에 위치한 미국 주재 아르빌 영사학원 링컨 지역이 10월 저녁 무인기 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 경내 한 미군 기지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초보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군 장벽 인력이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희였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오늘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복원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4월 15일 모잠비크 원조 제일진 중국 의료팀 성원 29명이 모잠비크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림상치료에서 인재 양성, 기술 이전, 공중보건 응급, 의료 인프라 건설까지 복원 분야의 상무 협력은 모잠비크 복원 사업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모잠비크 복원부 장관 우세 네이세는 지난 50년 동안 상무 협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모잠비크의 의료신을 파견한 것은 하나의 의료협력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단결의 역사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극복하면서 여러 세대가 시종 견지해온 파트너 관계의 중요한 구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은 26차례에 걸쳐 연인수로 383명의 의료신을 모잠비크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치료한 환자는 연인수로 1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일반 진찰 외에 고난이도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1986년에 파견된 제5진 중국 의료진은 현재서 오른팔 절단 재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2019년에 파견된 제22진 중국 의료진은 간암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잠비크 국가방송국 기자인 이나시오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이 치료한 환자 중 한 명입니다. 1987년 6살이었던 세자르는 손가락이 밀가루 반죽 기계에 감겨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마푸도 중심병원에서 세자르는 중국의 의료진의 치료를 거쳐 다친 손가락을 회복했습니다. 세자르는 중국 의료진의 의술에 대해 감복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쌍무 협력을 통해 현재 많은 환자들이 중국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상 진찰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돌발 사태와 자연재해 비상구조에 수차나 참여했습니다. 2019년 강한 열대 폭풍인 이다이가 모잠비크에 상륙했을 때도 2026년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의료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세 네이세 보건장관은 현재 공중보건 사태에 대처하고 모잠비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면에서 양국 간 보건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있습니다. 우세넷의 보건부장은 환자 치료 외에도 중국 의료진은 모잠비크의 우려일꾼 양성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마취, 종이학 등 의료력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포도 중심병원의 원격 의료와 복강 경수술 등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마포도 병원은 스마트 모의지능형 복강경 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현지 의사들이 복강경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지의 복부 수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과 모잠비크 양국은 의료기구와 전문대학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마포도 중심병원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국가급 외과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세네이세 보건장관은 중국 아프리카 연합 의료센터는 외상치료 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공해 교통사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급 외과센터가 건설되면 모잠비크의 외과 진료 수준과 지역 의료 봉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세네이세 보건장관은 보건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모잠비크의 보건체계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더 많은 모잠비크 민중들이 자국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이어진 중국 모잠비크 보건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권에서는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송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장 리워지현의 너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세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사천성 대량산 오지에는 절벽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발전과 변화는 민족 간에 서로 도와 현지 이족 주민들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낸 생동한 사례입니다. 해가 지평선을 비추자 사천성 대량산 소각현 무은저 지역사회 새로 지은 아파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신체 단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모세 얼부는 그의 옛집 여기에서 70km 떨어진 절벽 마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절벽 마을에 돌아가려면 모세 얼부는 긴 철제 계단을 지나야 합니다. 그늘레 절벽 마을은 외딴 마을에서 인기 마을로 변모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이 외부와 교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을과 지면의 수직거리가 약 800m 되어 사람들의 이동은 오직 등나무 사다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절벽마을 토박이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 길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땐 등나무 사다리를 탔는데 오르내릴 때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등나무 사다리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지를 모두 사용해 기어오르는 시기였죠.
0: 빈곤해탈 공각행동에서 촌민들의 출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120톤의 강철 재료, 총 6,000개의 강철 파이프를 투입했습니다. 2017년 6월, 2,556개의 철제 계단이 등나무 사다리를 완전히 대체해 주민들의 이동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모세 얼부와 절벽 마을의 84가구 빈곤 가구는 강철 사다리와 작별하고 층집 계단을 오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절벽 마을은 교통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과수 재배, 이족 자수 등을 시작했고 마을의 관광 승격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절벽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족 주민들의 삶도 관광객들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하고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절벽 마을의 변화사는 민족 간의 대단결과 여러 민족이 서로 돕고 지원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생동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지구의 발전을 관심하고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추구와 노력 방향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분투 과정과 경험은 통일 전선이 시종 중국 공산당이 적을 물리치고 집권 흥국을 이룩하는 중요한 무기임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을 단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보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전선을 시종 드팀없이 견지해야 할까요? 습금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단결진보하고 함께 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후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장 리워지현의 노루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참도시 리워지현 나등통 목장 상기술개는 금빛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었고 산바람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깁니다. 보호국 관리원인 바이마저와는 웅크리고 앉아 굵은 소금을 버무린 풀뿌리를 노루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노루는 먹이를 몇 입씩 먹을 때마다 그의 팔뚝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바이마저와는 50여 년 전 어머니가 구조해준 세 마리 새끼 노루도 이렇게 어머니를 따랐다면서 어머니가 소리내어 부르면 겁이 많은 노루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 겨울의 어느 날 밤 폭설이 상기를 막았습니다. 당시 15살인 바이마저완의 어머니 샹추람은 자다가 문 밖에서 나는

0: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세 마리 새끼 노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앞에 선 새끼 노루가 이마로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상추람은 말없이 노루들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루 젖이 없기에 대신 야크의 젖을 짜먹였고 밤에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2년이 흐르자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상추람은 노루들을 방봉산 기슭으로 데려다가 산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세 마리 노루가 다시 찾아왔고 세 마리 새끼 노루 뒤에는 노루 무리까지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끼 노루들은 곧장 상추람의 곁으로 달려와 이마와 뺨으로 그늘을 비볐습니다. 그 후로 노루들은 여름이면 산으로 올라 번식하고 겨울이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상추람은 일찌감치 나무나 풀뿌리에 소금을 넣어 먹이를 준비해 목장에서 노루들을 기다렸습니다. 1974년 상추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소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한 이 서장 여성은 단 하나의 소박한 진리만은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원은 대중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지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93년 리워지 노루 자치구급 자연보호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자 상추람은 보호구 관리원이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왜 보수도 적고 편제도 없는 이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노루가 새끼를 뵌 건지, 어느 노루가 아픈 건지, 어느 노루가 새끼가 작년에 죽었는지 다 기억한다면서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초봄 폭설이 목장을 덮쳐 노루들이 모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추람은 온 가족과 이웃을 불러모아 야크대를 몰고 근초와 나무뿌리 소금을 싣고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의 다리는 동상으로 크게 부어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극구 공고했지만 그녀는 산후의 노루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는가고 하면서 당원이기에 남이 고생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루 무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더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혀로 그녀의 부어오른 손을 핥았고 상추람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바이마저와는 어머니는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워지현 노루 개체수는 보호구 설립 초기의 500여 마리에서 한때 8천여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보호구 안에서 서식했습니다. 상추람은 고원의 생명과 초목, 강산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공산당원들이 앞장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림정 직전의 상추람은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잊지 말고 겨울에는 노루들이 월동하는 데 필요한 소금을 넉넉히 준비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바이마저왕과 그의 형 렌칭저페이가 어머니 광주리와 호각을 이어받아 보호구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혼녘 키면 목장에서 다시 부름소리가 울려 퍼지면 노루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목장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뉴스 초우정.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직면한 세 가지 단기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 당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남부 항로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확실성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 세 가지 단기적인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차 차단되면서 원유 공급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해운 관측 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12일 가시적인 통항 상황이 거의 없었으며 유조선 두 척만이 해협에 접근했습니다. 국제시장봉사기관인 케플러사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달 초 일평균 수십 척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몇 주 만에 최저 수준이자 이란 전쟁 전 일평균 100척 이상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해협 운송이 다시 정체될 경우 원유 공급 전망이 뚜렷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파티르 비롤 사무총장은 10일 현재 해만 지역의 일평균 원유 공급량은 1600만 배럴에 불과해 중동 충돌 전에 2400만 배럴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인 반다 인사이트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운이 다시 정체됨에 따라 유가가 크게 인상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2일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 12일 오후 5시 기준 미군이 이란에 대한 신규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타격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일주일 내에 이란에 간 네 번째 타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자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12일 세 주 거래를 시작한 후 뚜렷하게 상승해 상승폭이 한때 4%를 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제유 공급의 최신 병목으로 되었습니다. 러시아 여러 정유 공장들이 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내 가솔린과 디젤 유류 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케플러사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의 디젤과 가솔린의 일평균 출하량은 23만 4천 배럴로서 6월에 40만 배럴보다 훨씬 낮고 2025년 평균 수준보다 71% 감소했습니다. 국내 연료 공급 긴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8일 디젤유 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금지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세계 2위 디젤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전 세계 디젤유 공급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금지 조치 발효 후 유럽 디젤유 시장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파르타 코모디티즈 석유시장 분석가 아비셰크 쿠마르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재고가 대폭 삭감된 배경에서 이번 디젤유 수출 금지는 거의 최악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정유 공장이 아직 운영을 회복하지 못했고 러시아 연료 생산이 습격으로 제한됨에 따라 6월 전 세계 정유 공장의 원유 가공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급 압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럽 여러 지역이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력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경제 정책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 시모나 탈리아 피에트라 고급 연구원은 현재 유럽 에너지 시장이 상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냉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 발전소 전력망 효율 저하, 일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온도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감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

0: 등의 영향으로 올여름 더 많은 미국인이 국내 여행을 선택하면서 자가용 여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연료 재고 소진 속도가 이미 정상 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되고 정유 공장 생산 능력이 회복하기 어렵거나 더 위축될 경우 올여름 글로벌 가솔린 공급은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뇌하고 소화기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뇌하고 소화기가 관계있다 하면은, 예,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 뇌하고 소화 건강의 관계는 현대 건강관리에서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예, 바로 뇌가 좋자면 소화가 잘 돼야 되고 소화기 계통이 좋자면 뇌가 또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뇌의 기능이가 소화 시스템하고 또 아주 밀접한 이런 연계가 있다는 것이가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예, 즉 뇌가 우리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이가 아주 큽니다. 예, 우리 뇌는 소화기관하고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트레스 수준은 소화 과정에 직접

0: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죠.
1: 네.
0: 예, 이것처럼 이런 실례로 예, 들어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바로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이 스트레스 수준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장이 운동 기능이 저하돼서 변비라든가 설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하면은 예, 그 자리에서 화장실을 따라가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변비 때문에 또 고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해 이 변비가 스트레스로 왔다 할 때에는 이 스트레스부터 예, 우리 뇌부터 쉬워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뇌하고 장 사이 연결이가 장뇌축이라 불리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누구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수위 전주 아래다 상지다 망지 그다음에 허준이 뇌알 이래서 됐습니다.
0: 네.
2: 당뇨 있으면 소위나 빠져가지고 이 강치도 나가고 냄새도 나가고 부품도 있고 어제 소변이 안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어떤 한동안 썼지만은 소변도 깨끗하고 영 강치도 안 나가고 좋아서 이제는 허준이 뇌알은 나이스고 지금 세 가지 맞습니다.
0: 예.
2: 우리 전주 아래 창제 망제 이래 세 가지 쓰는데 어이 염증 제거로 영 잘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예.
2: 요즘에 무슨 상처나 제가 다 이 해체지만 안 문제해서 언니 딸이 호달을 처음에 이래면 고사했는데 다 아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0: 예. 그 세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은 그 당뇨 합병증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혈당 조절도 됩니다.
2: 예. 예.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지금. 그래, 왜, 그도 제일 좋은 거는, 소변이 이럽을까, 영 좋지, 뭐.
0: 네.
2: 왜, 그 다음에, 저기, 그런, 이, 위도 굴뚝 하던 게, 예, 세 가지 쓴다면은, 소화도 영 잘 되는 것 같은다.
0: 그렇죠. 세 가지 다, 예,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좋게 한다. 예. 네.
2: 그래, 다리, 호도도 해서, 누랑 맥이 없어서, 이, 홍당 무당 들 것 같았던 게, 지금 그것도 또 이럽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예령 이 세 가지 쓰니까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몇 달이나 더 써야 될까? 몇 달 써야 될까?
0: 이 세 가지가 이 우리 감로 장약에서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런칭 창제는 몇 날에 한번 씁니까?
2: 런칭 창제도 이틀에 한번 씁니다.
0: 세 날에 한번 쓰셔. 예, 세 날에 한번 쓰고 예. 그리고 망제 쓰는 날에는 창제를 안 써도 됩니다.
2: 예. 나는
0: 예. 그리고 내가 소화 기능도 어제는 많이 회복이 됐다. 지금 모두 합해 몇 달을 썼습니까?
2: 어제는 한 넉 달이 거의 됩니다.
0: 예. 넉 달을 썼으면은 이 여섯 달까지 이제처럼 예, 창제 쓰는 날에는 망제 쓰지 말고 예, 그거는 예, 그렇게 사이 두고 예, 그 다음에 여섯 달까지 쓴 다음에는 이 한 가지를 한 날에 한 번씩 써도 됩니다.
2: 예,
0: 예, 예. 그래서 창제 쓰는 날에는 망제하고 조조다시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2: 예,
0: 예. 이거는 예, 세 가지 다 보양도 하면서 치료도 하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보건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감로장약을 쓰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쓰는 약입니다. 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예, 예.
0: 네.
2: 그렇네. 어떤 한 넉 달을 잘 썼으니까 어떤 어느 그 한 가지 빼도 되겠는가 게.
0: 네, 이제 허즐리뇨완 아이 쓴다죠.
2: 예.
0: 그래서 창제를 세 날에 한 번씩 쓰셔.
2: 창제를 예, 예. 예. 망제하고 치수위는 그냥 그대로 쓰고.
0: 아, 치수위 쓰니까 그 저기 조주 다시는 아이 쓰고.
2: 예. 예. 예.
0: 그러면은 또 치 이 각기 그저 한 날에 그 한 가지씩만 써도 됩니다. 예.
2: 한 날에 한 가지만.
0: 예, 예. 그렇게 하죠. 예.
2: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얘기하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1: 예, 나도 전도장약 먹는 사람인데, 예. 나는 예, 다상 못하여 한에다가 예, 망세를 먹습니다.
0: 네.
1: 예. 예, 어제 뭔가 나는 예,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돼서 예, 혈압도 낮고, 맥박도 용이 늦게 뜁니다.
0: 네.
1: 그리고 예, 잠도 제자를 자지 못하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 자지 못한다.
0: 예.
1: 그리고 이 사변이 다슴대다 밤사변이 다가날까에 밤에 누워서 한 대에서 번씩 일어나다 날까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날까다나 낮에는 더군다나 몸이 시흥하고 이 골이 아프고 동시아이 나고 땅 내기 없어서 그래서 엄청하게 싫었습니다. 밥 먹기도 싫고 밥 맛도 없는 데다가 이래다가 방송도 듣고 이장님의 강의를 듣고 들이 파상 못 사유 아니다 망지가 좋다겠어요. 약방이 가서 망지가 파상 못 사유 안 갔다 죽대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먹은 게 벌써 이틀 아이 먹은 게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요 맥이 없어서 그렇게 딱 맥이 동안 맥이 없다 말 한 입으로 못하겠어요. 맥이 없던 게 나가지고 혈압이 났던 것도 혈압도 예, 정상 수치를 가고 예, 맥박도 이거는 두 대로 뜁니다.
0: 네.
1: 그리고 예, 잠도 예, 잘 잡니다. 이제는 예,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1: 예, 그래, 특히, 밤을, 밤에 자지 못하던 게,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개나무에 정신하고에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 밥 먹기 싫고, 밥 먹다 먹어도, 딱 모래알 같은 게, 그렇던 게, 지금은 예, 밥맛이 좀 돌아와가지고, 예, 밥도 먹고, 그러니까, 나의 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 항상 머리 아프고, 머리 어지럼 쓰이 나고, 나는 또, 예, 예, 노공도 좀 있습니다. 그래, 예, 그렇던 게, 그것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머리 어지럽고, 골이 아프던 것도, 그리고, 예, 저기, 예, 저기, 뭡니까, 콩팥이 나빠가지고, 예, 기름진 것도 못 먹고, 달걀도 못 먹었댔는데, 지금은, 예, 그런 거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렇게 약이, 이, 감자상 약이 약이 좋으니까, 나, 예, 계속, 예, 쓰려고 합니다. 예.
0: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 이 두 가지 약 쓰면은, 아, 여름 타면서 혈압도 내려가고 맥이 그렇게 영 극심하게 좀 맥이 없거나 예, 잠이 아예 오거나 예, 이런 분들도 입맛이 없거나 또 뼈도 여기저기 쑤시거나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망제하고 예, 파상마 소요화는 같이 쓰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예,
1: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 딱 그런 증사, 몽땅 내게 다 그런 증사
0: 예.
1: 내게 없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 파상마 소요환이가의 첫 번째 효능이가 이 인체 정기를 보충한다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신장이 정상적인 공동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가 이 심장과 신장이 생체 균형을 잡아서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 건비 양호의 작용이 있고 근거로 든든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이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증상의 효과를 다 잘 봅니다.
1: 예, 그러길래 여러 가지로 온몸에 정말 어디 아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던 게 지금 사슴사슴 나서지고 이제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그런 주요한 증상은 이제는 많이 해결되고
0: 네,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예.
1: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좋을 때 참가해가지고 계속 약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치수에 정도 안 하고, 예, 화신 구베라, 쿠퍼에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이 지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또 손발이 저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한 20일 먹으니까 벌써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0: 네.
3: 예, 그래 나니까, 예, 머리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어지럼 지나던 게 어지럼 지나지 않고, 여기 신장도 많이 좋아지고, 손발이 덜해진 게 덜해지 않고, 특히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0: 예.
3: 예, 효과 있을 때 지금 배달 받아 계속, 그럽니다.
0: 예, 5089929.

0: 이번에 연결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전진 예수가 전화라 망제라.
0: 예.
3: 조수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희 특성염에서 가서 늘상 소화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맥도 없고 이래서 내리면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3: 밥맛도 떨어지고 맥역도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3: 초기가 좀 그 증상도 많이 나서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0: 네.
3: 세 가지 양성도 배달하라 오래 쓰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게 한 눈에 깔깔하고 피지고 또 침침함에 눈물이 아예 자동하고 그러니까 무지가 희미하게 보이니 이래 고생하다 내도 망제 미무스루 외원 이두 가지 약을 얼마 안 먹었는데 지금 눈에 깔깔하고 침침하더니 이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네, 빨리 났습니다. 그렇게.
4: 예. 그런데 전번에 또 우리 학교 창고에 홍화 직관한 이세 가지 약 같이 먹으니까 아 지금 눈이 부옇게 보던 게 이게 지금 막아진 게 마약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사람 정신까지 아이야기 호가 이렇게 빨리 좋지게 나는 이거 좀 대단보다 고전이 좀더 먹자고 합니다.
0: 예,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치수의하고의 미모 네. 수류의완 그다음에 홍화 진강완 이세 가지 같이 쓰면은 이 몸에 이 허혈, 예, 혈독이라든가, 이 그리고 간열도 내려주면서 간이 좋아지면서 눈이 좋아집니다.
4: 와.
0: 예, 그래서 예, 기혈도 보충이 되고, 그래, 눈이 불편한 증상, 원인하고 증상 같이 완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4: 아, 그래야 될까요?
0: 예, 예. 예.
4: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6: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0: 예.
7: 약 뭐라면 저는 예, 이 목인데 그 쥐들지 같은 게 그런 게 찹득해요.
0: 아, 쥐 그 뺑뺑이 많이 났은가? 목에만 있은가?
7: 예, 목에만 있습니다.
0: 목이 있고 자기 밑에 없은가?
7: 자기 밑에는 없습니다. 목 주변에 이렇게
0: 목 주변에 있고 아직 그게 난 지 얼마 된가?
7: 작년부터 조금씩 나던 게 조금씩 이렇게
0: 지금 퍼졌는데 얼굴까지는 아예 올라왔은가?
7: 예, 예.
0: 결국 눈뜨기는 일 없은가?
7: 눈뜨는 게 이런데 한내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그래 혈지 높다는 얘기는 못 들었은가?
7: 혈지 높습니다.
0: 예, 그 혈지하고 관계됩니다. 예.
7: 혈지가
0: 예, 예, 혈지가 높으면서 기혈순환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남다. 예. 그래서 우리 장양방에 장주 화조 전황하

0: 가공에 혈압은 네. 이롭순가?
1: 혈압 좀 탔다가 또 높았다 이렇게.
0: 혈압이 온정 안 됩니까?
1: 그거는 온정되는 게 불쇠로 어떤 때는 확 올라갑니다.
0: 예, 팍 올라갔다. 지금 잠은 어떻습니까? 예.
1: 잠
0: 자는 게 또 안 되죠.
1: 예.
0: 예, 얼마나 한다, 환자분이. 그래서 예. 환자분이 그 장지 화조 전황 쓰면서리,
1: 예.
0: 그 손, 뭐, 이 손끝이란 저리거나 골이 아프거나 이런 건 없은가?
1: 골은 아픕니다.
0: 골이 아프죠.
1: 예. 저리는 괜찮은데, 이 오른쪽이 조금, 네, 발뒤측 듣네, 전번에 그냥 아프다고 했는데, 발뒤측 뒤끼 아픕니다.
0: 아. 환자분이 먼저 어느 거 쓰는가 하면 장저 화조 전황 쓰면서리 소화는 이롭순가?
1: 소화 그냥 그 유산균은 먹습니다.
0: 예, 그것만 써도 아이 그것만 써서 아이디 그 이렇게 하셔니 장저 화조 전황 쓰면서리 이 그 런칭 망조를 쓰셔 바이두로 해야 된다. 예.
1: 바이두로?
0: 예, 예. 예. 그래서 장저 화조 전황하고 런칭 망조를 쓰고. 그 다음에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 혈압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혈액순환.
1: 그러니까 지금 혈질이 먼저 낮춰야 됩니다.
0: 그렇죠. 예. 혈지가 당뇨하고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결국 그 혈지가 지금 조약하게 이 그 뱀핑염 나는 분들이 간효산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좀 하셔.
1: 지 음식은 그냥 어제
0: 탄수 그게가 이 밥의 탄수 화물의 그거 네. 조금 공제를 하고의 지방질을 네. 좀 공제하고 채소가 네. 과일을 많이 드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뱀핑이 네. 나는 분들이 피부 건조합니다.
1: 영 건조한다.
0: 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먼저 음식 관리를 기름진 거랑 단 거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1: 좋아합니다.
0: 그런 사람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조절하면서리 이제 약을 네. 잡수셔. 그래서 네. 얘 먼저 생활 관리하고 약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을 하면 됩니다. 예.
1: 예.
0: 그래서 그래. 약방 전화는 아시죠?
1: 아니, 약방 찾아가겠습니다.
0: 예, 직접 찾아가셔. 예. 그럼 더 좋습니다.
1: 근데 주머니 관계 저 장식하던데 없던데
0: 예, 저는 이 자 그 약방은 제대로 문 열고. 아직 네. 중의관이가 그 조금 며칠이 있어야 된다. 약방은 제대로 저는 영업합니다.
1: 그러니까
0: 예예 예. 예. 예. 그 찾아가셔.
1: 예.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우리 중노년 분들이 그 발생하는 질병 우리 생활습관 질병이라 하죠.
2: 네네.
0: 다 병이 입으로 난다 하죠.
2: 네.
0: 근데 100%로 입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예, 퇴화되면서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되는 데다 생활 관리가 따라 못 가는 분들이 또 병이 빨리 나고 또 병이 좀 잘 낫지 않습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약을 쓰면서 생활 관리하고 기분 관리는 꼭 해야 됩니다. 운동 관리를 하고 이래 관리를 하면서 쓰면은 효과를 또 더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뇌하고 소화기 계통의 이 관계라 할 때에는 이미 과학적으로 이 또 뇌가 장 사이에 연결되는 장뇌축이라는 이런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가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줍니다.
2: 네.
0: 예, 이 쓸데없는 이런 신경이라 쓰지 말고 예, 마음은 많이 안정되고 이래면 소화에 많이 좋다 이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다른 질병도 다 한 가지입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예, 그리고 좀 극단적인 성질을 가진 분들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스트레스 관리가 예, 이 소화기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또 정확한 이런 식습관이라든가 뇌와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2: 네.
0: 예, 우리 적절한 운동도 한다 할 때에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2: 네.
0: 예,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고 지금은 식사를 하고 안 눕지만

0: 말라 합니다. 조금 앉는 거는 괜치 않지만 인체 활동하지 않으면은 예, 소화도 잘 안 되거니와 변비가 생기죠.
1: 아, 네.
0: 예, 그러기 때문에 운동 반드시 소화 계통 문제 있는 분들은 운동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간단한 운동도 뇌의 혈류량도 증가하고 장의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신체 활동은 심신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서 큰 기여를 합니다.
1: 네.
0: 예, 이렇게 소화라든가 아, 장운동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예, 심신이 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충분한 수면 역시 뇌하고 소화기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면서 소화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예, 우리 밤에 저녁을 잠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이튿날 아침에 밥맛이 없죠.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뇌하고 소화기관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 잠을 잃으면은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뇌까지 잃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불면증 관리와 치료는 예, 지금 가장 필수적입니다. 예, 근데 아, 지금 우리 수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수면 위생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죠.
1: 네.
0: 예, 우리 전화기 되면은 텔레비를 많이 보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하면 잠이 쫓아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이거 잘 절제한다 할 때는 소화기관에도 좋고 우리 뇌 아, 뇌 기능 향상에도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화 계통이 편안해야만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장양방에서는 예, 환자분들이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소화 계통부터 다스려서 아, 우리 환자분들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힘부터 키워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구야, 아, 이 심내혈관 질환이가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어, 단계마다, 예, 우리 그 한 달 한 달씩 단계마다 약을 다시 배합하고 또 덕길 장양방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다 구조나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약을 쓴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하고 소화계통 질환에 대한 이런 약품들은 예, 우리나라에서도 감로장약하면은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약들입니다. 예, 때문에, 아, 우리 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예, 이제 환자분처럼 이 뱀핑요 같은 이런, 아, 좀, 아, 이게 어째서 낸데는 이런 게 생기는가, 이런 의심이 있는 분들은, 예, 제때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자문하셔도 되고, 또, 덕길 장약방을 직접 찾아가신다 할 때에는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다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덕길 장약방에서는 책임지고 또 지도로 또 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0: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창작 동화를 만나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진우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새들이 왜 계절마다 떠나고 돌아오는지 그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고추 잠자리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련꽃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흙 가득한 련못 바닥에 작은 련꽃 씨앗이 자리 잡았어요. 주변 물고기와 수초들은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는 예쁜 꽃을 피울 수 없다며 포기하라고 했지만 작은 씨앗은 언젠가 물 위로 올라가 햇살을 받고 싶은 꿈을 간직했어요. 매일 조금씩 줄기를 뻗고 흙 속에서 힘을 기르며 차분하게 성장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버텼답니다. 긴 시간이 지난 뒤 작은 씨앗은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와 넓은 잎을 펼치고 하얗고 예쁜 분홍빛 련꽃을 활짝 피웠어요.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꽃이 됐답니다. 정말 감동

긍정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마음속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작은 련꽃 씨앗처럼 용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련꽃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친구들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사료를 주고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사람이 먹는 짠 음식이나 간식을 함부로 주면 동물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시켜주고 충분히 놀아주며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해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병에 걸렸을 때 빠르게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콩콩 강아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사람이 먹는 짠 음식과 달콤한 간식입니다. 네, 모두 정답 맞혔나요? 소중한 반려동물 건강 꼭 지켜주세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진우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평소 친구들과 함께 단체 게임을 할 때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겨요. 제 생각만 고집하게 돼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화목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진우 친구,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친구가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별이 언니가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기보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진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도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양보해 보세요. 작은 배려가 큰 화목함을 만들어준답니다. 또 다툰 뒤에는 먼저 사과하고 웃으며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우 친구,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소통해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우린 다정한 친구를 들려드립니다.

0: 친구들, 봄이 되면 따뜻한 곳에서 새들이 날아오고 가을이 되면 다시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이런 새들을 바로 철새라고 불러요. 철새들이 계절마다 먼 길을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절이 바뀌면서 살던 곳의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에는 벌레와 열매가 사라져 먹을 것을 찾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 새끼를 키운답니다. 둘째, 온도 변화에 맞춰 편안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들은 추위에 약해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기온이 적절해지면 다시 원래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긴 하늘길을 함께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은 정말 끈기 있고 신기한 자연 생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계절이 바뀔 때 하늘을 잘 살펴보며 철새를 관찰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비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한약대 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계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의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용흠야급위원회에서 존경대인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 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 려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성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분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000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순회 전시 5가지 진입사업을 펼쳐 민족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 전망교육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회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림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기까지 연결 수상 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 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의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로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에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에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시장 모든 로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의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의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지어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0: 완전 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썩철썩 떡매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결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 줄기와 잎 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 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선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 우세 의탁해 기술 혁신, 고전 명방 활성화, 전 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 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약업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 건강

0: 산업고 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리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고 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6만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에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실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기꺼이 타인이 되어 낯설고 신기한 세계를 여행하면서 광범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합니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타인의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낭만이 사실 그 사람들의 일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서는 멘탈 관리법 5가지, 행복해지는 비법,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레절, 눈치 키우는 방법, 피하면 좋은 대화 습관, 수명을 깎는 나쁜 습관들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힐링 여행 떠나볼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작은 성취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성취해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책상 정리하기, 5분 걷기 등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세요. 힘든 상황에서 괜찮다, 참아야 한다고 억누르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집니다. 지금 느끼는 좌절감이나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엄청 힘들다, 진짜 포기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우세요. 멘탈이 흔들릴 때는 몸부터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돼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축구 선수들도 힘든 경기 중에 더 계속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희망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친구, 가족, 동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누세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막했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도 과거의 역전승 경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당신에게 맞는 한 가지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듭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인생에 도움되는 명인들의 명언을 들어보면서 마음을 조절해 봅시다. 열등감은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키워준다. 엘리너 루스벨트의 명언인데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지 마세요. 누구든 우점이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우점을 망각하고 결점만 생각한다면 열등감이 커지게 됩니다. 게으름은 불안한 마음이 만드는 핑계이다. 힐티의 명언인데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쌓이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막게 됩니다. 목표 상실은 가만히 숨만 쉬는 이유이다. 요기 베라의 명언인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딘지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움직인다면 성공은 반입니다. 불평은 인생 최악의 취미이다. 세네카의 명언인데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계를 소유하더라도 당신은 불행할 것입니다. 불평은 적게 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무관심은 외로운 인생을 만드는 법이다. 버나드 쇼의 명언인데요.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적당한 관심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허영심은 서커스단의 광대로 살게 한다. 쇼펜하우의 명언인데요. 허영심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진실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기 한계는 스스로에게 채우는 족쇄이다. 칼리 피오리나의 말인데요. 한계는 없으니 도전을 즐기세요. 완벽주의는 포기를 부르는 힘이다. 는 괴테의 명언입니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지 완벽할 수 없기에 너무 완벽을 따지면 오히려 종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니 적당함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유독 인간관계가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화가 난 순간엔 모든 게 상대방 때문인 것 같지만 감정이 식고 나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란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졌을 때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다 누구 때문인데 라며 또다시 상대 탓을 하며 분노를 되새김질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스스로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부터 묻는 사람들 중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혹평할 때 필요는 없지만 요즘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이것 또한 반드시 정답이란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포기한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면 그들에겐 술을 즐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 전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이러듯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가진 좋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볼 수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정반대의 말을 필요에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욕하는 친구 앞에서 그런데 너도 잘한 건 딱히 없잖아 라고 말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헤어진 사유에 친구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알아도 다음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밥을 사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과하게 뽐내는 친구의 언행이 역겨울지언정 내가 많이 고생했네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사람들만을 곁에 둔 채 그들로부터 반강제로 들은 칭찬만으로 자신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기엔 의심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는 스스로의 확신만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것이 많거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절친의 말도 완전히 신뢰할 순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잃을 것이 전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 자신과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비슷한 이들이 해주는 말들이야말로 그나마 가장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와 상반된 사람들이 하는 무례한 말들은 흘려보내면 그만이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줄여 고통스럽지만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맛있지만 달고 짠 음식보단 맛이 없더라도 싱거운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는 관계에서도 건강해지는 법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너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기 쉬워집니다. 타인이 하는 칭찬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은 흘려보내며 보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을 기약 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가 있을 뿐이죠. 이어지는 시간에는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는 친절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무심하고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의 말이 상처도 크고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고생했어, 수고 많았네,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이런 짧은 한마디는 거창한 선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부는 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이이기에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사랑의 깊이를 만듭니다. 사랑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따뜻한 말의 온도에서 더 깊어집니다. 부부싸움은 대개 사소함에서 시작되고 누가 맞는가를 따지다가 커집니다. 하지만 부부는 따지고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으며 이기려 하기보다 당신은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먼저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고 예민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

게 훨씬 지혜로운 삶이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쉬고 싶은 시간도 필요하고 각자의 인간관계와 취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를 통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려 들면 숨이 막힙니다. 신뢰는 간섭과 감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존중해 줄 때 더 단단해지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보다 서로 시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부부로 살아야 연애할 때는 아주 작은 배려에도 크게 감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수고와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세차를 해주는 것, 마중을 나가고 배웅하는 것, 가방과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것,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는 것, 기대하지 않는 용돈을 주는 것, 서로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쌓여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감사 표현의 달인이 돼야 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늘 고마워. 이 말 한마디는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고 행복을 전해줍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면 사랑이 커지고 행복이 지속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둘만 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당시에는 웃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됩니다. 부부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감싸주는 사람,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이 멋지고 훌륭한 배우자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체면과 마음을 지켜주려는 노력은 사랑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부부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작은 정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부터 작은 배려, 작은 정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하는 대화 습관을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대화 습관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대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 나도 그거랑 비슷한데 말이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상대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며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자꾸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입술을 살짝 깨물고 상대의 다음 말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이렇게 해봐, 내가 말했잖아 라는 반응은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대화법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근데 그건 문제가 사실은 말이지 라고 부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필요한 조언은 나중에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정말 잘 됐다. 기쁘겠다. 라는 말부터 건네보세요.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친구는 그런 고민 없던데, 같은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비교는 경쟁심을 유발할 뿐 상대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너만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해 라는 말로 지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자발적 조언이라고 하며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가 수락했을 때만 조언을 건네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대화를 편하게 하는 눈치 백단이 되는 비결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수축기 혈압을 7%, 이완기 혈압을 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주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고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고 정맥이 압박받으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다리 꼬고 앉기처럼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 디스크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를 닦는 등의 행동을 10여 분 정도 한 뒤 스트레칭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허리 벨트를 꽉 조이고 있으면 소화 기능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강 내압을 만들어 위산 역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티의 밴드 강도만큼 허리 벨트를 매는 게 좋다. 허리 벨트를 맨 상태에서 숨을 편안히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로 자는 것도 나쁩니다. 목을 뒤로 젖힌 상태의 이런 수면은 목을 비슷한 상체 윗부분에 통증과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어 구부정한 자세도 나쁜데요. 구부정한 자세는 어깨 통증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전 근개 근육이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거울 옆에 섰을 때 귀와 어깨, 엉덩이 무릎, 그리고 발목의 중심부를 지나는 가상의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생리적인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자꾸 늦출 경우 요로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변을 참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가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멜 경우 근육의 불균형과 어깨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를 골고루 사용하고 가방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휴식 없이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나쁜 습관인데요. 이는 다리를 꼬고 앉는 것만큼 다리의 혈액 저류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약 160km에서 240km 정도 운전을 한 뒤에는 차를 세우고 가볍게 걸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를 탔을 때는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라고 말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구라는 별에서 펼쳐지는 여행기입니다. 각 본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고 부딪혀 나가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매 사람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리는 꼭 흥행적인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보고 주인공이 참 열심히 사네 하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

0: 그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주변이 뚜렷하고 바른 나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변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주 해야 하는 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걸 듣는 게 좋단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 옷,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순서까지도 모두 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단다. 만약 너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말하렴.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게.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감정들도 모두 말해도 돼. 우리 함께 방법 찾아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야, 착함은 소중한 자질이지만 착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단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너는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 환심을 싸서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귈 가치가 있고 대담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란다.

계속해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단다. 잘못해도 상관없으니 제때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면 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 자기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 진정한 우수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란다. 나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우세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너를 사랑하는 건 너이기 때문이지 내가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1등을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꼴찌를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착하고 의젓할 때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기에 너는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렴.

운동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활동입니다. 운동과 건강,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성장 단계에 따라 움직임의 발달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경전기 3세에서 6세 아이들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 곧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놀이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코치가 아닌 놀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추격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경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6세에서 8세는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나 구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TV나 스마트폰, 패드와 같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중 훈련, 탄력 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하고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체력이 개선된 후에 저항력, 탄력 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려가야 하겠죠.

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화제인 AI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자주 사용하면 학생의 사고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영국 네이처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공부에 사용하는 학생들은 초기 수업 후 테스트에서 비사용자보다 우수했지만 2, 3주 후에는 오히려 점수가 뒤처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연구소는 처음으로 뇌과학 연구를 통해

글쓰기가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는데요. AI에 의존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두뇌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토픽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0만 건의 학생과 AI 대화 중 거의 절반의 학생이 직접 답안이나 기성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라비 벨람콘다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계산기가 기초연산을 대체한 것처럼 특정 작업을 AI에 맡기는 게 오히려 뇌에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AI의 사용에 대한 연구 부문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방식에 있어요. AI는 사고를 대신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심층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교육의 핵심은 AI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열정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서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야외 활동 시간은 급감한 반면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입이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새 뱃살이 나오죠.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방학기간 중 일부 중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와 소모 불균형이 심각해지므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비만의 원인으로 환경과 습관의 이중적 영향을 꼽습니다. 가족 모임과 간식이 많아지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며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 활동이 줄고 전자기기 사용으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이가 성장 발달의 관건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절식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식탁을 조색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는 각기 다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어 포만감을 높일 뿐더러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자칩이나 초콜릿은 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접근해보세요. 운동을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즐겁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름방학 일과표를 작성해 밤샘과 늦잠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게 비만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내 자녀 주변이 있는 아이로 키우자면 부모들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아이의 나이에 맞는 운동 지침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또 계속해서 AI는 도구일 뿐 우리 아이의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건 여전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방학비만 예방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를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점점 짙어져가는 여름입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나무의 모든 생명은 제일 왕성한 기운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 계절처럼 우리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생기 넘치는 삶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11년 전의 이날을 떠올려봅니다. 연민을 시찰하신 습금형 종사계의 간곡한 당부,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과 기대, 그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 뿌리내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지우기도 합니다. 쉽고 간편해진 핸드폰 촬영 공능 덕분에 우리는 점차 사진의 무게를 잊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지 못했던 지난 세기 7, 80년대는 사진 한 장, 사진 액자 하나에 한 사람의 운명이, 한 가족의 살아온 이야기가 고즈넉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잊고 지냈던 사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제국의 우리 집 사진 액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기 쉬워져서 사진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산다. 사람마다 휴대폰만으로도 하루에 수백 장을 찍을 수 있으니 어찌 소중하게 느껴지겠는가. 옛날에 비해 사진을 보관해 두기도 편리해져서 사진 액자라든가 사진첩이라는 말마저 점점 잊혀지고 있다. 내가 살았던 지난 세기 7,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사진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방 안 바람벽에 사진 액자만은 걸어놓고 살았다. 간혹 손님이 여느 집에 방문이라도 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벽에 걸리는 사진 액자였다. 액자에 질서정연하게 끼워놓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그 집의 친인척 관계, 인맥, 사회적 지위, 지어 가족사까지도 알 수 있었다. 집주인과 손님의 대화는 흔히 액자에 들어있는 사진 속의 인물들에 대한 궁금함과 덕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우리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우리 집 사진 액자에는 색발에서 거의 원모습마저

알아보기 어려운 할아버지 사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도 있었고 고모의 가족 사진도 있었다. 사진 액자에는 또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낳은 어머니 양쪽에 붙어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세는 아버지의 독사진도 있었다. 아버지가 잡고 있는 자전거는 우리 집 자전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셨던 촌병원의 자전거였다. 그 자전거 덕분에 나는 소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혔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세는 사진을 액자에 올려 쓴 것은 그 사진이 그만큼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외에도 액자는 또 세상에 태어나 1년 남짓이 살다가 홍진바람에 죽었다는 여동생 선옥의 백일 사진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프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엄마 엄마 말만 하다가 눈을 감았을까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하셨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마주할 때마다 말 못할 불만을 느끼곤 했다. 사진 액자 속에 나와 셋째 형님의 어렸을 때 사진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와 셋째 형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미안해 하셨다. 덕분에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촌스러운 아이였는지 모르고 있다. 이따금 넋두리처럼 하시는 어머니의 추억담을 통해 내가 아기였을 때 눈이 컸다는 것, 유치원을 다닐 때는 노랑머리였고 콧물을 많이 흘렸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집 사진 액자에 처음으로 등장한 나의 사진은 소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마저 독사진이 아닌 머리가 녹돌 만큼 작은 졸업사진이었다. 졸업사진을 찍는 날 나는 남보다 멋지게 찍히려고 특별히 어머니가 소학교 졸업을 기념해 새로 사준 검은색 골덴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다. 하얀 마스크끈이 밖으로 노출된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잔뜩 긴장한 기색을 짓고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나에게도 천진난만한 소년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하곤 한다. 그 사진을 액자에 끼워놓고 나서 나는 며칠간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나의 소학교 졸업이 1973년 1월 29일이었으니 사진을 찍던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골덴 저고리를 입은 나의 가슴 밖으로 하얀 마스크끈이 노출된 것은 주위의 얼굴을 얼구지 않으려고 두터운 마스크를 끼고 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상하지 않기 위해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나는 소급 친구들 중에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얼어서 량볼이 트고 빨갛게 붓기는 애들이 많았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큰 형님이 집을 떠나 길림시 야금 학교에 가 있어서 형님이 편지 속에 동봉해서 보내오는 사진들이 사진 액자를 많이 점했다. 사진 액자에 끼에는 여러 사진들 중에서 유일하게 큰 형님의 사진만 보난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것이어서 큰 형님의 사진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른다. 그 중에서도 순대같이 좁은 바지에 머리에 캡을 눌러쓰고 송화강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멋졌다. 나는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길림시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머쓱했다. 그저 강남과 강북을 잇는 일반 다리였을 뿐이다. 고중을 다닐 때는 둘째 형님이 집을 떠나 북경 공군 부대에 가 있었다. 모자에 별이 달린 군복을 입고 북경 천안문이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둘째 형님의 사진들이 또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메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둘째 형님이 보내온 사진들 중에서 지프차 운전대를 잡고 찍은 사진을 가장 좋아했다. 둘째 형님은 부대 운수대에서 무선전차를 몰았다. 두 형님이 엇바꾸어 사진을 붙여오는 바람에 우리 집 사진 액자의 한가운데 모셨던 할아버지 사진과 아버지 어머니 사진은 서산에 지는 전해캐처럼 서서히 한옆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셋째 형님은 촌회계였기에 사진을 찍을 기회가 적었다. 설사 사진을 찍었다 해도 농촌에서 늘 보는 초가집이나 논밭, 산과 강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서 별로 사진 액자에 끼워 넣을 만한 작품이 못 되었다. 어머니는 셋째 형님을 보기 미안했던지
어느 날 나에게 돈을 주면

그래서 룡쟁이 가서 사진액자 하나를 더 사오게 했다. 셋째 형님은 우리 오행지 중에서 키도 제일 작고 공부도 제일 못했지만 마음이 착해서 부모님들의 동정심을 많이 샀다. 운 좋게 고중을 다닐 때 회계반을 다닌 것이 미천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나오기 바쁘게 생산대에서 회계를 했다가 이듬해는 대대회계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향 신용사 직원으로까지 발탁되었다. 내가 새로 사온 사진액자에는 셋째 형님이 향회계 학습반에 참가해 찍은 단체 사진과 내가 학교 대표로 활동에 참가해 찍은 사진도 끼워 넣었고 전국 소학교 축구 시합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막내 동생의 사진도 끼워 넣었다. 부모님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차지 않는지 어느 날 막내 동생을 명정 사진관으로 데리고 가서 동생이 축구공을 안고 있는 모습도 찍고 공을 차는 동작을 하는 모습도 찍어서 액자에 보란 듯이 끼워 넣었다. 동생은 오행제 중 막내여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렇게 귀염을 받는 동생에게 한때 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가며 무건의 폭력을 휘둘렀다. 집집마다 쌀이 모자라서 쌀 절약 공약을 부엌벽에 붙여놓고 살았던 배고팠던 세월. 나는 나와 마주앉아 밥을 먹는 동생이 어머니가 사발에 무더기로 담아준 쌀밥을 정신없이 먹을 때마다 좀 적게 먹으라고 밥상 밑으로 동생의 무릎을 툭툭 차며 눈치를 주곤 했다. 그러면 더 먹지 못하고 빈 숟가락을 허망 들고 막연히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저항도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던 동생의 가엾은 모습을 나는 지금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한이 되어 한때 나는 아내와 싸우면서까지 미친 듯이 동생을 도와주었다. 집을 사고 택시차를 사준 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로무 수출로 외국으로 나가는 보증금까지 대주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동생에게 진 빚이 너무 무거워서였다. 그래도 오늘까지도 도저히 갚아지지 않는 빚이지만 언젠가 아내와 같이 고향으로 갔을 때 룡정 운수 공사에 취직해서 얼굴에 기름칠을 잔뜩 하고 잠이 뒤들어가 수리를 하고 있는 동생을 무작정 끌고 룡정 사진관에 가서 셋이 함께 형제 기념이라는 글귀까지 받고 찍은 사진이 동생과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기념물이 되어왔다. 그 사진도 후에 우리 집 사진 액자에 끼어 있었다. 동생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나의 사진이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본격적으로 장식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였다. 내가 대학 휘장을 왼쪽 가슴에 달고 찍은 독사진, 북대야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찍은 사진까지도 우리 집 액자에 속속 올랐다. 아버지는 내가 형님들을 흉내내 붙여보낸 사진들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 오행지 중에서 유일한 북경 대학생이기에 응당 그러한 특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북경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부르기 쉽게 그냥 나를 북경 대학생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57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오행지에 대한 자랑만 끝없이 하셨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만 밤 깊도록 전쟁담을 하셨다. 우리 집 방 안에 걸렸던 사진 액자는 어머니의 환갑잔치에 우리 오행제 부부가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찍은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 어머님께서 환갑을 치른 뒤 화룡시에서 근무하던 셋째 형님 집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이다. 내가 20년간 살았던 초가집은 그 뒤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허물어졌다. 그 뒤 몇 번이나 어머님을 뵈러 셋째 형님 댁으로 갔지만 옛날 고향집 방 안에 높이 걸렸던 사진 액자를 보지 못했다. 집이 좁아서 옷장이나 책장마저 제대로 놓기 어려운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사진 액자까지 방에 걸어놓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사진 액자의 행방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1980년대 중엽에는 사진 액자보다 사진첩이 더 유행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우리 집 사진들이 2005년 봄에 여덕증 말기로 북경에는 우리 집에 오셔서 3개월간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그만 꾸러미에 보물처럼 감싸여 있을 줄이야. 엷은 분홍색 실크로 감싸고 또 감싸여서 그것을 푸는 데만 한참 걸렸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고서야 어머니가 생전에 왜 침대에 누워 주무실 때마다 그 꾸러미를 베개 옆에 놓고 주무셨는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써서 그 구름이 속에 드러내는 사진

단낱 사진이 아니라 그이가 75년이라는 바람하는 세월을 견뎌오면서 모아온 전부의 재산이고 1년 360을 낮과 밤을 이어하고 또 해도 못다 할 기나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베개 곁에 놓았던 그 분홍색 실크 꾸러미, 그 속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75년 파란만장한 인생의 전부였고 밤낮으로 들려주셔도 모자랄 긴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게를 느껴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대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바 심장병 치료는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 이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뽑아내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집은 여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집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도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번 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번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을 쌓으면 한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 되다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배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방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쌓으면 세각을 물어다 받게 되죠. 이 정도 되다면 역시 한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래서 많이 지금 외국에 이 제품이 나가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드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로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소원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19년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 기우고 숨을 찾는데 이 소원청심환을 쓰니까 지금 예,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바로 그렇죠.
2: 그리고 담을 잘다 생겨 지금 담을 잘 다고 있고 그리고 숨에 가슴 편안하게 빛납니다.
1: 예.
2: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예.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2: 아, 효과도 오니까 오늘 배달 받아 또 쓰자고 그랬는데
1: 아, 이미 주자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아,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자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1: 예.
3: 이거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1: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3: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오고 계속,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또 빨리 뛰고. 그래, 그도저래는 막 그도 후두두루 떨린다.
1: 아, 예, 예.
3: 에, 그래서 그 뭐, 심률검사를 해보려니까, 그게 뭐, 1분에 120.
1: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3: 대단히 빨리 뛴다며, 그랬대다.
1: 예.
3: 그래, 약도 먹었는데, 이제 뭐,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정신만, 광고를 듣고서 먹은 게 효과 차차 알겠대다.
1: 예.
3: 예, 그래, 어제는 뭐, 넉 달째 거의, 한 개로든 거의 먹는데, 어제 뭐, 확실히 좋아진 게 알긴다.
1: 아, 예.
3: 예, 구두도 떨리지도 않고, 예. 그, 아픈 것도, 신조통도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1: 예.
3: 그러니까, 예, 그, 저, 전화기 다음 오전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예, 불면증 예,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3: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뭘 좋는가 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1: 아,
3: 고혈압이 있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내 뭐, 이 종약 뭐, 더 싸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예.
3: 저 오늘 그 전문가 뭐.
1: 배달 전화번호, 예.
3: 예.
1: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9가구도 주문하려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3: 예, 수고하셔, 선생님.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예, 양화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음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음 치료다 하고 이전은 나갔지. 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영 효과가 좋다고, 예,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0: 춤이 좀 차던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더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심폐리시만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었고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그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0: 지금 75입니다.
1: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 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심부에 적수가 생겨 지수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 가서 그거 주사기로서 그 물을 뽑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또 조금 그 주위에 차고 한다면 이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군살은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축이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데요.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부정맥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의 심률이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1분의 100, 20, 30차 위험심률이죠. 그리고 1분의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에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싱하고 이런 수술 큰 그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열심히 심장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중도로 중하게 이 정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이 혈액 가운데서 중당구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지가 높고 저밀도 지단백이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심장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보통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콤파치 신 그 곰팥 신전대여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

0: 있는가 하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부전증, 컴팟이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지,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어묵하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박이도 태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혈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르면,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개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 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지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전이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그 예, 내 속에서 안도에서 예, 이 저기 좋은 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 노트 둘이 썼는데 많이 낫답니다.
0: 아, 예.
2: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거나 다르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리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걔 소변이 영 다 뜬 게 그 약 먹을까나 하루 전화가서 한 두 번씩 넣는다는가.
0: 아, 예, 예.
2: 소변 보면 소변 볼 때 영 아프답니다.
0: 아, 예, 예.
2: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0: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소염제 맞으면 됩니까?
0: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5알인데 한복들이 아니 20알이 들어있는데 한복들이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컴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다음에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록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알만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에 문제가

0: 텐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예,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과 관련이 있고 혓바닥이 철개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혀끝이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에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작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작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끝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심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그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저리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그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 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되어서 콩팥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콩팥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다지 못하던 게 조심만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0: 예.
2: 예, 한 약통 또 배달해 주셔.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33-9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마나 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하는 환자를 하게 되면 쉽게 가서 치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 증상도 비슷하고 검사에서도 비슷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한 분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적으로 흔들던 게 제 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0: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소홀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2: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2: 예, 네, 선생님 소홀합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2: 예, 네, 네, 난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러세요?
2: 예. 나는 심장 잡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다 미약 쓰기 전에는 손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다, 진짜 저녁에.
0: 예.
2: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2: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등이 캐오고,
0: 예.
2: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2: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 다만 이거 쓰니까 처음 정신만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2: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초원 정신환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란,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면 바로 심장에서 신경 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심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절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해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정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동정이 강기한 나루토 동쪽 지석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년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점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의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 노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저기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 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닻이 없어서 뗏목을 고정하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전사가 돌덩이를 닻으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지요. 밧줄로 돌덩이를 묶고 강바닥에 던지어 겨우 뗏목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로 나갈수록 물살이 어찌나 센지 2,000근짜리 바위도 굴러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지요. 누군가 물이 천근 나가는 바위는 실어가도 넉냥짜리 쇠는 못 굴리는데 왜 무쇠 닻을 안 쓰는 거냐고 했습니다. 말이야 옳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무쇠 닻을 얻는다 말입니까? 그때 한 전세가 대장쟁이들이 쓰는 모루가 무쇠인데 이 동네에도 대장쟁이는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대장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여경과 옹안 두 군데서 대장쟁이를 열 사람 남짓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주고 모루를 사다가 둘을 하나로 묶고 닻을 만들었지요. 시험을 해보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다 보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에는 큰 대광주리를 짜서 안에 돌을 꽉 채워넣었지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찔러놓고 꽁꽁 묶은 다음 물에 던져넣었더니 뾰족한 대나무가 강바닥 돌 틈에 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정은 정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정말 공병 몇 사람이 뗏목 위에서 뾰족한 발이 달린 대광조리를 강물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러자 흔들리던 뗏목이 제자리를 찾아서는 것이었다. 홍군에 공병이 있다는 말이야 진작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부대인 줄은 몰랐다. 오늘 검푸른 강물 위에 기다랗게 놓인 초록빛 다리를 보면서 한동정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번에 오강을 건너는 일에서 그 절반은 동지들이 해낸 겁니다. 한동정이 엄지손가락을 내미며 말했다. 아닙니다. 동지들이 진지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지요.

0: 1월 3일 새벽 주황홍군은 이긴 초록빛 다리를 건넜다. 노새 포병 그리고 수많은 짐과 들것들이 모두 이 다리 우로 무사히 지나갔다. 비록 10만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도 주황종대를 따라 이 다리에 올랐다.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면서 긴 지네다리를 살펴보았다.
1: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홍군이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다리를 둘러보며 모태똥이 감탄을 했다.

눈이 내린 후 또 큰 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날씨이다. 오강을 돌파한 신화를 이어 또 신화를 창조한다.

홍군이 오광이라는 절연 요새를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홍군은 누구나 수마를 탔는데 이 수마가 사나운 물결 우를 나는 듯이 달리는 데다가 전사들은 총칼에도 뚫리는 법이 없는 철갑옷을 입어 귀주 군대한테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는 등 수마를 달려 200리에 이르는 오강 방어설을 무찌르는 바람에 귀주 군대는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듯 수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귀주 군대에서 나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귀주 군대로 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준이와 귀양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덕분에 기나긴 행군에 지친 홍군은 손쉽게 길을 열 수가 있었다. 한동정 황소가 거느린 탄은 오강을 건너 계속 앞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적의 오강 방어사령부가 있는 저장을 점령을 했다. 저장은 후지 담부대의 여장이자 오강 방어사령관인 림수생이 지키는 곳이었다. 림수생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준이로 달아났다. 이튿날 그들은 또 깊은 골짜기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양암하를 건너 림수생의 부대를 계속 추격해왔다. 한동종과 황소가 얕은 골짜기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신병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단정동지, 정치변동지, 유참모정동지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류총참모정이 지금 어디쯤 있답니까? 한동정이 다급히 물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이를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에서 빠져나와 산비탈에 앉았다.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 총사령의 전보문을 못 봤나? 총참모장이 이번 준이 공격에서 지휘를 맡게 됐다고. 황소가 말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강을 건널 때도 전선에 왔었지. 한동정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총참모장 동지는 지원이라면 간도 커야 하겠지만 마음이 섬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지. 내 보기에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수놓듯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나는 평생 닮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따라 배워야지. 어? 황소도 웃으면서 대꾸를 했다. 한 시간쯤 기다리자 동쪽 산구비로 부로말 한 필이 나타났다. 녀석이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품이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누백승은 색안경에다가 낡아서 다 주저앉은 모자를 쓰고 마루에 앉아있었다. 등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가족지도 가방과 헝겊을 씌운 기다란 외가당 망원경을 메고 있었다. 류백승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잡다한 물건은 모두 호위병의 손에 맡기는 다른 지휘관과는 달랐다. 한동정과 황소는 다급히 일어나서 맞으러 갔다. 류백승은 가볍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오래 기다렸지요? 류백승이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레이를 갖추어 말을 했다. 그러더니 한동정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총참모장 동지, 말을 보니까 9살이나 10살을 먹은 것 같은데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역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성미였다. 류백승은 말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은 주황소비트 구역에서부터 여러 해 나를 따라 돌아다녔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누백승은 풀을 한 줌 뽑아 말의 입에 가져갔다. 부루마

그들은 제 흉을 보는 걸 아는지 풀을 씹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묘백성은 훌륭한 군인답게 소박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경망스럽지도 않았지만은

짓누르는 일도 없었다. 그는 손을 털며 한동정, 황수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다. 여사의 적들 사이에 전설이 떠돌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백성이 물었다. 들었습니다. 한동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수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고 오강을 건넜다더군요. 우리 홍군이 그만큼 위험있게 싸웠다는 얘기겠죠. 군대란 전략도 뛰어나야겠지만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죠. 싸움을 하되 사상자를 줄이고 탄화를 아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아야 해요. 요백승은 지도 가방에서 조금 전에 적들한테서 빼앗은 5만 분의 1짜리 준이 지도를 꺼내 무릎에 펴놓았다. 그리고 준이와 귀양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총사령이 3군단대로 여기 이 길을 끊으라고 했으니 적의 증원부대가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준이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심계수라고 하는데 준이에서 3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적군이 주둔해 있는데 백성들은 구향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전탄이 하나같이 구련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지. 사장이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문제는 여기가 놈들의 촉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백승이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몽땅 섬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놈이라도 놓쳤다가는 준이성에 있는 적들이 금세 알게 될 터이니까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백승이 고개를 돌려 외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한동정과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잘 알겠습니다. 한동정과 황소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노백성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는 지도를 가방에 놓고 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서둘러 떠났다. 노백성은 말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친구, 어서 먹게. 늑장을 부르서는 안 돼. 우리도 길을 다그제 하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노백성은 말이 한참 풀을 뜯게 하고 나서야 길을 떠났다.

한동정 네타는 그날 밤 단계에 머물렀다. 마을은 꽤 컸는데 동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동정과 황선은 심계수의 적을 무찌를 책략을 꼼꼼하게 주미했다.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몽땅 막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부대가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슬슬 모여들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곧 짐계수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앞서가던 영장이 와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물었다. 한동정이 마루에서 빗물을 훔치면서 쏘아붙였다. 이런 기회는 얻기도 힘들 텐데 묻긴 뭘 묻습니까? 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하세요.

0: 이성과 황소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포로를 200명 남짓이 모아놓은 뒤였다. 적의 영장은 병사 10여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 작은 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결국 료백승의 말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1: 아, 이제는 눈 좀 붙여도 되겠군.
0: 한동정은 황소가 몰아태꾸를 하기도 전에 젖은 옷을 벗고는 방으로 자러 가버렸다. 그는 자기 문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은 몇 년을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 황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황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차례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싱겁도로 깔끔히 끝났다. 홍군이 마을로 들어간 지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전투를 마무리했다. 한동

장편 소설 대장정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데요.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하면 유익한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질없는 걱정이 될 뿐더러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금히.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급증한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과 연해 지역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가 격감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제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비관론은 항상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사교 매체의 보편화와 함께 수시로 자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끄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가짜뉴스와 악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보다는 불만과 공격의 성격이 때로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가 이 시기 길거리에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무사람들의 초점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온 기나긴 세월 속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소수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게 마스크였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같은 마스크인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효과를 산생한다. 사실 비관론은 자비심에서 비롯될 것 같지만은 지나친 자신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를테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대우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서 비관 정서가 생기게 된다. 능력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정답인데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한 참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변과 마찰이 생기고 항상 불만 정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만 하면은 무더기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흰 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깨알을 수박만큼 부풀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걸 볼 거면은 정부 사업보고를 보지 왜 당신의 논문을 읽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경제 붕괴론과 같은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논점을 제기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술지도 열독양을 위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 번개가 쳐도 세상은 개인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다. 우산을 팔기 위해 비 오는 날만 부각시키면은 이쁜 옷을 가득 사놓은 숙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다. 햇빛 찬란한 날에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겠다면 말릴 수 없는 거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내다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맏이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염색 가게를 하는 두 딸을 둔 엄마가 있었다. 개인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비 오는 날에는 염색 가게의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울상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두 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줬다. 개인 날에는 동생네 염색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언니네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 매일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니? 비관적인 정서는 바뀌는 게 두려운 데서도 나타난다. 익숙해진 현 상태가 편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발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발전 과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변화의 불합리성과 현 상태의 합리성을 극력 부각시키게 된다. 후출기가 나왔을 때 극력 거부하면서 후출기가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니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만은 그

그녀는 그랬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 한두 대가 없다고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변화는 싫어도 감수해야 하는 생애의 필수 사항이다.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변화하는 게 귀찮다고 5G 시대에 2G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부수라는 단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었다. 그리고 적응력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차피 바뀔 거면 조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태평면이 상승한다고 연애 도시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다고 당분간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데, 경제 발전의 주기성은 굳이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반복되었을 현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한숨보다는 해법을 위한 노력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두려움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비관론을 타파하고 봉착한 일에 좀 더 조동적으로 다가서서 한숨보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즐거운 불편함을 감상하겠습니다. 즐거운 불편함, 최균선. 우리에게 네 가지 큰 기물로 자전거를 꼽던 시대가 있었다. 살림이 그리도 팍팍하던 때라 수십호 동네에 자전거가 있는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시 사람들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교통도구로서 몇십 년간 홀씨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호호탕탕한 자전거 대군이 중국의 독특한 일대 풍경을 이뤘고 자전거 왕국이라는 영광을 지니기도 했다. 지금 고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확실히 드물다. 2, 3천 원은 보통이고 6, 7천 원이 중급이고 만 원 이상 심지어 6만 원도 넘는 자전거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면서 큰 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마치 로시난데를 타고 나선 돈키호테를 보는 듯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야흐로 자동차 대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전거야말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건신의 특점이 따로 있어 록생 문명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의 해독제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혹시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고 또 자가용이 없는 출근족은 풀이 죽을 수 있겠지만 낡은 자전거라도 두세 번도 아니게 도정 마치고 나서 펄펄 뛰는 나를 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평생 자전거를 애용하다 보니 도정 마친 자전거도 저그만치 7대나 된다. 그래도 그냥 낡은 자전거를 사들이는 나다. 남이야 웃든 말든 자전거를 몇 년씩 타느라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나름의 편리와 속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인생 체험이며 일종 정신의 료정이자 일종의 인생 경지라고 생각한다. 고속도 시대, 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을 굴리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많은 지금에 와서 그냥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만끽하는 내가 너무 시대라고자이고 너무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자전거가 한양 좋아서 웬가는 일에는 그저 나의 자가용에 올라앉는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만큼 제 잘난 멋에 살거늘. 자동차를 모는 것과 자전거 타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생 규칙과 비슷할까?

혹시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권은 일단 올라앉기만 하면 뒷걸음질 하지 못하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 핸들도 방향판이지만 자전거 핸들은 생활의 중심을 평형 잡는 데 관건적인 것과 더욱 흡사하다. 인생은 더더구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은 자기 손에 달렸고 시시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잠시 잠깐 헛눈길을 팔면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다. 조심조심 앞도 보아야 하거니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사면팔방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번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페달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 상식이면서도 인생의 숨은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느라면 내리막에서 호사할 수도 있고 올리막길을 안간 힘을 다 내서 밟다가도 정 안 되면 밀고 올라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메고 건너야 한다. 인생길도 굽이굽이 탄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수레길에서 핸들을 꽉 잡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대란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 눈길 속에서는 촌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벤츠를 몰고 다녔으면 하고 욕심부리면 곧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안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대로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변증법이다. 연극 배우가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게 아니듯이 벤츠에 앉아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노상 행복과 웃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지씹을 수 있고 행복감도 스톱될 수도 있다. 아무리 외제차이고 불안듯 우월감을 앞세우고 속도를 뽑아내도 그 모든 것을 차창 밖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 돌고 도는 욕망과 턱없이 부푸는 허영심은 하나의 수레축에 맞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은 사물의 변증관계요 두 극이다. 질주하는 자동차라도 그냥 느린 듯 속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흐름의 미약을 영영 뒷등으로 넘겨버린 듯 싶다. 한 잔의 커피를 3분간에 훌쩍 마셔버리거나 15분 동안이나 천천히 마신다 해도 맛은 한 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시는 멋일 뿐이다. 속도에만 몰입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우리는 늘 너무 분망하다. 너무 분주히 돌아쳐서 행복이 다가올 결을 마저 내치고 동분서주한다. 만약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에서 실망할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감은 천양지차이지만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자전거도 빨리 타는 것은 기술이고 천천히 타는 것은 일종 경지이다. 매 하나의 사물에는 그것의 최고 경지가 있다. 자동차의 질주감은 쾌감 그 자체이지만 연도의 풍경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러나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인생 현장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려정에 심오한 의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느슨한 심령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생활은 또 다른 정취를 안겨줄 것이다. 쉼 없이 달리는 말은 많은 길을 주름 잡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순간적일 수 있다. 노상 시속을 따지지 말라. 당신이 노력으로 소모한 시간보다 허송한 시간이 더 많다. 이제 달릴 길이 얼마인가? 행복은 번쩍번쩍하는 기물에만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장에도 기꺼이 올라앉거늘. 무릇 불편함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목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향락은 그것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취해질 때 비로소 인생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랴. 내 인생은 내가 살거늘.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구식 자전거를 몰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함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조에 따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한충국 씨의 소필 숫돌이 인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숫돌 인생 한충국. 오늘 또 새 숫돌을 바꾸었다. 갈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서 갈려나간 숫돌은 적게 쳐서 200개가 넘는다. 오늘따라 숫돌에 대해 각별히 깊은 감명을 느낀다. 52살 나이에 갑자기 정리 실업을 당했다. 한때 나는 그만 절망을 느꼈다.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한참 공부를 하는 자식들을 성사시키고 늘려온 부채를 부양한단 말인가.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연기래와 혼자 떼식업을 먹으면서 가진 수모와 고생을 이겨가면서 칼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숫돌은 나의 유일한 노동 공구로 됐다. 천연적인 것이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나를 막론하고 숫돌의 모양새는 원형이 아니면 장망형으로 거칠고 추울하게 생긴지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재배하고는 그 존재와 용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기셀 숫돌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건이다. 진수성찬을 마련하는 요리사의 식칼,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내는 복장사의 감이, 정교한 예술품을 주워내는 조각가의 공구,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멋지게 장식하는 노동자들의 쟁기, 거기에는 숫돌이 없이는 예리한 나를 세우지 못해 어쩌지 못할 게 아닌가. 숫돌은 세상에 그 어떤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인저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거나 금강석일지라도 서슴없이 갈아낸다는 것이다. 경도면에서 숫돌은 강철과 비길 형편에 못되어 강철과 부닥치는 경우 숫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약자이지만 강철과의 진지한 겨룸, 마찰에서 숫돌은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단단한 강철을 갈아버리는데 이면에서 숫돌은 영원한 강자다. 숫돌이 강철을 갈아버리는 비결은 마찰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의 몸을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강철 한 그람 갈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 그람, 스무 그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신뢰가 많고 많은데 그 원인을 캐고 캐놓으라면 약자들한테 이른바 강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랍고 완강한 의지와 투지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숫돌은 나의 인생과 꼭 같다. 우선 관직이거나 명성과 인연이 없이 살아봤고 35살 나이에 장년으로 된지라 말 그대로 나는 인간 세상의 약자에 속했으며 늙음하게 와서도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칼갈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라 모양새가 초라한 숫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각별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남다른 애로와 역경을 하나 또 하나 겪어야 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나긴 인생 노동에서 하나 또 하나 연이어 부닥치는 갓난 곡절을 이겨가면서 나는 강직한 사람으로 됐고 여러 가지 생존 기능을 익혀가면서 보다 완전 완미한 인간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못생긴 숫돌은

0: 고용직물이 아니며 약자로 부여지는 나 역시 가정과 사회의 부담거리가 아니다. 사회는 나의 노동을 수요하고 있으며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더러 더 많은 재물을 창조하게 한다. 하기에 나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기 때문에 악을 타그라는 가련한 늙은이로 간주될 수가 있다지만 기실 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의 강자이며 시련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자이다. 성공자란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거인이거나 만민이 찬양하고 우러러 보는 명인이거나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자란 곤란, 좌절, 역경을 이겨가면서 사회를 위해 담은 얼마라도 유익한 일을 해낸 그 가운데서 응당히 가져야 할 보수를 얻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화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 나 역시 다스려버린 숫돌들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짓기가 마련이다. 황혼 시절에 와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비록 남겨놓은 성과는 없다지만은 삶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 것만으로 해서 만족을 느낀다. 나는 못난 숫돌이다. 내가 못난 숫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닥친 가진 애로와 풍파들을 하나도 하나 용케 이겨맞고 그로 해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란 향수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헌이며 갓난곡절을 이겨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간주한다. 아마 이 원인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황혼 시절에 와서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다채롭고 즐거운 모양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강철도 갈아버리는 숫돌의 강인함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몸은 비록 불구지만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갓난곡절을 이겨나가며 즐거운 인생을 엮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향숙 씨의 수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 수 있기를 조향숙.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해석으로 사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즉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듯이 평등하고 동등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 천하에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평등한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지 않고 기실은 불평등한 사회인으로 태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버릴 수도 떨쳐버릴 수도 숨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성 같은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차이가 우리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색이 아닌 채색으로 색칠되어가며 그것 또한 필요하면서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이것도 인생이냐 사람 사는 것이냐 하고 한껏 화가 난 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 일도 없습니다. 키넘는 명예로 자랑을 떨쳐본 일도 없습니다. 돈을 휘뿌리며 의시대 본 적도 없습니다. 연박한 학식으로 존경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혼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속 시원히 방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내 시간을 탕진하며 광인으로 살아온 적도 없으며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은퇴라는 단어를 하사받을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 건지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목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늘 움츠러들고 늘 후줄근해지고 늘 숨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살이를 훌훌 벗어던지고 싶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필요하지도 않는 인생,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인생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대신 남들은 모두 크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 부러움이 병이 되어 늘 투정과 불평, 불안과 번뇌, 욕망과 도전으로 옮아드는 날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무언가 챙겨갖고 기름지게 살고도 싶었고 또 멋지게 세상을 초월한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살고도 싶었고 또 요즘 쉬워지는 사랑이 아닌 진정 영원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차라리 커다란 불행이 닥쳐와 마음으로 절망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그들에게서 크게 행복해 보이는 만큼으로 또한 한 보통의 인간의 욕망을 갖고 태어나서 보통인이 아닌 그런 크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의 아픔을 느껴갔습니다. 홀로 터벅터벅 먼지 낀 신발 속에 발을 괄시하며 기로에 방랑하는 인생에게도 남들은 멋지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병을 얻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이 싫어서 떠났지만 또 다른 처절한 위로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만 바라왔던 참으로 많은 것들에게도 기실은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부러움 없이 찬란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축복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견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더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바위가 아니라 달걀인 걸 느낀 탓이며 세상을 살기엔 우리 모두가 고욕이란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그 후로 나는 잔뜩 구름처럼 부풀어가는 욕심을 줄이고 그냥 주어진 만큼으로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리어 내가 가진 것도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둥지 속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몸뚱이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까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좀 더 담담히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챙겨갖고 한껏 의시되거나 건방져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누군가는 시구절에 한 잔 술보다도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나큰 우주 속에서 거대한 시간 속에서 그 짓거리는 결국 부질없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사에 묻혀 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연하게 담담해지라고 하는 게 좀은 우스운 짓거리 같지만 기실나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 보잘것 없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너무나 많이 바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일종 해탈과 해방을 느껴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기실은 나 스스로 내면을 갖고 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게 귀중한 역할을 내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역할을 느끼면서도 못난 욕심에 속아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자신보다 남의 인생에 더 관여하며 그 관여로부터 어두운 그늘만 뒤집어쓰고 밝은 한 줄기 빛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것이 모두 내게 필요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느끼면서 좀은 무심하지만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게 봐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줍니다. 기어이 남을 넘보며 이악슬에 자신의 목숨을 투자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명론에 매어 인생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을 갖추고 그 속에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내게 주어진 생을 뜨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감동도 받아보며 진한 사랑도 불태워보며 드높은 열정도 쏟아가며 싱싱한 희망도 품어가며 주어진 만큼의 내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감히 인생을 미워했지만 감히 버릴 수 없었던 내가 감히 내 생을 껴안는 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제 나는 더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체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작지만 한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언영 피어나 줄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소작자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생에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최금란 작사, 정예승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

0: 연결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부

분비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1호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1호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CAMP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충분하게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이상 돼서 598원으로 간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가고 잘 이용하시되 15각을 싸면 18각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험 넣고 시간적인 국한성을 얼마 쓰고 꼭 뭐 못 쓴다는 이런 규정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은 698원 하고 있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이제 또 898원으로 그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 통하는 가운데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 시장에서 인기 제품으로 건파츠를 관리하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최후의 이 값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698원 한 가게 하게 되는데 10가게 15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기본으로 들어오기 바쁘게 바닥날 정도로서 눈병치료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널리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뭐 백내장이면 백내장 약을 따로 서유에서는 백내장은 수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이 그 중약으로서 명서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안악과 관련 있죠.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 황반변성, 주약에 역시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고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당망증이라든지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어떤 세신이로 넉달 썼습니다.
0: 아, 좋은 예. 제품이죠. 예.
2: 예, 용 좋습니다. 예, 우리 아저씨 한날 밤에 소변을 되게 10번 봤습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가고,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세신이로로 쓴 다음에, 어떤 한날 밤에 어떤 날은 안 보이고, 그것도 세게 많이 봐야 두 번밖에 안 볼까요? 어떤 동사를 거의 돌아왔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골고 또 맥이 영 없어서 그냥 사파에 자꾸 누워만 있었습니다. 게나가 활동하기도 싫어하고 예. 그랬는데 이거 답쓴 다음에 우선 예.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예. 맥이 그렇게 없던 게 이게 예. 맥이 좀 나고 예. 결국 원래 위랑용 나빠서 식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 세신이로가 예, 간을 잘 도와줬대다. 예.
0: 그렇죠.
2: 간나무 예, 예. 도와주고 예.
0: 오장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2: 예.
0: 건파출 중심으로 해서
2: 그 예. 단막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리장켈하고 네. 지구초로 그래야 옆구리 아팠는데 이것은 남의 담낭도 치료돼서 진해 신기해서 용서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네. 우리 올케터에 버스에 딱 앉았는데 딱 거의 앉았는데 소변이 뒤돌려 주르르 나요. 그래 사람이 챔피스에 두부변했단다. 바지 다 젖어서 신이까지 젖었단다. 그래서 그 다음 딴데에서 때깡 내려서 가다 돈목 쪽지를 못 가고 수두타고 집으로 데려왔단다. 아, 이 콩팥이네 지네 나쁘다면 내가 그랬대다.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아, 이 세신이로 써바람이 지 허리도 아프지 관절도 아프지 다 이게 관절이랑 이 경추랑 진이 나빠서 불가게 싹 올라왔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래서 내 이게 다 때 나쁜데 콩팥이가 관계된데 조금
0: 더라는데
2: 예, 예. 예, 우리 올지심이 썼는데 우선은 소변이랑 밤에 여러 번 보던 게 우선 두 번밖에 해본답니다.
0: 예,
2: 그리고 얘 이 무릎 관절과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용 좋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오늘이 그런 우리가 우리 얼침 값이 오르기 전에 우선이 그래서 이 세신이로서 싸다고 전에 한 겁니다.
0: 그렇죠. 세신이로는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을 먼저 상하는 게 우리 쉽게 인정하면 콤파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콤파츠 상하기 때문에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으로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자

0: 마사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집니다. 콩팥이 직접 콩팥이 관리하는 부분은 뭐 소변도 관리하고 귀도 관리하고 골격도 관리하는 그 외에 콩팥이 든든해야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이번에 오르기 전에 두 집에서 다 배달 받다고
0: 들었어요. 가격 인상이 된다니까 예 열심히 사용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전인박사 약으로는 한 반년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고 특히 도화진계가 예, 이제 항상 예, 머리가 어떻게 돼서 어디 어지럽고 예, 귀에서도 전기 소리 나고 그리고 예, 미래가 어떻게 돼서 나중에 되면 예, 막 넘어있기 쉽고 정신이 내 뭐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쓴다면 이중선도 완전히 뭐 이건 한 달 쓰니까 나와서 이렇을 때다 이중선에
0: 아 그렇죠 예, 예.
3: 어지럽고 예. 사람에게 영 정신 안 나고 한 달 쓰니까 이렇고
0: 뇌혈관의 문제 심장혈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지럼증 예, 예. 예.
3: 그리고 내 이게 심장이라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하고 숨이 허리 차고 예 조금 나가 어떻게다가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그래 집에 청춘대를 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영 힘들었습니다. 네.
0: 어 그렇죠. 예예. 예.
3: 지금은 완전히 뭐 한 날에 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이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예, 항상 이 손이 예, 손이 하고 발이가 예 자꾸만 절에 납니다.
0: 예.
3: 예. 자꾸만 예 발끝이나 손끝이 뭐 바늘 소속 찍은 것처럼 이런 감각도 있고 그리고 예. 또 무슨 게 그런가 하게 되게 되면 이 허리부터 아래 다리까지 어떻게 전화기 얘기 되면 쏴놔서 꼼짝 못한다거나
0: 예예예
3: 여튼 정서가 여러 가지 병을 위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히 잠을 또 매일 못 자면 애를 먹었습니다
0: 예
3: 한 2시간 3시간씩밖에 못 잤나거나 옛날에
0: 아예
3: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부터 예,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증서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개설이 돼가지고 반년 구두고 있었거나 지금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제사로 아픈 데 없습니다. 지금 마구 지금.
0: 모든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데 그 가운데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는 이 혈관 혈액의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풀어주지 않고는 기타 모병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 천희 박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준확한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오늘 15가지 전에 더 배달 받기시다 올해 그냥 써보겠습니다. 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둠의 불량 신호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인류 수명을 150까지 올리는 데는 충분한 이런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최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년 썼습니다.
0: 이거 아, 그래.
4: 이 양이 정말 좋습니다. 써보니까.
0: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4: 예. 예. 전 기다려가지고 초변 시원하게 못 보고 밤섭에 자자하셨는데 근데 이거 쓴다면 초변 시원하게 나고 밤섭에 닿지 않아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4: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돼.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단 말인데
0: 예.
4: 지금 이것은 머리도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그래도 좋습니다.
0: 전열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심장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4: 이렇게 귀에서 또 소리 나서 전기 소리 항상 나서 왕잉 이런 소리 나기 소리 어느새 없어지지 않습니까?
0: 어, 콤파치 든든해졌단 걸 말하죠. 예. 예.
4: 그리고 또 허리 아프고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지금 허리도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일단 무릎 관절도 아파서 조금 가다 앉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해서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마음대로 활동해 줬습니다.
0: 그렇죠. 신주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4: 콩팥을 동대는 약 최고 약입니다.
0: 아, 인정합니다.
4: 이번에 할때 좋으시더래.
0: 그렇죠.
4: 절대 열곡 싸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는 천희 박사에
0: 예.
4: 저희 어머니 중풍 환자한테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0: 중풍 환자한테는 천희 박사가 완전히 더 뭐 캐물을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원래 바깥 출입 못하던 사람 바깥 출입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오고 누에 10년 동안 나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자기들로 생활을 자립하게 회복해 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예.
4: 예. 방송 듣고

0: 그래요. 예, 예.
1: 제가 다음에, 그럼 저는 세신이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는 천이박스 가겠습니다.
0: 예, 천이박스 이번에 가격 인상이 더 된다고 하니까 498원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598원 된다고 하니까 15가게 18가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은 이 정도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1: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와서 약해가지고 계속 감기 달고 살고, 예. 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폐도 아예 좋아서, 예, 폐기종으로 입원했댔습니다.
0: 어, 예.
3: 그 다음에 기력이도 떨어져가지고 식사도 방법이 못하고, 계속 매겼다고 감기 계속 걸리면 기침하고 이랬는데, 이 세심이로로 세심이로의 천이박사 먼저 샀습니다. 천이박사를 예. 합사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는 게 많이 나아지고 몸 조금 추수는 것 같고 그랬을 때에 예. 매기고 기침하던 것도 많이 나고 감기 터지네 감기 두께 걸립니다.
0: 그렇죠. 예.
3: 몸이 또 관절도 아예 좋고 또 그러니까 그런 체내세도 있으니까 소변에 량리도 또 자주 보고 아까 얼마나 변소로 떠나보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해서 그 천이 박사에다 세심이로를 같이 드시면 그렇게 좋다.
0: 아 그렇죠. 예.
3: 네. 이 따당이 오늘 제일 좋은 따당이라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싹 계속 했는데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0: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게 되면. 예.
3: 네. 예.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도 네 번씩 일어나던 게 한 번이나 두 번 일어나고
0: 예.
3: 그러니까 밤잠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남동 신화하고 식사도 잘하고 예. 아,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언제까지 합니까?
0: 지금 한 기근에 일주일 사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령하면 됩니다. 예.
3: 아, 활동할 때 또 싸서 한 1, 2년 더 돼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한 2년만 견제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3: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이박사 지가 먹고 있는데 여러면 색깔 잘 먹고 있습니다.
0: 예.
4: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나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정이 많이 돌아서 심장도 아주 편안합니다.
0: 아, 그럼요.
4: 예, 겨우 4달 되니까 밥 잘 먹고 내기나고 기관지염으로 예, 기침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해결되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4: 그리고 사변차 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을 편안히 잘 아침에는 정신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4: 그 약이 저 여러 면을 좀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이를 뭐냐 합시다.
0: 예.
4: 우리 아저씨가 예, 전립선 비대로 사변이 자꾸 예, 자양하지 않고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고가병으로 허리다리가 아파서 걷기 바빠하고 면역이 약해든지 감기를 자자고 빛깔이가 영심해서 고생한데 이런데 세심이라고 어떤 비해서 보냐 합니다.
0: 지금 이제 말씀한 그런 그 증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지금 남성들이 전열선 문제 때문에 많은 건강에 기타 이상까지 싫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를 쓰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밤 소변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이 작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골다공증 동반하고 귀가 슬들리고 이런 문제도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여기 세신이로에 포함된 그 녹혈종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이렇게 우수한 약재가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코의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박사 세신이란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이런 제품들은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건파치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고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공능 저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세신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4: 예, 들어보니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한데 이번 활동에 참가해야지.
0: 예. 예, 세신이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2: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저도 지금 전화방송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항상 그저 머리 어지럽고 경력이 없고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별로 또 호전이 없다.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전화방송 할 수 해야 되니까 예.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지금. 어지럼증 그거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넘어지게 되면 그게 뇌혈관에 심장과 뇌혈관에 큰 문제점을 말합니다. 예.
3: 아,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예.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도 나고 또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예, 기억력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3: 예. 그냥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예. 이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예, 뭐입니까, 소화 안 되고, 뭐입니까, 이 전립선열을 고생해서 이학선인데, 지금 이학도 소화 안 되던 게, 예, 소화 좀 잘 되고, 특히 전립선열에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시원히 나, 아이 가서 고생했는데, 이 세심이를 쓰고, 지금 소변이 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전화기나, 예, 잠을 폭 자고 난 이튿 아침에 정신 나는 게 알린다며, 이 약 영 좋다며, 쓰는 게 효과 영 좋다며, 영 좋아합니다.
0: 시장 반영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예.
3: 예, 그래, 예, 우리는 두 가지 다 쓰고 효과 봐서 지금 또 배달받아 계속 효과 좋을 때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은, 자, 가격 인상 전에 특선 우대 활동이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넓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녹혈정이라는 성분하고 전독근이라는 성분하고 32가지 중약제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서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콤파츠 허한데 자기절로 콤파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콤파츠는 단순 콤파츠에서만 해결받는 것 아닙니다. 콤파츠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모든 심장 혈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은 콤파츠 관리합니다. 모든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콤파츠에서 뇌과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금방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거나 어느 순간에 혈압이 해결되지 않아서 뭐 크게 뇌출혈 같은 혹은 또 한 대 엉킨 피가 콤파츠에서 제대로 뇌과되지 못하니까 뇌에 올라가서 뇌혈전으로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소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콤팥 관리에 더불어서 심장 관리 그리고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은 콤팥하고 심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소화공능 그리고 그 간과 그리고 담낭 포함해서도 모든 기관은 정상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화계통 자체도 거기에서 심장 功能이 좋아져야만이 소화 功能도 좋아지게 되는데 황차액에는 소화 功能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0: 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복령이라든지 건비, 이귀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가 하면 그리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 윤폐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추위를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추위를 너무 타서 밤에 밤잠을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든지 5월에도 속내복을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원부선자 곰팥이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호시 통증해서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함된 세신1호하고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석박사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CAMP 기술을 여기에서 발견해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어느 한 가지 처방이니까 한 가지 행위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행위에서 국가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고기술산업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행위로 속하면서 그리고 국가 싱화계획항목에 속합니다. 싱화라는 것은 대담하게 내미는 이런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보관하시면 효과성은 우수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6월 전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광장, 3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저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황소는 준이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이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이는 적들의 한계사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이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이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이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주었다. 홍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는 병

0: 황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그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래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난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화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야 한다. 그는 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두니 제법 귀주 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주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정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려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 드높이 출발을 했다. 김오래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영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련장의 어깨를 톡톡 치며 물었다. 노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우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아휴, 만둘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돌아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부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삼아 군대를 누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져놓죠.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로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위구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퍼그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이 친을기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조의 진액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록 치밀어 동강 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천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이었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조니성입니다. 불 켜진 데가 아마 남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다운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김우래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우래는 정찰패를 불러놓고 서남 쪽에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조니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몰래 가서 보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홍화강으로 갔다. 김우래는 이련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춰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소원을 저었다. 자, 뜁시다. 김우래는 포로 연장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주운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철벽 끓이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렸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갑자기 거무직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1: 누구요?
0: 그러더니 철커덕철커덕 총격발기를 젖히는 소리가 들리었다. 보로 연장이 잠깐 머뭇거리자 김우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보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1: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여보내달라니까.
2: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0: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1: 벌써? 2, 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 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3: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0: 김우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3: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0: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우래가 보로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노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나 보여주세요. 김우래가 길을 더 구주어왔다. 그러자 포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1: 왜는 네 놈은 누구냐?
0: 외수도 록록찬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1: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단 말이냐?
0: 그러자 대관은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1: 저는 이탄 일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

0: 재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고향탄이라면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1: 김우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0: 뭐?

0: 간간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 해서 진창길에서 흑토성애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오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잔병들도 장단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제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물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우래는 고생을 했다며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앞장서서 성문 앞으로 걸어갔다. 큼직하고 무거운 빗장이 빠지면서 높고 두터운 성문이 삑 열리었다. 진작 총알을 채우고 총칼까지 꽂은 배잔병들이 성문 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어갔다.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1: 저기 공성문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0: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2: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상군이니 어서 무기를 버려라.
0: 이어 사람들이 성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일이 클러진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김우래는 나팔소 20~30명을 곧장 성로 여기저기로 보냈다. 그러고는 기세 좋게 온 존인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련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김우래와 전사들이 경기관 총은 내에 갈기자 귀조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김우래는 때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포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치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라니 떠올랐다. 귀주 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었다. 웬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김우래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있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여기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 아닐까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송길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등에 업혀 자란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과 그 등에 담긴 한없는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김영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잔등을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백년 해로는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인데요. 박흥률 작사, 조영령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백년 해로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여성이인창, 김일량 작사, 김일한 작곡의 김매화, 김은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장춘의 명중이 서당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당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달 때 중의사가 출신으로서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0: 각종 영양제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환자의 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하늘로 정티관념을 합니다.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오면서 진단율,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각체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이분이 특점이 있습니다. 일반 중의 선생님과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하는데요.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1: 네.
0: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쇼크라 하는데 소갈, 흉비, 심통, 오랜 기침, 천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루,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초창이라는데 여드름, 소버짐, 대상포진 이러한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또한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혈관 계통의 질병인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신조통,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방광결석, 신결석, 소뇨관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결절, 폐내결절, 유선결절에 난소낭종, 유선낭종에 이러한 말이죠. 결절성, 낭종성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사실 우리 연변에서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연속 이틀간 문진을 하는데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심뇌혈관 질병에 관해서 교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3.3억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에 심교통, 심근경색에 고지혈증에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여러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뇌졸중을 말하게 되면 또 출혈성 뇌졸중에 결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이라 할 경우에는 뇌 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걸 여러 들 수 있고요. 결혈성 뇌졸중이라 할 경우에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CT라 말이죠. MRI를 찍어봤겠지만은 노경스의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병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제때제때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심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0: 그런데 뇌혈관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증상 표현이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고 환자분들은 땡이 난답니다. 네. 머리가 아프고 귀나 말이죠. 머리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죠. 보통 보게 되면 늘상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가슴이 아파나고 답답하고 이러한 말이요 증상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혈관 질병에 걸린 것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잔폐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률도 높고 발병률도 높고 잔폐률한테 추천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우리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말이죠 교대하겠습니다. 노경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창시식 노경서라고도 합니다. 일명 간단히 말하면 창경 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뇌동맥이 말이죠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이 폐쇄 현상이 생기게 되면 뇌조직에 말이죠 최쇄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화해스의 괴사 현상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늘상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흐릿허분하거나 이런 증세가 말이죠 늘상 나타나고요. 어떤 분들은 얼굴 감각이 말이죠 별났습니다. 얼굴 부위가 말이죠 마모에
1: 뻣뻣하죠.
0: 뻣뻣하고 마비되고 저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한쪽 반신이 감각이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펜탄 현상까지 있습니다. 한쪽을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2: 네, 이번 선생님 수월하십니다. 오늘 강연도 선생님 좀 예약하겠시오.
0: 네, 어떤 정화입니까?
2: 아, 예, 우리 집 아저씨의 곰팥이나 빠가지고 전문의 전략을 썼는데 효과 영속습니다. 그래, 오늘 또 약이 짓는 날입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저는 수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노경으로 인해서 예, 머리도 어지럽고 또 아프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잘 안 되고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았는데 머리 어지럽고 아프던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아직도 걸음걸이가 좀 이래
0: 잘 되지 않죠. 예.
3: 예. 예. 오늘 또 가서 원장 선생님이 약을 지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0: 예. 무슨 정화입니까?
4: 예. 요즘 옆구리가 개고 집단등이가 아팠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입이 쓰고 병원에가 보였더니 담낭결석이라고 합니다.
0: 예예예. 예,
4: 예. 예. 서까지 박창호 선생님께서 잘하신다 하니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4: 감사합니다.
0: 됩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나는 지금 이거 위가 많이 아파서.
0: 예.
5: 아, 주름도 나고 설사가 많이 나서 그래서 장춘 서의사 서주임이 그 약을 두어 달 썼는데 좀 많이 나아졌어요.
0: 예, 예.
5: 그래 이번에 또 예약하려고 하는데
0: 예. 오늘 오시면 됩니다. 예.
5: 근데 아 전번에도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나니까
0: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일로 합시다.
5: 내일로. 예. 내일도 그럼 일찍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예, 그래.

0: 자, 예, 이분이 소문 예. 났을까, 예?
1: 예.
2: 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저기, 보름 전에 예, 장순에서 오신 서성년 선생님이
0: 예, 말씀하세요.
3: 받았는데 예, 모든 예. 면에서 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예.
3: 이 선생님을 놓고 보면 예, 그 진단요법이가 예, 특수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진맥을 예, 하는 것이.
3: 환자의 두 발목을 진맥해가지고
0: 예.
3: 진단을 내리는데
0: 예.
3: 저로 얘기하는 게 예, 위 축성 위험에 위 궤양에 그 다음에 풍습성 관절염
0: 예.
3: 그 다음에 한기, 습기, 열기가 많고 예.
0: 예.
3: 향주식 노공이라 하고 예.
0: 예.
3: 그 다음에 빈혈이 심하다고 합니다.
0: 예. 예.
3: 빈혈로 인해서 잠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위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고
0: 예.
3: 그 다음에 노공으로 해서 이 기억력이 쇠퇴될 동안이 비율이 높다며 이랍니다.
0: 예, 예, 예.
3: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내 몸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예, 똑같습니다. 저는 예,
0: 그러세요?
3: 감사했습니다.
0: 예, 예.
3: 예, 이 선생님이 확실히 이술이 높고
0: 예.
3: 고명하다고 생각됩니다.
0: 예.
3: 그래서 저는 예, 비록 그 중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0: 예.
3: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오빠, 언니가 다의 의료 사업을 참가한 사람들인데
0: 예.
3: 이렇게 진단요법을 한 거는 나는 처음 먹게 됐습니다.
0: 그러세요?
3: 예.
0: 예.
3: 그래가지고 예, 다시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0: 예.
3: 이 선생님이 저래 나를 예, 보름치 약을 떼줍니다. 그렇게
0: 예.
3: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예, 위가 기본상에서 아예 아프고 예,
0: 예.
3: 이 기억력이 조금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이 선생님의 약을 내가 계속 복용하려고 하는데
0: 예.
3: 내일로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됐습니다.
3: 예,
0: 연결 됐습니다. 예, 내일
3: 예.
0: 오시면
3: 예. 가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내서 나왔습니다.
0: 예, 듣고 있습니다.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 예, 그, 예, 박윤동 교수님을 예약한다고 그런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제가 아니고, 예, 우리 신이.
0: 예.
4: 그 눈이 72인데, 예, 어째 혈압도 온통 안 되고, 밤에 잠도 뭐 잘 못 자고, 땀도 없이 나고, 예. 냄비도 있고, 어디 요즘에는 왼쪽 다, 이 다리 상단지 좀 단단하면 별나게 아프단다.
0: 예.
4: 예, 오늘이 그 뭐니까 박윤동 교수님 좀 배워보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4: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그 영수가 아파가지고 이 다리도 저리고 전에 뭐 어디나 다 이렇게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이리 치무 한 건데도 그런 거 맞고 지금 많이 낫기는 나아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치료를 하려고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2: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0: 02-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한 약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전약을.
1: 예.
0: 그러니까 많이 효선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예. 밥 먹을 수도 있고 예. 수급은 것도 돈 많이 났습니다.
1: 예.
0: 예. 이래서 예. 한 번 더 가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예,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갈 때하고 올라갈 때 영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저기, 그, 방송대 가서 침 맞고 치료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일단 내려갈 때도 아예 아프고 올라갈 때도 아예 아픕니다. 그래 오늘 침 맞으려고 가자 그랬다.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박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4: 예. 아, 한 가지 좀 물어봐자고 그래요.
1: 예, 예, 말씀 드세요. 예.
4: 그, 저기, 말초 신경염은 어떻게 아파요?
1: 그러니까, 예, 말초 신경염이라 할 경우에는, 그, 저, 말초제입니까? 그 예. 팔다리의 발이라든가에, 손가락이라든가에, 이런 부위가 좀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에 어떤 때는 예. 우리 손을 쥐어보게 되면 산산하거나에 그러다가 이 정황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납니다. 아시겠죠?
4: 예예예. 예,
1: 예. 예. 예, 당뇨병이라는 없습니까?
4: 없습니다.
1: 예, 어떤 건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못 받았는데 말초신경염이라고 진단 냈거든요. 그래서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어째 내 옛날에 당뇨병이라는 건 말을 못 들어봤는데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4: 예.
1: 아시겠죠?
4: 예.
1: 예.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예,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째서 내가 말초신경염이 왔는가에 뭐 당뇨병이라든가 기타 대사성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에 예, 있을 때는 말이죠. 이게 합병증에 속하는데 꼭 이거 확진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오. 예?
4: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5: 예, 저, 다른, 저, 장손에서 온 그 소중이만 한번 예약합시다.
1: 예.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예, 전번에 두 번 가서 갔다 왔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5: 오늘 또 한 번 더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예예.
5: 그랬습니까?
1: 예예.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저 그 장천에 가신 그분 가서 한번 진료해 좀 보자고 좀.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아, 몸에 저 그 당뇨 올라놓고네 몸에 저 그 영 토치 하나 갖고.
1: 예예. 오늘 예, 오시면 예, 됩니다.
6: 오늘이 사람 많습니까?
1: 예 많습니다. 그 내일도 많지요. 예.
6: 내일도 많고 오늘도 많습니다.
1: 예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아 지금 오늘 뭐 저 고혈압이서 말하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데 아. 대낮은 그 밤때 뭐 혈압 높은지 모르겠는데 저녁 먹고 이러면 어째 앞이 캄캄하고 어째 자꾸 이래서 지금 서주인 되어서 하는데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알겠습니다.
1: 예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8: 저희 친구는 토마에 손가발이 저래가지고서 전번 주에 그래서 강철수 주임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8: 그 손가발이 저린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1: 예예.
8: 그래서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박영덕 주임이사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 아, 저는 그냥 머리 수꿍기가 저리고 앞니면가 아프고 머리가 항상 무거워서 한 두 달째 지금 박주임이 저기 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지금 현저하게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전번에 또 친구를 하나 소개를 했더니 친구도 그 박인덕 주임이사의 저기 약 처방 썼는데 지금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해서 오늘 또 가겠다고 해서 제가 예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3: 저는 이 근간에 어떤 증상 있는가 뭐 이렇게 고소 때는 괜찮는데 두비를 먹거나 달걀을 먹거나 예, 고기를 먹으면 이 오른쪽 옆구리는 겨우고 예, 뒤쪽으로도 이렇게 머리를 아픕니다.
0: 예.
3: 그래 옆에 사람들이 대개 아는 사람들이 걔 담낭염이었다고 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노친들이 말이지
0: 예.
3: 오늘 원장 선생님 찾아가 배우고서리 확진하고 약을 쓰다고 그래.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3: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의 티젠정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혹시 CT라든가 MRI를 하게 되는데 이 말죠. 검사를 한 다음에 보고단이 나옵니다. 에. 보고단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노경이라는 말이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노경을 놓고 본달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노경 환자 중에서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에. 우리 중풍 환자들을 우리의 통계를 해보게 되면 에. 예,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대개 말이죠. 예, 80% 정도가 말이죠. 예, 노경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노경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중풍이 인기되는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예.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두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4: 여기는 왕초인데요.
0: 예.
4: 전번에 강철수 선생님 배웠습니다.
0: 예.
4: 그래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약지역인데 내가 못 가서 강철수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붙여주면 안 됩니까?
0: 예, 그 전화는 알지요?
4: 예, 압니다.
0: 예, 그 2765000에
4: 예, 예.
0: 여기에다 연락해가지고 예.
4: 예.
0: 강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오. 그러면 됩니다.
4: 예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4: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이 심뇌혈관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노공도 좋지만은 또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예, 쇠즈라 하는데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저라든가 이런 지표를 말이죠. 열어둘 수 있는데 이 지질대사가 문란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 중에 있는 이 지질이가 말이죠. 예, 매끌매끌하던 동맥내막에 말이죠. 예, 쌓이게 됩니다.
2: 네.
0: 이 쌓이는 과정에서 말이죠.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块이 형성됩니다.
2: 네.
0: 예. 이 빵块이 형성된 것을 우리 점차적으로 해결하지 못해드리기 때문에 동맥강이가 말이죠. 협착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졸바진다는 뜻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유동이 저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자체에 있는 근육들이 말이죠. 예.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한 이런 말이죠. 형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파나는데 이야기에서는 신조어통이라 합니다. 예. 이 신조어통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또 말이죠. 예. 심근경색이 생길 수
2: 네.
0: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말이죠. 예.
2: 네.
0: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2: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우리 중이들이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우리 진맥을 해보게 되면 하늘로 심리스창이라는데 심율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2: 네.
0: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사맥이 날아오나

0: 어떤 분은 눈앞이 색감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쉬하니 식은땀이 쫙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내혈관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그림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명흠야급위원회에서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를 여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에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성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분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천 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근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전망계획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 홍색 전시,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회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림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0: 홍색 문화.
2: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격,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최적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중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 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천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 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호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굽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2: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 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로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이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에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 시장 모든 로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이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의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쪄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 생활 풍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0: 맛났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썩철썩 등맷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길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 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 줄기와 입 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 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전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약재자원 우세의탁해 기술혁신, 고전명방 활성화, 전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대표의 교량 뉴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약업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건강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공헌力量.
1: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의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사회보험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0: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의 경과한 이유는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이던데로부터 흐리겠습니다. 도나 안도는 낮에 분산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네,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이 홍수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보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에 잠긴 식품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홍수물에는 细菌, 바이러스, 각종 화학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포장 내부로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캔 음식은 물론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조리된 음식 등 모든 식품이 해당됩니다. 조리된 음식이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실온 내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2시간을 초과하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은 영도에서 4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생식과 익힌 음식은 용기나 랩을 사용해 분리하면 좋습니다. 정전 시에는 냉장고 문을 될수록 열지 않으면 좋습니다. 홍수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식품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량을 사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것에 보관하고 방충, 방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남은 음식은 신속히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요. 냉장실에서 3일 이상 보관하지 말고 다음에 먹을 때는 반드시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0: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그가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넘어질 때 함께 일어나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네, 취업 준비는 자녀에게는 자립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푸는 과정이고, 부모에게는 놓아주기와 지켜보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료정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이 료정에서 부모가 어떤 라침판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말과 침묵이 자녀에게 힘이 되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권미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많은 부모님들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 반대로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둔 시기에 우리 부모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며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 주실까요?
1: 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요즘 청년들이 마주하는 취업 환경은 부모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한 번의 취업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 번의 도전과 전환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는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0: 네,
1: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능력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거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말들이 도움이 되겠죠.
0: 네.
1: 왜 아직 취업이 안 됐니? 누구의 집 아이는 벌써 취직했다던데?
0: 네.
1: 이런
0: 그렇죠.
1: 말들은 비교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이런 말보다도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니?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0: 네,
1: 자녀하고 좀 대화를 진행하면서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역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지원의 목적이 자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야 됩니다.
0: 네.
1: 동시에 자녀 스스로도 일정 관리나 정보 탐색이나 지원서 작성, 네, 이런 건 스스로 해야 되겠죠.
0: 네.
1: 실제적인 과정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자녀를 믿고 맡겨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취업 준비 시기에 부모는 코치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죠.
0: 네.
1: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가 넘어졌을 때,
0: 네,
1: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0: 네,
1: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부모 코치 역할에 가깝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그 역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취업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경우 94%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비판이나 불안은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특히 면접 탈락이나 자기 의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1: 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특히

0: 취업 준비생한테는 부모의 말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1: 네.
0: 에,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자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
0: 특히 취업 준비 시기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1: 그렇죠.
0: 취업 준비생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면접에 탈락했을 때 부모가 아 이번에 좀 잘 준비할 거지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도 자녀 스스로도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데 부모마저도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정말 실패 그 자체보다도 아 내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이러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1: 네.
0: 예, 반대로 이번 결과가 너의 가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말라.
1: 네.
0: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다.
1: 네.
0: 그래도 여기까지 준비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어.
1: 네.
0: 이런 말은 자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1: 네. 네.
0: 요즘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 했으기보다도 실패 이후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1: 네.
0: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자녀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죠.
1: 네.
0: 예, 특히 자기 의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의외로 거창한 격려가 아닙니다. 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된다. 취업 결과와 상관없이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번 경험도 결국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의 한 부분일 거야.
1: 네.
0: 또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또
1: 네.
0: 다시 도전하면 되지.
1: 네.
0: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녀에게 너는 성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도 존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1: 네.
0: 이러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1: 네. 예,
0: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실패를 견디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겠죠.
1: 네.
0: 물론 이 심리적 안정감은 스스로가 자신한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1: 네.
0: 그래도 아직은 취업 준비 과정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부모의 그러한 든든한 지지가 있다면 자녀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답을 알려주는 능력이 아니라
1: 네.
0: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네, 요즘 취직은 한 번에 성공되는 확률이
0: 점점 적어집니다.
1: 네, 적어지는 만큼 그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성공이 어머니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좀 경쟁하다 보면 꼭 좋은 성과 효과 또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예,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더 어려워져 같은 부모의 불안한 말투는 자녀에게 전달돼 오히려 자녀를 더 위축시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취업 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1: 네.
0: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1: 네.
0: 하지만 자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부모가 만약에 불안에 휩싸이면
1: 네.
0: 그 감정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자녀는 취업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1: 네.
0: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더 크게 느끼게 될 수 있죠.
1: 네.
0: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 스스로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1: 네.
0: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태도를 고칠 수 있겠죠.
1: 네.
0: 그리고 취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1: 네.
0: 누가 먼저 취업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1: 네.
0: 각자의 시기와 때가 있다.
1: 네.
0: 그리고 길이 있다.
1: 네.
0: 이러한 믿음을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1: 네.
0: 예, 불안이 커질 때는 부모 자신의 일상과 마음 상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0: 취업난이나 경제 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한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1: 그렇죠.
0: 좀 더 위기감이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더 거리를 두고
1: 네.
0: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읽거나
1: 네.
0: 음악을 듣거나
1: 네.
0: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면 호흡이 좀 고르럽지 않는데
1: 네.
0: 호흡을 좀 가다듬거나
1: 네.
0: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1: 네.
0: 제 동생도 올해 박사를 졸업했죠.
1: 네.
0: 사실 작년 연말에 졸업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취업 준비 시간을 아주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직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1: 네.
0: 여러 곳이 이력서를 보내도 소식이 없자
1: 네.
0: 동생도 불안하고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예.
1: 네.
0: 그때 저희가

0: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1: 네.
0: 정말 취직 먼저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고 공부를 네. 선택하게 되었죠.
1: 네네.
0: 그래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그 선택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 과정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았고
1: 네.
0: 예상치 못했던 기회와 행운도 있었습니다.
1: 네.
0: 물론 쉽지만 않았죠.
1: 네.
0: 이 과정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겁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1: 네.
0: 그 과정에 자신이 성장해왔고
1: 네.
0: 그렇게 이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구나를 다시 회억했죠.
1: 네.
0: 이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저와 제 동생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1: 네.
0: 우리는 지금까지도 해냈고
1: 네.
0: 앞으로도 또 해낼 수 있다.
1: 네.
0: 이러한 자신감이 올라왔죠. 예.
1: 네, 네.
0: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면서 계속 도전을 이어나간 끝에 우선 실습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1: 네.
0: 비록 처음부터 원했던 그러한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1: 네.
0: 최종 목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1: 네.
0: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분명 나의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1: 네.
0: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네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고
1: 네.
0: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의 여정도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1: 네. 네.
0: 우리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다 보면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1: 네.
0: 예, 그렇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불안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커집니다.
1: 그렇죠.
0: 예,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네.
0: 부모가 그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을 때 자녀 역시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비록 딱 어떤 정답은 찾지 못하지만
1: 네.
0: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 길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함을 갖지 말고
1: 네.
0: 자식과 함께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맞는 길이겠죠.
1: 그렇죠. 네. 부모로서 불안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0: 네.
1: 한마디로 이렇게 귀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의 경제적 이전도 함께 늘어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의 적절한 수준 시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0: 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자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죠.
1: 네.
0: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 양보다도
1: 네.
0: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미래의 역량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네.
0: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1: 네.
0: 취득이라거나 외국어 학습, 디지털 네. 기술 교육, 그리고 실습 과정 참여
1: 네.
0: 이러한 방면에서 자녀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투자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요즘 청년들은 과거 세대보다 취업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1: 네.
0: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더 많은 준비와 경험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으로 내 경력이 도움이 되는 알바를 할 수 있다면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1: 네.
0: 하면서 직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어떤 부분은 정말 자네가 집중적으로 어떤 뭐 경력을 쌓거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1: 네.
0: 자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지원이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가능성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지나치게 여지껏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냥 좀 푹 쉬면서
1: 네.
0: 예, 좀 준비하거라 또는
1: 네.
0: 엄마가 줄게
1: 네.
0: 이렇게 의존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람이란 것은 편한 것을 추구하니까
1: 네.
0: 그러면 엄마 부모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끝없이 떠안게 되면 자녀도 모르게 심리적 부동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대로 지나치게 이런 시기에 지원을 끊어버리면
1: 네.
0: 자녀는 생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빨리

0: 이 월급 타기로 해서라도 내가 나한테 맞지 않은 직장을 또 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경제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네.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부모의 지원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네,
0: 결국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네.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잠시 받쳐주는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경제적 지원 부모로서는 목적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네. 예, 이 부모는 자신이 사회적 경험과 인맥을 통해 자녀에게 유용한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선택에 대해 부모가 조언자로서 머물고 결정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1: 네. 네,
0: 실제로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조언이 언젠가부터 그 자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거나
1: 네.
0: 혹은 자녀를 지시해 주거나
1: 네.
0: 이러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죠.
1: 네.
0: 그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취업 환경과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1: 네.
0: 많이 다르죠.
1: 네.
0: 과거에는 안전성과 평생 직장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1: 네.
0: 오늘날의 청년들은 적성과 성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네. 자신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따라서 부모의 기준이 반드시 자녀의 기준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부모가 조언자로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답을 주기보다는
1: 네.
0: 질문을 하면서 네. 자식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1: 네.
0: 너는 왜 이 회사를 선택했니?
1: 네.
0: 이것보다도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1: 네.
0: 너의 적성과 어떤 것이 맞았나?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나?
1: 네.
0: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녀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0: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이렇게 가치하고 맞는가?
1: 네.
0: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또한 부모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선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1: 예. 네.
0: 부모가 결정한 길은 실패했을 때 자녀에게 원망으로 남을 수 있지만
1: 네.
0: 자녀 스스로 선택한 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장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1: 네.
0: 예,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안정적이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결국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게 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1: 네.
0: 옆에서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좋은 부모는 자녀를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믿고
1: 네.
0: 책임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1: 네.
0: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녀에게 맡길 때
1: 네.
0: 비로소 자녀는 진정한 자립의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자녀 취업 선택에서 조언자로
0: 네.
1: 머무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의 취업 실패는 자녀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극복해야 할까요? 이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강한 태도는 무엇인지요?
0: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패는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1: 네. 네,
0: 특히 여러 번의 탈락이 이어지면 자녀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 쉽고
1: 네.
0: 부모 역시도 아, 내가 여지껏 아이를 잘못 키웠나
1: 네.
0: 내가 뭘 야를 이렇게 뭘 놓쳤지
1: 네. 네,
0: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게 되고
1: 네.
0: 안타까움을 느끼고
1: 네.
0: 그리고 부모도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부모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의 취업 실패가 부모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자녀의 인생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네.
0: 자녀의 실패를 아,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냐 하고 의심하면서
1: 네.
0: 부모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1: 네.
0: 조급함이 생기죠.
1: 네.
0: 그리고
1: 네.

0: 그 조급함은 아,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지? 아, 이 방법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러면서 또 자녀를 압박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이가 벌어지고
1: 네.
0: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원망합니다.
1: 네.
0: 엄마는 결국 나를 믿지 못하잖아. 네. 이러면서
1: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요즘의 취업 시장에서는 한두 번의 탈락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자신의 적성과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1: 네.
0: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취직했다가도 또 사직서를 내고 다시 또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아주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실패의 원인을 성급하게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먼저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이죠.
1: 네.
0: 예, 많이 속상했겠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 너도 기분이 안 좋겠지
1: 네.
0: 이러면서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고
1: 네.
0: 그리고 이번 결과가 너라는 사람이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야
1: 네.
0: 이러면서 자네가 막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겠죠.
1: 네.
0: 먼저 이 사람들은 감정이 꼴떡 차다보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공감이 필요한데
1: 네.
0: 이때 부모가 자식이 자네의 마음을 풀어주다 보면 자네 스스로가 자기 면접을 분석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지원 전략을 바꿔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거나 잠시 다른 경험을 쌓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시 방향을 찾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대신 짊어줄 수 없습니다.
1: 예. 네.
0: 그렇지만 실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함께 키워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어쩌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1: 네.
0: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부모일지도
1: 네.
0: 모릅니다.
1: 네.
0: 예, 자녀의 실패 앞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는 실망과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억누르고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1: 네.
0: 오히려 기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이러한 기대와 지나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자녀의 선택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1: 네.
0: 부모님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아이가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직접 자기 꿈이 있어서
1: 네.
0: 예, 취직하고 싶어하고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취직할 때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1: 네.
0: 자녀는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싶어합니다.
1: 네.
0: 예, 이럴 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선택이 다를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
1: 네.
0: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내 아이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0: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1: 네.
0: 부모의 불안 중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1: 네.
0: 가끔 보다 보면 사회적 비교나 주변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이
1: 네.
0: 더 이상 지금 시대의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직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여러 번의 진로 전환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지금은 정해진 길을 잘 따라가는 능력보다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네. 자녀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아이는 이미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택과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1: 네.
0: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부모는 아,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면서 좀 자녀한테 믿음을 주고
1: 네.
0: 이 믿음이 뭐 근거 없이 락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자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의 경험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받아갈 수 있겠죠.
1: 네. 네. 네. 우리 자녀가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결책을 주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문제 해결자보다 경청자라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지요?
2: 네, 부모는 자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네.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합니다. 예. 네. 어려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2: 예, 그래서 아, 좀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네. 예, 저 회사에서도 그 이력서도 놓고 네. 지원해봐라 이런 조언을 자주 합니다. 예.
1: 네.
2: 하지만 취업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자네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1: 네.
2: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1: 네.
2: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다시 생각하고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1: 네.
2: 반대로 충분히 이야기하기도 전에 해결책이거나 조언이 쏟아지면 자네는 먼저 마음을 닫죠.
1: 네.
2: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부모님은 빨리 조급해하고 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1: 네.
2: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1: 네.
2: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1: 네.
2: 자네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1: 네.
2: 자네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입니다.
1: 네.
2: 취업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1: 네.
2: 요즘은 괜찮아?
1: 네.
2: 힘든 부분은 없나?
1: 네.
2: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1: 네.
2: 자네가 그 면접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1: 네.
2: 그리고 면접 과정에 겪었던 일들을
1: 네.
2: 그냥 그저 일상적인 대화식으로 풀이해 나간 거죠.
1: 네.
2: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다들을 떨고 말하다 보면 자녀는 아, 내 이 고충을 들어준 사람이 있구나.
1: 네.
2: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부모님은 역시 내 편이구나.
1: 네.
2: 이런 안정감을 가지게 되겠죠.
1: 네.
2: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넋두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풀다 보면
1: 네.
2: 감정이 풀리고 이러면 자네도 다 말하고 나면 투덜대기도 하죠. 예.
1: 네.
2: 면접관들을. 그러다 보면 돌아서선 다시 스스로 사과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면서 다음번 면접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심을 가지는 이 말을 하게 되죠. 예. 예. 저도 아이와 공부하면서 똑같습니다.
1: 네.
2: 내가 막 이렇게 다그치다 보면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1: 네.
2: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뭐 여러 가지를 막 말하죠. 예, 불만을. 그러다가 감정이 해소되면 사실 돌아보면 내 이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기초 지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 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똑같습니다.
1: 네.
2: 공부나 취직이나.
1: 네.
2: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1: 네.
2: 자네의 감정과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1: 네.
2: 예, 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되죠.
1: 네.
2: 예, 그래서 부모가 조급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1: 네.
2: 자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1: 네.
2: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부모는 경청자가 될 때
1: 네.
2: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죠.
1: 네.
2: 실패해도 괜찮고
1: 네.
2: 흔들려도 괜찮다.
1: 네.
2: 예,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
1: 네.
2: 이러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1: 네.
2: 자녀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죠.
1: 네. 이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불안, 죄책감, 무력감 등 부모도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부모 자신이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2: 네. 취업은 자네의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기도 하죠. 예.
1: 네.
2: 여지껏 학업을 마치면서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에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1: 네.
2: 이 자네의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전 집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1: 네.
2: 네. 그런데 이 과정에 부모가 불안, 죄책감,
1: 네.
2: 무력감, 조급함
1: 네.
2: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1: 네.
2: 이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는 관건이 뭐냐면 부모가 흔들리게 되면 자신을 이 자식은 자녀는 더구나 더 흔들리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이니 상태,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1: 네.
2: 예,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 네.
2: 부모

0: 부모가 자신이 자녀의 그 삶을 걱정하느라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 자녀는 역시 부모를 위로해 주느라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부모가 이때 그 자녀가 이렇게 취업을 하면서 흔들릴 때일수록 네. 부모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아 엄마도 이렇게 잘 살고 아빠도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네. 너도 엄마 아빠처럼 잘 보내고 있을 것이다.
1: 네.
0: 그래서 부모의 삶을 열심히 살고 네. 부모의 인생이 자네의 취업 결과에 하나에만 매달기 위해 온 집안에 딱 그 일을 가지고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네. 전체 집안의 분위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부모가 먼저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배우자와 자기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의 정서를 잘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되겠죠.
1: 네. 네.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우리 자녀의 취업을 돕는 부모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 자녀가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그 긴 여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0: 네. 긴 여정 속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1: 네.
0: 예, 내 아이한테도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1: 네.
0: 자신만의 길이 있으며
1: 네.
0: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 네.
0: 예,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곁에서 응원하고
1: 네.
0: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1: 네.
0: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나는 너를 믿는다
1: 네.
0: 라는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아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철학자 로자는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신뢰는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결국 자신의 발로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공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